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갑작스런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 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사위가 어둑어둑하였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서쪽 길에서 말밥국 소리가 차지르지게 들려왔다. 말 대여섯 필이 달려오고 있었다. 먼저 내린 사람이 달래와 물었다. 효양년이 이곳에서 머물 곳입니까? 후정이 불빛을 빌어보니 모태동의 심호위병이었다. 모두석 동지는 오셨습니까? 호위병은 후정을 알아보고 대답했다. 네, 불현장 동지도 함께 왔습니다. 저쪽에서 외투를 걸친 모태동이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급히 물었다. 후정 동지, 공습을 받았습니까? 네, 너무 방심했습니다. 후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서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후정이 간단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하자진의 상태를 말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모태동은 말이 없었다. 불현장이 물었다. 수술은 했습니까? 리치를 함께 보냈으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후정이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모태동 일행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호위병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말을 천천히 산책시키게 한다. 동필무가 소식을 듣고는 람프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동어르신,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태똥이 손을 맞잡고 물었다. 괜찮네, 괜찮아. 동필무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다. 놈들이 날 생매장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디 호락호락 당할 위인이든가. 그러고는 앞뜰을 가리키었다. 자진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네. 동필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방 안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 몇이 흔들렸다. 문을 살며시 열고 모태똥이 안으로 들어갔다. 하자진은 가만히 누워있었다. 들끓 아래로 두텁게 깔린 볕짚이 보이었다. 상우에는 가리개가 달린 석유등이 켜져 있고 간호사가 한 손에 램프를 들고 서있었다. 의사 리치는 손에 촉집게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파편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과 동필무, 불현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처하게 웃었다. 살짝 드러난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마취약도 없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태똥은 허리를 숙여 하자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자진은 두 눈을 꾹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였다. 간호사가 부지런히 피를 닦아주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피가 한 줄기 배어나왔다. 모태똥은 하자진의 발목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댔다. 맥박이 아주 희미했다. 천군만마도 태연히 거느리는 지도자의 얼굴빛은 점점 해석해지었다. 실은 먼저 머리에 박힌 파편부터 꺼내야 합니다. 리치가 족집게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하지만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불현장을 보았다. 불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먼저 꺼내기 편한 것부터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꺼낼 수 없으면 다음에 꺼내도 되니까 환자가 항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리치는 머뭇머뭇 하자진의 가슴팍 단추를 벗기었다. 가슴에 꽤 큼직한 파편이 박혀 있었다. 그는 족집게로 솜덩이를 집어 상처 부위를 살살 닦은 다음 파편을 쑥 빼냈다. 찾아지니 얼굴을 찡그리며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사진! 사진! 모태똥이 손을 잡고 불러보았지만 하자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똥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는 깨알같이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동필문은 모태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연지, 그냥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네.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네. 파편만 꺼내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어서. 리치는 꺼낸 파편을 범랑 접시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모주석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모태똥은 극한 눈길로 하자진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방을 나갔다. 그는 견강한 사람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오직 세 가지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호위병이나 통신원이 희생됐을 때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의 생사가 엇갈렸을 때였다. 어둠 속인지라 수행인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말없이 통구박까지 바래다 주었다. 모태똥은 드넓고 깊은 강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면 사나운 물결이 밀려드는 바다 같았다. 철학자의 냉정함도 갖추었지만 시인다운 정열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힘겹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떼어놓아야 했던 아내가 지금 크게 다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모태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였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나서 힘 있는 손짓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 놈들이 폭격을 하라지요. 토벌을 하라지요. 차단을 하라지요. 적군이 수십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홍군의 북진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0: 불연장과 호위병들도 모태똥의 뒤를 따라 말에 올랐다. 순식간에 큰 길에는 말박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오늘따라 말밥국 소리는 유달리 우렁차게 들려왔다. 이튿날 들급반 반장 정양상은 쪽지를 한 장 받았다. 정양상 동지,
1: 동지가 내일 가서 하자진 동지의 들것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러 하자진 동지가 적기 폭격으로 다쳤는데

부상당한 몸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태똥. 정량상은 강서 사람인데 남방 사람 치고는 보기 드문 꺽다리였다. 오람진 최고의 키 큰 모태똥과 비슷하였다. 그는 쪽지를 받고 망설이었다. 모태똥은 아픈 몸으로 강서를 떠난 데다가 장정길에 올라서도 한밤중까지 작전을 짜고 일을 하느라 이튿날 말을 타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 것을 배정해 주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떠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는 모태똥을 찾아갔다. 모주석동지, 제가 떠나면 주석동지는 어쩝니까? 말을 타면 되지요.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튿날 말을 타는 데다가 마루에서도 책 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질라고요? 그럼 책을 안 보면 되겠군. 정량상은 잠깐 망설이다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휴양연에도 들 것이 있습니다. 정동지, 당신은 후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겁니다. 동지가 가면 하자진 동지 들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량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면 말을 탈 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을 나서며 정량상에 당부를 했다. 정동지, 잠깐만 기다려줘요. 모태똥이 정량상을 불러세우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여기 달가리 11문개 있는데 좀 가져다 주지. 정량상은 보따리를 받아주고 대문을 나섰다.

0: 우르렁는 봄빛이 사람을 취하게 한들 어찌 여전사의 뜨거운 정에 비기랴. 온갖 어려움과 온갖 통증도 따뜻한 애무 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진다. 온남당은 역시 달아난 말이야. 누군가 읊조리는 말이 신선한 바람 사이로 들려왔다. 하자지는 햇살이 눈부셔 얼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서 새파란 하늘과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연 달랐다. 귀주에서는 날씨가 매일같이 흐리고 축축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헌데 이곳은 얼마나 볕이 밝은지 몰랐다. 비록 끝없이 펼쳐진 산은 가도 가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넓은 골짜기로는 논이 떼기떼기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은 대개 산비탈이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귀주보다 크고 기와집도 많았다. 어떤 집은 좁고 높다랗게 지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청집 같았다. 더구나 흙빛깔이 사뭇 달랐다. 멀리서 바라보면 고향 강서처럼 온통 붉은 빛이었다. 하자제는 부상을 당한 뒤에 2, 3일 내내 정신을 잃고 누워있었다. 비를 너무 많이 흘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의식이 돌아올수록 상처는 더 아리고 고통스러워났다. 머릿속은 하늘에서 어지럽게 흐르는 구름처럼 복잡하였다. 두 달 전에 낳은 아이가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성씨도 모르는 묘족이 아이를 잘 길러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를 그리워하다 보면은 서금에 남겨놓은 모모가 떠올랐다. 사실 하자지는 두 달 전 낳은 아이를 딱 한 번 보았을 뿐 모든 것이 어렴풋하기만 하였다. 그래서일까 떠오르는 나이의 모습은 늘 모모를 닮은 나이였다. 왜 아이의 얼굴이라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게 자세히 보아두지 않았던 것일까. 물렁말 이제 강물에 들어설 테니까 조심들 하라고. 정반장이 들것을 들고 앞에서 그었다가 뒤따르는 들것 대원들에게 소리를 지었다. 그 들것 대원들은 류시성을 가진 강서 사람이었다. 장전길에서 발가락이 상한 뒤로 낫지 않고 내내 고름이 나와 물렁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자지는 들것 대원의 무드러진 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났다.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려니 더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들것 대원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정반장 걱정 말고 갈 길이나 가시죠. 두 사람은 좁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들어섰다. 강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온통 돌투성이었다. 얼마 못 가 들것 대원이 아야! 하며 휘청거리더니 겨우 몸을 가누었다. 물렁발 그렇게 조심하라니까. 좀 헛디딘 걸 가지고 뭐. 그는 헤헤 웃으며 넘기었다. 하지만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났다. 그는 문드러진 발로 돌뿌리를 찻을 터였다. 하자지는 마치 누가 자기 가슴에 난 상처를 헤집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웠다. 강을 건너자 정반장의 뒤에서 또 소리를 쳤자.
1: 어이, 그새 또 대호에서 떨어져서 더 빨리 가자고, 어? 어서! 좋아, 그러지!
0: 들것은 가볍게 달려나갔다. 이것은 행군의 법칙이었다. 앞사람이 걷기 어려운 곳을 만나 군병이 걸음을 하다가 길이 튀어 달리게 되면은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지었다. 곧장 쫓아가지 않으면은 대우를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점점 더 뒤처지기가 쉬웠다. 어떤 때는 금방 수경지에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출발을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쉴 생각을 말아야 하였다. 이렇게 걷다가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자질은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친 발로 걸을 때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살을 넘어야 하니 물론 말 자네가 앞에서 걷게, 어? 그러죠. 들끝 대원들이 들끝 앞으로 나갔다. 정반장이 발이 불편한 물렁발을 배려해 뒤로 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야 두 사람 모두 산을 오르기가 좀 쉬웠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들끝 무게가 대번에 뒤로 쏠리기 때문에 뒤에 선 사람이 키가 크면 힘이 덜 들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도 쉽지는 않았다. 만약 가파른 길이라면은 천천히 무릎 걸음을 해야 들끝에 누운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다. 그럴 때면 들끝에 탄 사람도 괴롭기 짝이 없는 노릇인지라 걸을 수만 있다면은 아예 들끝에서 내려서 걸었다. 하지만 하자지는 온몸에 여덟 군데나 상처를 입어 몸을 돌려눕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하니 들끝 대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걸음을 해야 할 터이지. 하자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끝 대원의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을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체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 시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바로 일백과 근방 북쪽에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강중년이란 큰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도 일정하고 그리고 주원 그 침대수도 보통 그 거의 중등 수준에 가는 그런 그 침대수도 마련되어 있고 50여 장의 그 주원 침대수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찾아가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 오랜 만성 질병, 그리고 잘 치료하지 않는 완고성 질병,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수한 과실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에 찾아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병 치료에 있어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치료를 받으셨다고 모두 치하하고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병보고 계시는 조일만 선생, 로중리 선생에 속합니다.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수 경력도 갖고 있고 보통 조일만 선생 환자 한 분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두 분, 세 분, 친인들,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찾아오면서 한 분이 두 분, 세 분을 예약해서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조일만 선생께서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뇌혈관 전문가로서 널리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못 봤겠습니까? 이래서 중풍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어느 시간에 가서 중풍이 올까 봐 걱정되는 이런 분들 구강검사를 통해서도 기본으로서 진찰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치료 확진 방법도 있습니다. 중리는

0: 듣고 묻고 밤하하고 이런 방법으로서 모든 질병을 확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중이 경력이 길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환자들을 척 보면 벌써 쳐다보기만 해도 뭐 어느 정도 백분점에 씹은 기본으로서 뭐 판단이 갈 정도로 이렇게 로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중풍, 중풍 후유증 환자들, 관심병, 고혈압, 현증이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모두 심장 내혈관에 있어서는 중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일단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면은 특히 뇌혈전 같은 것은 반신마비가 오거나 혹은 뇌출혈 같은 건 마비보다도 그 당시에 사망이 비례가 아주 높은 이런 무선 질병에 속하는 것이 뇌졸중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일만 선생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조일만 선생한테는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이 우리 목 밑에 나비 모양으로 된 그 구조물 있죠. 갑상선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 결절이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유난하게 완성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이 진을 못 나가게 되면 치료하지 않게 되면 뭐 악성으로 넘어가는 이런 비례도 없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문란이 있어서 와 어디나 불편합니다. 골골이 내리저리고 마비가 오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머리가 아파나고 이런 분들 그리고 말초신경이 손끝 발끝이 저리고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염이 발병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면혈종합증이라면 완전히 하늘 땅이 땅이 하늘이 하늘이 땅이라 이렇게 될 정도로서 어림증이 납니다. 평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역 종합증에 대해서도 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성 두통, 펜토통 포함해서 완고성 멘탈, 펜토통이라 하게 되면 뇌혈관 경련을 포함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 나글려 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 중풍 위치가 지금 있어서 그래서 저 그 동중위원회 조일만 선생님 배한데 이 선생님 이런 데는 정말 박수합니다.
0: 예예.
2: 예. 손발이 손발이 저 둘두 한짝이 이래 두 둘기에 들고 다니고 한 발에 한짝 꼬시면 이런데 한번 가서 저 초약 7초 가지고 먹었는데. 벌써 5초가 아기들만.
0: 예.
2: 예. 이렇게 이 용한 이사만 하다가 한 번간 내일 더 예약하다가.
0: 그렇게 하셔. 여기에 찾아오시는 네. 분들, 조일만 선생님 찾는 분들은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본인 찾을 뿐만 아니라 곁에 다른 분들도 함께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신심 있게 찾아오세요. 예.
2: 예.
0: 네, 예약됐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면 다 가능합니다. 조일만 선생님. 예.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가족은 이 조일만 선생님 보이는 가족이죠.
0: 보통 그렇게 예, 합니다.
3: 우리 내, 저 제일 처음엔 내 위병을 했어요. 그, 몇 년 고생하다가 다른 데서 그래 치료하면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병을 또 뛰었습니다. 지금
0: 그래요?
3: 우리 밥 얼마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체도. 거기다가 또 우리 아빠인 또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이 입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 다음에 아이들 마음에는 내 위병 치료를 이 조일만 선생님께 사고 조일만 선생님은 이제 나도 중풍 후유증으로 어느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 가서 한번 봐서 그래 가서 치료를 얻으러 우리 아바이 다섯 번 맞다 다섯 번만 집을 완전히 나섰습니다. 지금 완으로 이전에 뭐 중풍 맞은 사람 그때 누구죠? 태권도 하려 생기고
0: 그래요?
3: 매일 전에 매일 그저 태권도 타고 겨울에는 지도 다릅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3: 와. 그렇게 좋아졌어요. 예, 그렇게 예. 좋아졌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또 어쩌니까 뭐 우리 둘이 다 이렇게 좋아진 거 보고 우리 이모님이 또 한번 이모님이 지금 연세는 거서 그래 마치 한 70대나만 하는데 이분들 지금 중풍 후유증도 오고 네 새끼 몇 번 오고 신경쇠 병이 있어 그냥 꼬리 아프다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골과정도 있었어요. 너무 고생해서 내 오라 그랬지만 와서 왕청이 있는데 오라서
0: 젊은 선생님 찾아보시려고
3: 젊은 선생님과 예. 내가 보이고 내가 세심하게 보더란 말이 예. 이분이 기혈이 부족이 많다는 게지 뭐 예. 기혈 부족이 많고 이 중풍후유증도 있어서 수족을 잘 못 씁니다 원래 유의생실 가기도 바빠하고 중기혈을 2층밖에 안 지고 내려올 때는 사람이 부축에 올라오고 그러더란 말이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저 치료 받은 게 지금은 수족을 약간 이전보다 많이 낫고요.
0: 그렇죠.
3: 그리고 예. 요즘 발음이 못 쓰는 게 발음잠 잘 줍니다. 그게 제일 곤란해합니다.
0: 그렇죠. 하지 못하면 모든 만병을 불러오게 되시죠.
3: 예, 아침에 예. 정신 세대해서 아침에 오세요. 생각도 아예 우리 집에 죽은 분 오는데 아침 다 설계 산다고. 그리고 그때 말을 어제 어느 장애가 있는지 말을 떠먹던 다른 사람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다.
0: 예.
3: 이게 요즘에 이 선생 치료를 하면 다 말했지. 어느 장애도 있는지 어째서 말하는 게 다른 사람 알아보니까 그래. 그에 대한 약을 연결지. 요즘에는 어느 장애 있던 게 좀 약간 말을 알아듣게 하고 좀 많이 났으면 그래. 입도 약간 삐뚤어진 게 요즘에 입이 좀 삐뚤어진 게 약간 돌아온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래 이랬다고. 중이, 예, 여러모로
3: 예, 야, 그래서 저는 이게 특히 저는 이렇게 잠을 알다는 게 잘하고 그래서 저는 소변 손도 나쁜지 저는 소변도 욕 많습니다. 한 일하실 때 대기된 게 요즘은 좀 그래 그 한 두 번 가고 아이가 잡았어 몇 번 10번 잡았어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저 언니하고 언니 와서 밖에 안 그랬대 그 왕청에서 그리고 그 이사들이 빼서 그리고 용안시에서 이사 없지 뭐 그래 뭐 이랬는데 야, 난 어떤 여기 우리 집에 있겠다 치료를 막 가자고 하겠다
0: 그렇죠
3: 그래, 예. 예,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한 번 한 몇 번 한 번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오늘 오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3: 예, 오늘 이모님이 가서
0: 예. 이 전화번호 되면 됩니다. 왕초에서 오셨기 예, 때문에 예,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오늘 가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젊은 선생을 예약하겠죠.
0: 예.
4: 우리 고모하고 둘째 고모는 예, 도문에 계시는데, 어제 점약을 세 번 갖다 먹었습니다. 그런 게 어제 뭐, 아이 덥고, 손 떨구고, 입, 그래서 입술이 예, 부들부들 떨구고, 춤 계지지 흘리던 게 어제 걔도 세 번 갖다 잡수고, 예. 그런 게 지금, 동네 도리를 지금 바람 쐬올라도 댕기고 하면 몸이 헷갑아지고 영 좋답니다. 그래서 나 상으로 또 그래서 예, 전략 있다고 쓸 거래 젊은 선생 이야기하자 그래요.
0: 그렇게 하죠. 젊은 선생 이야기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젊은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치료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젊은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5: 이 허리 다리 시력이 아파서 저처럼 협상 뛰고 태용성 감절이 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잘 못 걸었습니다.
0: 예.
5: 그리고 친구도 하고 약을 같이 쓰고 있는데 아이도 용 잘 걸었습니다.
0: 예.
5: 이리 주고 되게 집단일을 좀 던져드린 뒤에 한 일주일 됩니다.
0: 대단하죠. 치료 효과가. 예, 예.
5: 예. 그, 약 같은 소리 합대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기 예. 큰 약방을 갖고 있으니까, 2차, 3차로 착가를 물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5: 예. 2층에 딸 우리 남편이 치과에 가서, 예. 들리려 했는데, 2층에 들리도 영 잘 합대다. 예.
0: 치과는 손 넣고 있습니다. 지금. 예.
5: 네, 돌리 무슨 임플란트도 무슨
0: 임플란트 예.
5: 여러 가지 그저 예, 이빨이 아픈 거 그것도 다 치료하고 예, 이빨을 두문두문 여는 것도 잘하고 어느 거나 다 잘합니다.
0: 그렇죠.
5: 밤 돌리도 예. 잘하고 내 여러 사람 우리 집에서 살아가나 한 개 살다 해서 소리하던 게 다 잘했어. 그래, 우리 아들한테 아줌마에 같이 가겠다 해서 나는 젊은 선생 보고 우리 아들 아줌마는 치과를 봐야자고 예, 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0: 그렇죠. 지금 치과병원이 3서도 많이 서고 있는데 저희들 소개하는 이 치과병원은 믿고 맡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해도 완전히 리상적인 그 치아 치료 효과를 거두셨다고 모두 이야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약하지 않으면 순서가 쑥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예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0: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정포 3년 전에 정포에 한번 와서 저기 맹자 손 안짝파리하고 한장다리를 잘 못씁니다.
1: 그렇죠. 예, 혈전이 왔습니다. 네, 혈전.
0: 그리고 어느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 그리고 혈압도 가나 온정 안 되고 그리고 심장이라는 게 어떻게 돼서 가끔 가다가 자꾸만 놀라고 있잖아요 허리에.
1: 예.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발이가 항상 차가우면 거의 손발이가 마모이하고 저래나고에 굳어가지고서 시작은 보다되게 많이 썼습니다.
1: 예.
0: 약. 그런데 지금 뭐 해결은 좋은 해결은 못 보고 가나 그래도 약은 돈 팔고 썼는데 아이래서 이번에 이 조인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3번 받았습니다.
1: 예.
0: 3번 받은 결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좋아졌는지 지금 나라에 걸린 것들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미네 한창 다리를 좀 다리 썩고 이라든 게 지금 예 나가 젖는 거좀덜 젖습니다. 많이
1: 예.
0: 마사지.
1: 그렇죠. 그게 보통 성과가 아닙니다.
0: 예,
1: 예.
0: 그래도 한창 발이 가지고 물건도 예, 옛날에는 못 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물건도 조금씩 들고 다닙니다.
1: 그렇죠. 예.
0: 근데 이세 번, 이제 뭐세번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젠장한 효과를 보고 잠이라는 게잘 자고 예. 그 다음에 저기 혈압이가 완전 언제 잘 됐습니다.
1: 예.
0: 예. 근데 이 선생님이 진짜 용하다고 이게 이따까지 다른 데가 많은 선생님을 봤는데 이딱지 이렇게 효과도 빠르고 이런 게 이런 증세 없었는데 이번에 이 선생님들 이번에 그냥 이제 선생님 몇발 만났다고 이번에 이래가지고 좀 좋은 선생님한테 좀 바짝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오늘 또 가자고 오늘 저녁에 예약하려고 합니다.
1: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하니까, 금방 찾아오세요.
0: 예,
1: 예.
0: 또 흉과 그 치과에 전임께 있거든요.
1: 예.
0: 전번에 한번 우리 집사람 데리고 약을 치고 그 젊은 선생 같이 그네 거기서 전에 치과를 가서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네. 검사 받은 결과 이빨 썩어가지고 예, 아직 다 이래서 그거 빼고서 다시 해요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전번에 가서 뺐습니다.
1: 그랬어요. 예.
0: 그리고 저 이모님께 그안다 까세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모님께 그 사진도 찍고 하는 거다 나이 봤을 때다 그랬어.
1: 예, 그럽니다. 예.
0: 예, 그리고 가격도 영 저분하고 그리고 복무라는 게 복무에서 잘해주고 예, 태도도 야, 내게도 얼마나 기고 저뭐 다른 데 가보기만 여기서 볼까나 저희 완전히 가서 예, 이빨이 아프는 것도 안뭐 아픈 증세도 없는 게영 편안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날 치료받고 가서 오늘 이제 가게 되면 예약하려고 예약해서 저는 오늘 가서 치과 가자고요.
1: 그렇게 하셔. 예. 이름 예약됐습니다. 예. 조일만 선생님하고 연결 흉과 구강역의 이야기 완전히 됐으니까 실록 찾아오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뭡니까? 피부과의 재기명 선생님이 예약하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예
1: 예.
3: 우리 아바이 친구분 아들이가 이게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예
1: 예.
3: 원래 전번날에 예약하고 가자던 게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내일 가겠답니다.
1: 그렇게 하셔. 완전히
3: 그래
1: 가능합니다.
3: 예약해달라고.
1: 예,
3: 그리고
1: 소문이.
3: 그다음에 그 치과 이제
1: 예.
3: 뭡니까 예 우리 형님이 하시고 이거 도우니까나 우리 마동석 하고 도우니까나 딸이 이렇게 같이 가보고서 거기 임플란트도 그런 거 하는 것도
1: 힘든 거
3: 잘한다고
1: 대하다 잘합니다. 예.
3: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형님네 며느리죠, 그러니까
1: 예.
3: 며느리가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내게 한다 그래서 그거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예, 그거 좀 예약해달랍니다.
1: 됩니다.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3: 예, 우리 형님네 주치료 다시 그게 지내 일송해가지고 아이 된다 해서 그러면 새거 그래. 아이 도번 찍어 마차 했는데 용도 타대 그뭔가
1: 나도
3: 마대
1: 그렇게
3: 씹어 잡으니까 고기라 씹어 잡으니까 나 제맛이 난다면서래
1: 그렇죠.
3: 용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2: 네.
1: 찾아오시면 됩니다. 치과병원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분이 예약이라 됐습니다. 예.
3: 예, 수고해 주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희 동생이 임영길 선생님의 치료를 한번 받으면서 약을 가져오고 전기침을 두 번 맞았습니다.
1: 예.
4: 예, 여보세요. 되었습니까?
1: 아, 그러면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4: 예, 예, 예. 예. 그런데 전기침을 두 번 맞을까 봐서 그 자리를 예, 첫 번째부터 예, 가서 위가 냉하고 그게 뭐 바람이 그것도 위에 그것도 꼬석 타던 게 가서 시원하고 두림도 나오고 예.
1: 그렇죠.
4: 그 다음에 약을 예, 일주일 깨다가 먹었는데 어떤 약을 다 먹어서 예, 영 효과가 현저하답니다.
1: 예.
4: 소화도 잘 되고 조금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워낙 순 우유를 못 먹었습니다.
1: 아,
4: 순우유를 한두 번 먹어봤답니다. 그런 게 이렇더랍니다.
1: 아, 그렇죠.
4: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 매일 가려고 하면서 또 다른 분이 원래 그분이 가던 분인데 예, 담낭에 결석 있고 기관간이 있어서 이분이 예, 이민식 선생님 치료를 먼저부터 받은 분인데 효과가 영 좋답니다. 그래서 예, 끝까지 나올 때까지 치료를 하겠다고 예, 내일 이 동생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리맹결 선생 예,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내일 예. 이분은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옵니다. 리맹결 선생 완전히 가능합니다. 내일 찾아오세요.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리명교 선생 중의계 통해서는 이름을 날 정도로서 아주 우수한 중의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한 20여 년간 줄곧 중의사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중의라며 학적하게 뭐 어느 한 뭐 부상과 내과 외과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닙니다. 기본으로 진맥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며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리명결 선생 아주 용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서 리명결 선생한테 너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 변이 굳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변이 물러서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뭐 위장, 비장 공동이 저하로 인해가지고 먹게다면 올림일지 내리깨지 못한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소화계통이라 하면 단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그리고 그 장도까지 포함해서 소화계통을 의미하게 됐는데 소화액이 하루에 분비되는 그 량으로 놓고 말하면 뭐 12리터 부터 16리터, 32근 내지 26근 이 정도까지 소화액이 많이 분비됩니다. 구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랄 정도죠. 그런데 이런 소화액 분비가 제대로 잘 물난이 오면서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되지 않아서 늘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리명길 선생한테는 소화계통의 문제의 치료에 있어서는 맡기게 되면 효과를 보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정말 너무 그게 일단 그게 움직이면서 동통으로 전달될 때면 참기 어려웠는데 이 선생님한테와 치료를 받고 그런 동통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하게 돼. 이게 보통 성적이 아니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위장도뿐만 아니라 간경화 복수 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규 선생한테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 아주 우수한 처방을 내리는 이미 경력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내일 아침에 그 일기 독감 중요한 그 졸만 선생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내일 아침에 졸만 선생 가능합니다.
2: 예. 네,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5: 지금 허리 아파겠고 소리.
1: 됩니다. 네. 골가모빙도 포함해서 될 수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5: 네, 알겠습니다.
1: 예, 젊은 선생님 내일 아침에 예약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의원의 우수한 과실의 여러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 병을 맡기게 되면 우수한 치료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용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준확한 진찰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특히 리명규 선생님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처방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침구료법도 결합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부동한 치료 방법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두통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경추 여체 문제가 있거나 여체가 만탈출 중풍 후유증 모두 막내에서 중풍 후유증이라 하게 되면 뭐 전문 그 과실을 엄격하게 나눠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중의 선생님들이라 하게 되면 모두 거기에 대해서 진맥과 더불어

0: 뭐 확실하게 중이 그 진료 방법으로서 해결해 주게 되는데, 이명길 선생님 여기 학교 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우수한 임상도사, 국위 대사로 불리는 임상도사들을 그 모시고 병을 진찰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기는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탐복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취하고 계시는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거기에 피부병, 그러니까 도강 중년안의 피부병원 그 한 개 원, 그거 원으로 만든 이런 그 그게 패즈도 걸렸을 겁니다. 이래서 최기명 원장, 최기명 1호에서는 주임, 1호 주임이라 하게 되면 최고급 그 지청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최기명 주임께서는 원래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 중년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여러 곳에서 많이 뭐 빈칭하는 걸 딱 여기 2층에 와서 최기명 주임이 피부과 주임으로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확실하게 치료 방법을 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완전히 그 뒷잔등이가 어떻게 말하면 완전히 상처투성입니다. 너무 그 아파서 긁어놓고 상처가 생기고 아물지 않고 피부병을 해내서 긁어놓고 이래.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번 치료받지 않고서 완전히 그게 빤빤해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피부병에 있어서는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그리고 소보진 포함해 백전풍 어려운 질병이죠. 그 외에 습진, 신마전이라든지 여러모로 조창이라든지 그 외에 후이지자병이라든지, 그리고 후이지자병 아시죠? 이미 걸린 분들은 아주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알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손톱, 발톱이 완전히 부서져 나갑니다. 부옇게 되어 있다 소리. 그리고 매독이 있거나 림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최기명 주임 선생 치료 방법이 여러모로서 불편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딱 탕약으로만 합니다. 많은 약으로 속으로부터 거치로 치료하는 방법, 이게 중이 기본 치료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은 기본입니다. 10년, 심지어 30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최기명 주임 찾아보시게 되면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산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최기명 주임이 발견한 그 만들어낸 제품인데,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게 되면 산복에 붙이는 이런, 네, 좋은 특산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네, 혹시 순소리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자나 외래어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간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말에는 한자로도 영어로도 제대로 옮길 수 없는 그만의 정서와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퀴즈는 바로 이런 순수 우리말의 매력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찾아올게요.

자, 이제 오늘의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릴게요. 이제 가을 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단풍잎, 나뭇잎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서 순수 우리말인 어느 것일까요? 1번 단풍들다, 2번 노랗게 물들다, 3번 저밉가경.

네, 진짜 이제 가을 냄새가 좀 나는가 싶더니만 오늘 보니까 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직은 좀 애매하죠? 이제 여름일지 가을일지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계절색 놓고 말하면 분명히 이제 가을이 시작됐어요. 근데 날씨를 보나 어떻게 봐도 아직은 또 여름인 것 같아서 여름이 가길 아쉬워하는지 아직 가을이 선뜻 오질 못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을 되면 어디서나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서 순수 우리말은 어느 것이 될까요? 1번 단풍들다, 2번 노랗게 물들다, 3번 저밉가경.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뭔지 좀 어려운가 봅니다. 다들 요즘은 뭐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가족을 단위로 놀러 다니시고 또 잠깐 우리 주내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좋죠. 아직 물놀이 할 시간도 조금 남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말 그 7월 여름처럼 그 정도 더운 것은 아닙니다만 살짝 여름의 종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을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순수 우리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풍들다, 노랗게 물들다, 점입가경,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전화 기다려볼게요.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 맞춰볼게요. 제가 충분한 시간 드렸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처음 참가해서 긴장 안 돼요.
0: 네, 그러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석에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1: 나는 안대에 사는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0: 어머님 성씨 어떻게 되십니까?
1: 리신다.
0: 예, 반갑습니다.
1: 모르겠습니다. 처음 참가해가지고. 예.
0: 근데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이제 늘 듣고만 계시다가 처음 참여하신 거예요?
1: 나는 이 라디오 아주 내 친구가 보신다고 하는.
0: 네.
1: 인천 나이도 많이 바깥을 때 잘못 다시 해서 그래서 라디오하고 예. 친구하는데.
0: 네.
1: 진영옥 아나운서 선생님 말씀도 많이 듣고. 어쨌든지 아침 다시 방송 켜면 11시 10분까지.
0: 와. 그러니까. 진짜 친구네요. 라디오가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례지만 어머님
1: 만난 라디오는 아주 고생이 무시가 많습니다.
0: 어머님 그 실례지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아유 나이 많습니다.
0: 지금 8, 90이 다 청춘이라 그러더라고요.
1: 44년도 생입니다.
0: 44면은 어머님 되게 장수로인이세요. 근데 주위에 이런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계셔야 우리 사회가 더 든든해지거든요.
1: 그렇게 죽고 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데요.
0: 예, 어머니 한 15년쯤만 더 이제 더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1: 아이고 그건 너무 안
0: 그럼 13년?
1: 퀴즈는 네. 1번 합시다.
0: 1번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머님 13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예. 그래 감사합니다.
1: 네, 뭐지요, 뭐.
0: 예.
1: 낭패된 일
0: 그럼요.

0: 참여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와, 44년도생. 80세를 넘기셨는데 목소리가 아주 정정하십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1: 예, 저는 오늘이 붉은 꽃 썰고 지금까지 썰매설이 시작으로 남편께서 막 널고 썰매설이 들었는데
0: 예.
1: 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1번 단풍들다로 하겠습니다.
0: 단풍들다. 근데 어머님 막 고추 썰면서 전화하면은 이제 베이지야 손이 베이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거든요. 괜찮을까요?
1: 예, 빵비랑 가득 감고서 그래도 이 프로에 참가하길래로
0: 네.
1: 빨리 이거 좀 늘어달라고 이렇게 또 그래서
0: 저수가 있나 봅니다. 저수가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참여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고추 썰어 말리는 계절인가 봅니다. 저희가 먹는 고춧가루, 우리가 먹는 말린 가지며 늘 그냥 뭐 사서 먹곤 했었는데 이 계절엔 수많은 분들이 이 말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가을 되면 우리는 어디서나 노랗게 물든 단풍잎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서 순수 우리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풍들다, 노랗게 물들다, 점입가경. 정답은 바로 노랗게 물들다입니다. 순수 우리말을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 물들다 있지 않습니까? 순수 우리말로는 어떤 색으로 표현하다 또는 어떤 빛깔로 염색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들다는 가을 뒤에서 나뭇잎이 점차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주는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물들다는 말이 단순히 색깔이 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들다는 무언가에 젖어들고 스며드는 느낌을 줍니다. 가을 햇살이 잎사귀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서 서서히 색을 바꿔가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관찰했고요. 그 관찰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랗게 물들다 보는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노란색이 되다라가 아니고요. 물들다라는 동사를 써서 변화의 과정과 정서까지 함께 담아낸 것입니다. 네, 오늘 문제 일단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도 아니고 순수 우리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1번 편안하게 눕다. 2번 취침하다. 어느 것일까요? 아까 김 여사님처럼 하루 종일 고추 썰어 말리고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저녁에 진짜 인차 잠에 꼬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몸이 피곤하면 인쯤 잠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까 오늘 처음 전화 주셨다던 안도에 계시는 1944년도생 어머님. 이야,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뭐 15년은 자신 없다고 하니까 13년 정도쯤은 우리가 또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참 넉넉하게 많이 베풀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노인분들 참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연변의 노인분들은 흥도 많으십니다. 또 시간 있으면 나가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면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것은 민선식당이 나오고 있는데 가도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민선식당, 집에서 혼자 밥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쉽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자식들로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겠죠.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순수 우리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편안하게 눕다, 2번 취침하다. 순 우리말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서 또 로인분들께 드리고 싶은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백세 인생 닐일입니다.

0: 예전에 우리가 자라 어렸을 때는요, 마을에 80세만 넘는 노인이 있어도 야 장수 노인이라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기대 수명이 더 높아져가지고요, 노인분들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게 자라고 계십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래요.
1: 예, 첫 번째 문제는 정말 생각 없이 맞췄어요.
0: 그러셨어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맞춰볼게요.
1: 편안하게 높다.
0: 편안하게 높다. 네, 어머님. 올해

문제인가 같으면서도 살짝 테스트 같은 거기도 합니다. 오늘의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어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인격과 감성을 살짝 테스트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우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 순소리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 뭐 이제 질투한다? 뭐 기뻐한다? 아름답게 생각한다? 굳이 뭐 선택상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입니다. 심리 테스트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심과 인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질투하다, 기뻐하다, 아름답게 생각한다. 이제 단순한 퀴즈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까요?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네, 노래 들으시면서 함께 문제 맞춰볼게요.

0: 네, 저희 엄마는 기뻐하다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어머님.
1: 예, 3번 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님.
0: 아름답게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참여 감사합니다.

0: 근데 가끔은 예전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 근데 요즘은 다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성공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축하도 보낼 수 있고.
0: 네.
1: 예. 저는 기뻐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기뻐하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정확한 어떤 답이 없고요, 명제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즐겁다, 기뻐하다, 뭐 아름답게 생각하다, 다 괜찮겠고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답은 기뻐하답니다. 네, 기쁘다는 순수리말로 마음이 매우 즐겁고 흐뭇한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에 동사와 접미사 아어하다가 붙어서 기뻐하다가 되고요. 이러한 감정을 능동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뻐하다는 단순히 내가 기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의미로도 씁니다. 바로 이

이 점이 오늘의 문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아름답게 생각하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 표현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아름답게 생각하다는 것은 좀 다소 어색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문제의 정답을 다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성공,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역시 우리 인간관계의 참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금씩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남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기뻐하다라는 순수 우리말에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따뜻한 공감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좋은 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좀 한번 기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포함해서 그러면 세상에 기쁠 일이 두 배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겨울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 모습, 추워서 웅크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네, 몸을 웅크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1번 움츠리다, 2번 우그리다, 3번 논일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겨울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 모습, 추워서 몸을 웅크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손소리말, 움초리다, 오구리다, 논일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219333번 전화 연락해 주셨습니다.

0: 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예.
0: 네.
1: 1번 합시다.
0: 1번 할까요? 움츠리다.
1: 예.
0: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참여 감사합니다. 계속 계단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예, 반갑습니다.
2: 예, 1번 합니다.
0: 1번 할까요? 그래요, 예. 움츠리다. 정답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계속 계단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양옥 선생님, 저기 뭡니까? 정답은 1번 움츠리다로 하고, 제가 최만국 선생님도 저희 노래를 들어보셨지요?
0: 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3: 아니, 아주 잘 못하는데, 이번에 파리로 네. 제가 2등 했어요.
0: 오, 어디 가서 1등 하셨는데요?
3: 우리 평안, 우리 용성시 동상영진 평안천인데요.
0: 어머님 박수!
3: 새로운,
0: 박수.
3: 새로운 저기 뭡니까? 이 간부들이 저기 천산부터 서기부터 해계 성당 간부들이 30대 40대가 올라오셨는데
0: 이야.
3: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나는 정말 시집 와서 처음 이런
0: 시집 와서
3: 이런 굉장히 했는데 제가 노래는 목소리 약해서 잘 하지 못했는데
0: 예.
3: 아 인사 잘해서 점수 얻고 아,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노래는 보다 모두 더 잘하셨는데 해서 200원 타가지고
0: 이야.
3: 네, 그래서 그대로 우익이 쓰느라고 생산돼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또 툰장님께 바쳤습니다.
0: 에이야, 일단 어머님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으로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가 2등 하셨고요. 그리고 아니, 시집 가셔서 처음으로 타본상이 네. 이상인데 200원 받은 걸로 또 하나는 뭐냐면 나눔을 하려고 생산, 아직도 생산대가 있는 겁니까?
3: 이게 우리 툰이
0: 생산대가 네, 있습니까?
3: 예. 지금 이전에 생산대를 지금 툰이라 하는데요.
0: 아, 툰이라고. 예.
3: 예, 브랜드 로년절이 돼서 예, 몽땅 노인들이 몇백 명.
0: 이야.
3: 몇백 명이 상관 무대에 올라서 제가 올해는 잘, 머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0: 잘하셨겠죠, 왜?
3: 잘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저기, 뭐, 퀴즈에 딱 나왔잖습니까?
0: 예.
3: 예, 제가 이렇게 해서 무대에 오르니까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러 부류 있을 겁니다.
0: 어머님 그럴 땐요 나한테 축복해주는 사람만 얼굴만 기억하십시오.
3: 예, 선생님
0: 그리고, 잠시만요.
3: 선생님 항상 예, 제가 네. 이 프로가 예,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0: 오, 그래요.
3: 예, 그런데 이 프로에 참가함이 전번에는 목소리가 나가지 않아서 제 참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두 목소리가 챙챙해져서
0: 아, 노래까지 하셔 2등 하셨는데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죠?
3: 예,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0: 다음에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3: 예, 명예는 1등 하겠습니다.
0: 그래서 또 이제 또 더 많은 돈을 타가

0: 하셔가지고 또 투내 또 혼납하셔서 더 많은 분들과 같이 보내셔야죠.
1: 예. 진행국 선생님 항상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썰던 고추 계속 써시고요. 그리고 고추 잘 말려가지고 올해도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셔야죠.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예, 아유,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그 여성들이 저희 나이 때는 안 그런데 어머님 연령대는요 시집 가고 가기 전이랑 간 후를 좀 많이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시집 간 후로 처음 타본 상이 노래를 하셔서 2등상이었다고 합니다. 참 고맙게도 2등상을 해서 얻은 그 200원의 잔금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돈에 혼납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쓰셨다고 하는데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참 주변에 따뜻한 분들 많으셔가지고 요즘 날씨가 더 도팔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정답은 바로 움츠리다입니다. 움츠리다는 순소리 말로 몸의 일부나 전체를 오그라들게 하거나 또 줄어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추위나 두려움, 놀람 등의 이유로 몸을 작게 웅크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자주 씁니다. 네, 오늘 제가 혼자서 살짝 심심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쭉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구박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소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구박약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가간이 45대가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3번 드십니다. 이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많은 약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포장이 정예롭고 확실하게 거기에서 금방 그 효과성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서 우수한 포장과 더불어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대 증창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을 한 계단 올려놓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을 3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해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참남성 구박액은 일단 복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제품 자체는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탐복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한 곽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곽에 12곽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곽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뭐 발돋움해서 여러분들이 눈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수술이 딱 필요한 분들은 수술도 받으셔야 하지만 해도 수술이 끝이 아니라는 제 이야기를 등간이 듣지 마세요. 우리 지금 수술은 보통 그 백내장 같은 것은 겉으로 그 인공증티를 바깥 열부 수정체를 바꿔낼 뿐이지 속으로부터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또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믿어도 됩니다. 명서방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0: 네, 문의사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저기 참남성 구백에서 한번 저기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야, 이 약에 지금 내 이제 갔다 먹은 지 어서는 거진 한 달 됩니다.
1: 아, 예, 예.
2: 야, 근데 효과 영 좋습니다. 이제 예. 시간 한 달도 차이 된데도 예, 지금 먹어보니까 나 지금
1: 빨리, 예. 빨리 모든 기능이 빨리 회복될 겁니다.
2: 예, 특히 내 잠이네, 못 잠에 애를 먹었는데, 예, 벌써 잠부터 잘 옵니다, 이거 먹어.
1: 잠은 잘 자야 됩니다. 예, 네. 서약으로 수면제는, 치매를 빨리 부르는 그런 반면 효과를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아주 그런 반면 역할이 없으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성분도 거기에 들어갔고, 모든 순환장애가 풀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2: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예, 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정신 안 나고, 머리 무겁고 하던 게, 예, 삐그면에, 예, 바스야가 된 머리부터, 예, 맑아지고, 정신 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정신 나죠.
2: 그리고, 예, 특히 이것도 먹은 다음에, 예, 이게 몸이가, 전신이가 항상 차갑고, 손발이 안 차갑던 게, 예, 바스 몸이가 많이 따뜻해 나면, 위가 자꾸만 답해야 항상 차갑거나, 먹으면, 음성 먹으면 소화 잘 되는 게, 지금, 요즘간에 내 이게 전신이가 한 몸이가 따뜻해 나면서 무슨 음성 먹어도 소화에 참 잘 됩니다 지금 이것은.
1: 그렇죠. 기본 체온 유지를 하면서 모든 공능의 체온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만이 모든 게 흡수와 배설이 다 조절되는 건데 이 제품 자체 그런 특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 성분이 여기에 확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향순환 성분이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2: 예. 네, 네. 그리고 옛날 그런 거는 전력선 비달라서의 밤소변 6번, 7번씩 봤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럼 큰일 나죠. 안 되죠. 장이 힘들어지죠.
2: 예. 현대타에 하면 그냥 먹기는 먹었는데, 예.
1: 안 됩니다. 예, 예. 임시입니다.
2: 이번에 이 약 쓰면서 봤을 때 이제 순지 오라지 한데, 예. 소변 차수부터 지금 많이 쏟아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1: 그렇죠. 건팥이 든든해지는 게 따보 왼치 하는 가운데 건팥을 도와주는 게 제일 엄지입니다.
2: 예. 예. 야, 이번에 이 약 요번에 싸서 이제 먹어봐야 확실히 옛날에 여러 가지 약을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건강 이런 약 먹었는데 이처럼 효과 빠른 약이 지금 첫감 내서 봅니다. 지금 형, 예, 고루고루 좋아집니다. 지금.
1: 그렇죠.
2: 하고, 예. 예. 선생님. 여보세요?
1: 예, 그렇죠. 잘 들리죠? 예, 예.
2: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10가게 더 배달 받으려고 그립니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10가게 야드각을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향 10가게를 또 드립니다.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시도해보시는 게 귀합니다. 예, 잘 이용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이 문야구 예수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는 어제는 이 나이 들고 보니까 예, 눈이 그냥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렇게 빌랗게 부옇게 잘 보이지 않고 예, 이래서 각 검사를 할까 백내장이라 왔답니다.
1: 예.
3: 그래 수술하랍니다. 그 수술 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친구들과 이 사실을 말하니까 수술은 절대 하지 말라며 이래더란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이 명서방 뭐냐고 여러 번 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신 거 듣고서 이 약을 저는 예, 반년 넘어 썼습니다.
1: 예.
3: 아, 그런 게 이 눈이 부옇고 깔깔하던 게 이 증상이 두 달 먹을까 이때까지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 눈물이 나던 것도 이렇고 그리고 이 눈이 맨날 별로 부옇게 배우고 예, 이렇던 게 예, 지금 예, 이렇게 그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 말씀합니다.
3: 예.
1: 바닥에
3: 예.
1: 그 문지 머리카락 따위 보이던 게 이걸 드신 다음에 오 이전에 이런 게 아예 보이는데 보이는구나 그런 감을 확실하게 느낀다지 않습니까?
3: 예. 아 그래 이런 애는 예, 눈이 잘 보이니까 나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예, 나는 지금 어떤 저이 참낭성 구복약을 담은 하겠죠.
1: 말씀하세요.
3: 예. 별로 점점 뭐 날이 더가 그러는지 밤마이 미네 없고 밤에 자주 못하고 또 소배에 자꾸 어째서나 이형 불편한 게 많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약을 그 며칠 동안 들어봤습니다.
1: 예.
3: 그래 이 약을 먹으면 전에서 많은 약을 먹어봤습니다.
1: 그래. 예.
3: 아 별로 또 그때 지나면 또 한 가지고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영 이렇게 힘들다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야기 내게 합당하겠는가 하네 선생님과 문의하고
1: 이제 말씀한 그 몇 가지 증상 자체가 바로 잠남성 구박액을 드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따부 왼치 해주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뭐 오늘은 이 증상 내일은 저 증상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말릴 수 없을 정도로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 제일 근본 원인은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후마이 꾸토 해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후마이 꾸토란 건 뭘 말하는가? 중이들이 맥을 딱 짚어보게 되면 와 당신의 맥이 이렇게 약하고 어떻게 맥이 어디서 오는가 이 정도까지 진단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시게 되면 맥이 나고 그리고 피가 이치 서시에 한다는 걸 뭐라는가 하면 피가 다른 데로 빠져나와서 오해를 생기게 포렇게 이물거나 혹은 또 어디 막히거나 이러지 않고 이게 서쇠라는 거는 마치 우리 서잉이라 서자입니다. 그 어느 그 방광 안에다 딱 넣고 그 사람이 형상 찍어내는 것처럼 피가 혈관을 따라서 제대로 그 잘 흐르게 돼 있다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들 같는가 하면 관건의 관건은 이 제품 자체가 건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불면증을 해결해주고 기억이 잘 되고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경락이 잘 수통되고 뭐 이런 그 변이 잘 통하고 그 심장 공능이 좋아지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건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돼 있는데 중에서 그 쌍후식약이라는 건 주하게 건팥을 도와주고 간이 그 수시하는 이런 역할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여사분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드셔보시게 되면 벌써 일주일 자로 인해서 모든 그 정신 상태 그리고 변이 통하거나 그리고 뭐 상한 이런 증상이 손가락,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나거나 이런 증상도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효과를 얻는. 예, 환기절이 더 중요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약을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은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라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황제내경에서는 말했습니다. 비위는 그 혈액을 생성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기혈을 생성하는 혈액과 기를 생성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사른이란 성분이 사인이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게 모래 사자에다 그 아주 유나 그 인자입니다. 이래서 지금 인자하다는 그 인자인데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기혈을 보충해 주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참남성 구박액 선생님 강의 듣고 먹은 지 이제 이틀이 남다. 일주일 먹은 게 벌써 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무슨 이렇게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별로 발목이 하고 손목이 별로 매겼던 게 그게 다 나사졌습니다. 이제 이틀 먹은
1: 게. 그렇죠. 예, 예.
4: 영 바로 이야기 영예 구복액이래 하면 좋겠죠.
1: 그래 하루에 세 번 식전에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1: 공복에 드십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면 맥이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간 제외해 줍니다. 우울증이 빠지고 예.
4: 약이 이게 물약이 돼 그런지 어째서 흡수가 빠르고 예. 또 이렇게 세 번씩 먹으니까 영 좋습니다. 예.
1: 빨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서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눈이 잘 보이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4: 예. 나는 손목에 밥먹기 맥이 없는 감이 나지 않고 뭐 굉장히 고개 무슨 이렇게 묵은 듯한 맥이 온다. 아, 이 약 뭐 이렇구나. 한 열흘 미터 먹을까 벌써 이렇게 좀 맥이 어서 합대다.
1: 그렇죠. 예, 예. 예.
4: 그 정신이 별로 그림은 그러라든지 그것도 좀 좋아지게. 그 오늘 좀 조금 주머니에 먹어보자 싸니 하시병 소화가 싸서 그랬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세요. 참남성 구박액을 일단 선택하시게 된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릅니다. 예예. 예.
4: 예, 빠른 게 없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5: 참남성 구박액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야, 형 좋습니다. 이 난이 눈이 눈곱도 많고 눈이 잘 부으면 보이지 않던 게 눈곱이 없어졌습니다.
1: 눈에 좋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예, 간이 좋아지니까 눈이 좋아지죠. 예.
5: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입도 쓰고 그저에 이 밥맛이 없어 그랬던 게 입도 쓴 감이 지금 요즘 많이 줄어들고 예, 그래요. 밥맛이 돌아서서 밥을 형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5: 예.
1: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5: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나이 당뇨로 오래 했단 말입니다.
1: 예.
5: 걔가
1: 예. 그렇죠.
5: 합병증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많이 고생했는데, 어쨌든 상황성 구보에 써보니까, 예. 이 당뇨 합병증이 영 좋은 것 같은데, 속이 편안한다.
1: 그렇죠. 예. 이게, 예. 당뇨도 2형 당뇨는 노년기에 오는 40대 이상으로 오는 병이 2형 당뇨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 대사 불평형 때문에 생기는 중요한 큰 대사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우리 건강은 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을 정도로 진행됩니다. 절대 관리하지 않으면. 예.
5: 예. 어쨌든지 예, 연구도 예, 속이 예, 이 장남성 구박액 쓰기 전에는 그도 예. 입도 쓰지 소화도 아이 되지 그 다음에 옆구리도 개우지 소변도 그도 예 냄새도 푹푹 나지 겨우 심장이라는 게 후두루두루하면 영 어디면 딱 가라앉아서 예 퐁당 물 안 들 것 같고 이래던 게 지금 속이 편안하고 예 그 다음에 밥을 먹으니까 나 이 맥이 난다.
1: 그렇죠.
5: 예 내 그도 그만 나오자마자 시작해서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나는 얘도 당뇨 합병증이 좋다는 약을 내 다 쓰는 게 나겠는데 이번에 이 약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1: 네.
4: 예, 모두 네. 이 제품이 예, 취하라고 있습니다. 드시면 예.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이 제조 과정이 기본을 100근에서 20근을 네. 선택해서 2근으로 또 농축한 이런 제품 자체니까 효과성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현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행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연초부터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여행 코스를 꼼꼼하게 정하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낯선 풍경도 구경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만나는 여행은 마음을 충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산과 바다를 찾아 자연을 느끼고 누군가는 옛 고장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현지의 맛과 정취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예상 밖의 소소한 만남이 주는 즐거움도 여행의 큰 매력입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간단한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왔는데요. 관광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연결시 해란명주 해란의 눈 번지점프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해발 516m, 담 높이 190m에 달하는 해란명주는 옛 연결 기상 레이더 경관탑을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북방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고탑형 번지점프 체험을 선사합니다. 일반적인 지상 번지점프와 달리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이 번지점프는 15m 길이의 주 로프가 최대 45m까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안전 로프까지 더해져 최대 50m에 이르는 짜릿함을 제공해줍니다. 체험자들은 뛰어내리는 순간 굽이쳐 흐르는 해랑강과 푸른 모아산, 나아가 연결과 룡정 두 도시의 빼어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고공 스포츠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번지점프의 모든 시설은 국가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 수차례 점검과 시범 운행, 준공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코치진이 1:1 맞춤형 안전 안내와 응급 대응을 전담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해란명주는 단순히 번지점프에 머물지 않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생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고공 근해 유리 잔도 등 추가 체험시설을 비롯해 기상과학보급관, 구름 전망 카페, 주제 장터, 조선족 특색 음식점 등 풍성한 편의 시설을 함께 갖춤으로써 극한 스포츠와 관광, 견화, 휴식이 한데 어우러진 원스톱 수직 문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번 해란의 눈 번지점프 개장은 중국 북방 고위도 지역의 고탑 극한 스포츠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는 역동적인 매력을 더한 연결의 새로운 문화관광 리정표로서 현지 관광 콘텐츠를 다채롭게 채우고 연길이라는 생활 도시 브랜드를 한층 빛내며 연변 문화관광 산업의 도약에 강렬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 정보입니다. 8월 12일 저녁 창작 민족무용극 오설장백 특별공연이 연변 노동자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이 창작 민족무용극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고초를 겪은 항쟁투쟁을 배경으로 하며 항변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을 지원하고 솜씨로 전쟁을 돕는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서마 추억 혼귀 제1막 터전 각성 제2막 밀령 동조 제3막 미경 신생 제4막 오설 홍령과 막바지 성세 영원 6장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변경지역 여러 민족 자녀들의 고초를 딛고 영용불굴의 조국을 수호하는 영웅적 기계를 높이 노래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의 기쁨과 시련을 함께하고 영광과 수치를 함께하며 생사를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리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리며 공연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는데 무겁고 기품 있는 무대 장치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시대를 전쟁의 불길이 치솟던 그 해로 순식간에 이끌어갔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나와 정교하고 섬세한 무용 변성으로 항쟁의 그림들을 그려냈으며 매 회전, 매 도약마다 혁명 선배들에 대한 묵묵한 찬양을 보여줬습니다. 배경음악 선율은 때로는 낮고 부드럽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고조되며 출연진들의 진실되고 충만한 현장 연기와 서로 어우러져 혁명연대 연변대지에서 격동적으로 항쟁하던 전쟁 세월을 생생하게 재현했고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흑수에 자리잡고 눈바라 속에서 싸우며 백절부류하게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한편 한편 가슴을 뒤흔드는 무대 화면, 한 구절 한 구절 감동적인 혁명 이야기는 현장 관객 모두를 감동시키고 격려를 표하게 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약 1시간 반에 달하며 줄거리가 파란만장하고 정서가 진실하며 화면이 충격적이어 현장 간부 군중들에게 깊은 홍색 교양을 선사했습니다. 관객들은 민족 무용극을 관람하면서 홍색 정권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새 중국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위대한 항전정신과 동북항일연군정신을 힘써 계승하고 발행하며 시대적 사명을 안고 개척 진취에 더욱 고무적인 정신상태와 더욱 실무적인 작업 품격으로 연변 재반사업이 새로운 진보를 이루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부터 공연을 펼쳤는데 19일, 23일, 26일, 27일, 28일 공연을 하고요.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주말의 두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시,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역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계속해서 널뛰기를 소개할 텐데 네. 먼저 유래 전설부터 말하겠습니다.
0: 네. 자, 이 널뛰기가 어떻게 전해왔는지 저 알고 가야 되겠죠?
1: 예. 민간에서 전해지는 널뛰기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먼 옛날 어느 한 고을이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억울하게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도심한 끝에 다른 한 죄인이 아내를 깨워서 어느 날 남편들이 갇혀있는 감옥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네. 두 여인은 담장 밖에 낮다란 그 집더미 위에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 안을 들여다 보려 했었지만 높은 그 담장은 그들이 신선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예. 이때 정문 아내가 뱃집 덩어리에서 내려와 두리번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발을 막으려고 놓은 그 널반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차 뱃집 덩어리에 가져다 바로 얹어놓았습니다. 네. 그녀가 그 널판자 한쪽에 앉자 널판자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이 간 다른 여인이 반대편이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널판자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젊은 아내가 앉은 쪽이 순간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네. 그 틈에 젊은 아내는 뜻밖의 높은 담장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옳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슬기로운 두 여인이 제가 반딱빛을 발산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두 여인은 늪반자 양쪽 끝에 서서 엇박고 발을 흘려가면서 높이 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들은 그 난생 처음 해보는지라 비록 동작은 서툴고 땅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두 여인은 그래도 순간이나마 높은 담장 너머 옥에 갇힌 그리운 남편의 얼굴을 잠시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아낙네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민간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이것이 점차 젊은 년들이 놀이로 변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0: 뭐 이 예전에는 사랑하는 이 남군님의 얼굴을 보기가 참 이렇게 어려웠군요.
1: 예, 그 봉건 임의 도덕의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네. 여인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하였는데 우리 안에 그 복숭아 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는데 하물며 깃발 청춘이 꽃다운 여인들이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생활과 비교해보면은 여성들은 절반의 하늘을 떠받들며 사회 여러분의 중요한 일에 폭넓게 참여하고 또 사회활동 범위도 크게 넓혔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달라져서 남녀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성들도 어렵지 않게 맡아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널뛰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널뛰기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 널뛰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높이 뛰어오르기와 실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를 위주로 했습니다. 네.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뛰어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여인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배우기를 표현했습니다. 네. 비교적 전형적인 그 동작으로는 대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뛰어 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내려와 제자리에 떨어져서 퐁 하고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높이 뛰어 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또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둠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0: 그 고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뭐 이것을 시도를 못 하겠는데 높이 올랐다가 그것도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내려온다는 것.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연습을 거쳐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또 명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1: 예, 있습니다. 대사리가 있는 거 하면 높이 뛰어올랐을 때 허리를 뒤로 한번 젖혔다가 내려오는 것을 중둔격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외에도

0: 피곤해서 자리를 내주게 되면 다음 사람이 사례로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이 경기를 치를 때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0: 예. 현재 그 늘뛰기에서 경기에는 주로 줄 뽑기와 기겹 회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줄 뽑기는 늘뛰는 두 선수의 발목에 실을 매겨 놓고 제한된 시간인 2분 내지 3분 내에 그 실이 얼마나 풀려 올라가는가를 보고 성적을 매겨서 그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네. 기겹 회원에서는 규정 동작 연기와 자유 연기가 있습니다. 규정 동작 연기는 몇 가지 동작을 규정하여서 순서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동작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유 연기는 손에 여러 가지 가벼운 기구, 즉 부채, 폐쇄끈, 뱅기, 옷다발 등을 들고 여러 가지 기본 동작을 하면서 손에 쥔 기구로 아름답고 다채로운 회전, 뛰어넘기, 던져받기 등 기교를 영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 네, 그래요. 오늘도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열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족 고유의 전통놀인 널뛰기. 널뛰기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명절 전통놀이로 주로 음력 정월 설날에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널판지 량 끝에 서서 번갈아가며 뛰어오르는 놀인데요. 높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돌며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놀입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는 옛 속담이 전해올 정도로 예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옛날 집안에만 머물래 했던 부녀자들이 이 놀이를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활발하고 씩씩한 조선족 여성들의 기상을 보여주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오늘날에도 민속축제 공연 무대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통한 마음. 소수민족 마을 여행 때 현지 주민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러 손짓만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자기네 전통 간식을 하나씩 맛보여 주셨습니다. 사진을 찍어드렸더니 아주머니가 전통 옷을 꺼내 입혀주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어는 몇 개밖에 통하지 않았지만 웃는 얼굴과 따뜻한 행동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순간이 가장 재미있고 소중하다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답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또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곳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우리의 모든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던 나팔꽃이 생각납니다. 해가 뜨면 활짝 피어나 우리의 하루를 반갑게 맞이해 주던 그 꽃 말입니다. 리성비 작사, 리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 꽃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도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이 있죠.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집 마당,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 그리고 가족의 따스한 미소.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오밀한 작사 작곡의 량춘하 가수가 부른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행의 설렘과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잔잔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우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전해드립니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 꽃처럼 상큼한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꽃을 한 송이씩 받은 듯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포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 건신고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곽 사는 분들은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80일 동안이. 예, 그리고 열 곽부터 좋습니다. 열 곽 사는 분들은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오늘이 자문하시고 또 예약하시고 또 약을 주문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만 또 응담분 특급 응담분입니다. 웅남에서 만든 게죠. 웅남분이가 몽땅 노란 색깔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랍니다. 예, 이거 한 곽에 30 병사를 드리는 겁니다. 1680원짜리 거저증 송례 드립니다. 예, 열다섯 곽 사게 되면 열다섯 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문하고 예약해서 구매하시는 이런 분들 직접 또 응담분 드리죠. 예, 결국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병을 진단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죠. 예? 그래서 직접 병 보기 싶다 하는 분들 원래 기차역전 있지 않습니까? 로호세자니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또 이런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오기 불편하는 분들은 직접 2880018번에 전화해서 저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예, 제가 직접 다 답복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로 오시면 되죠. 예, 그래서 오기 전에 꼭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는 쪽쪽 막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 치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 소리 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이들 그렇고 예, 귀 소리 난 현대 약은 귀 소리 나는 거 근본 치료를 못합니다. 예,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신경성이다, 무슨 뭐 이석증이다, 뭐 여러 가지 이 말이 많지요. 그 이름은 근근히 마지막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름 달아놓은 게지 그 질병이 원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 무슨 그 소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 소리라는 거 황제내경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도 그렇고 또 우리 진구여울리에서 더 상세하게 썼습니다. 예, 뭐라는가? 肾阳虚입니다. 제일 첫째로 말하는 게 肾阳虚입니다. 지금 대부분 중의들이 진단할 때 곰팡이 때문에 귀 소리 난다. 이것은 어느 중이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저한테 찾아온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들까나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들어보게 되면 제가 다 상세히 들어봅니다. 어디서 진단 받았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를 한 거 보게 되면 대부분 중의들이 말하는 게 곰팡이 내서 귀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그짝을 인해서 곰팡이 부산한 약을 당연히 쓰게 되죠. 부산한 약을 대량적으로 쓰는데 귀에서 소리는

0: 점점 더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귀가 맵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귀 소리 오래 나게 되면 귀 맵버리죠. 예. 그래서 중의에서는 어떻게 변종론지를 하는가. 예. 쫀빙 쫀방이랍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가 전문적인 이런 처방으로 나와야 되죠. 예. 제일 첫째 우리 곰팥이 양이허에서 나타나는 증상. 보통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귀에 소리 나는 동시에 허리다리가 쏴내 나고 나로내 나고 그 다음에 허리가 렁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허리가 막 차가반하면서 아픕니다. 특히 우리 그 날씨가 춥게 되면 허리도 아프죠. 예, 귀에 소리도 나고 그리고 자꾸 추워하고 발다리 시련하고 이런 현상. 기신 발달의 시린 증상은 중에서는 스니랍니다. 스니. 결국 성공능 장애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변 칭창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칭창이라는 거니까, 소변 칭, 소변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광천수처럼. 이런 소변 색깔이 원래 좀 노랗스러워해야 되죠. 근데, 하얀 색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창이란 건 뭐니까, 소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물 먹게 되면 물이가 한꺼번에 먹게 되면 한꺼번에 다 소변을 나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냐도 밤 소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럼 정신이 흐리멍텅 해나고 예, 그 다음에 혀를 쑥 내밀게 되면 설태가 하얗고 예, 맥을 쑥 집게 되면 예, 마이 천루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맥이가 슬쩍 쥐어서는 나타나고 깊숙이 이렇게 눌러야 그 다음에 맥이 나타나는 게 많이 천이랍니다. 깊은 곳에 있는 거. 예, 루. 맥이 약하죠. 미약하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곰팥이 양이허에서 나타나는 이런 귀소리난 증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선한작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병 보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쓴 양쉬 이런 사람이 적습니다. 보통 上焦湿热하고 少阳疏肌不利 이 두 가지로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上焦湿热란 건 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焦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산焦는 현대의학 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예, 좀 림파계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산焦라는 거는 예, 어떻게 놓고 말하면 인체 내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다 딸러딸러 있습니다. 딸러딸러 있는 게 뭐인가? 오장육부 어간에 다 그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우리 산저우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여우왕이랍니다. 여우란 게 기름이란 말이죠. 왕 한 게 그물망이라 그 뜻이죠. 그러나 기름 이런 것들이 그 그물망에 이렇게 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육부가 움직일 때 항상 노폐물이란 게 많이 생깁니다. 매일마다 생기죠. 그러니까 이 노폐물들이 나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들이 먼저 산저 여우왕에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산저 시통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나갈 때는 우리 소변, 대변, 그 다음에 뭐 땀, 그 다음에 뭐 코따대, 무슨 뭐 이 귀체, 무슨 뭐 많죠. 뭐 콧물, 가래 이런 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는 길이 또 막힌다 할 때, 근데 이 나가는 길이 상처에서 습열이 막 올리민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 귀에 소리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있으니까 이 당뇨병 좀 한지 좀 몇 년 된다. 그래야 계속 문제없이 그렇게 수치가 정사됐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운동되지 못하고 계속 또 어디에 대해서 계속 이래 배 아픔이 있으니까 대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모르고 좀 없나면 또 어떤 때는 또 무슨 변비가 들어하겠어요 그러고 계속 또 왠다면 소변도 또, 예, 그렇게, 잠깐만, 염증이 없는 소리에, 그래서, 소변 볼 때만 아리고, 그 다음에 또 소변 또 많, 양도 많지않고에 네. 이렇더라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소리,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우연하게 듣고 소리는, 뭐니까, 그 신고하고, 그 다음 소리 어느 게니까, 배배가 그 같이, 네.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생님께서 또 친구 치료를 받고, 그래, 그런지, 그러니까 이, 특히는 이 친구, 내 같은 데는 친구 같은 게 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전에도 약 먹었지만 그렇게 안 왔던 게, 친구하고 약, 전문가 결합해서 이래 쓰고, 그런 게, 아, 이 여러 가지 현상이 없어지고, 특히 당뇨가 영 언성되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이전에 그 염두에 어머노, 좀 안개라 약 먹고 이래서, 우선 어떤데 일주일에 한 번씩도 사용제 먹고 이래던 게 지금 고개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소리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0: 그래,
2: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혜택 보고 이래니까, 이 좀 안개라 약도 좋고, 선생님 친구도 좀 안개라 연결을 있구나 해가지고 소리. 그래, 우선 뭐니까, 지금 한,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활동 어떻게 있습니까?
0: 일단 활동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란 이 증상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대부분 당뇨병으로 마지막에 합병증이 오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혈당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중의각도에서 본다 할 때는 당뇨병 본신이가 당뇨약을 혈당 공제를 우리 매일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 혈당 때문에 합병증이 온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본상에. 혈당 매일마다 공제하죠. 공제하는데 위해서 합병증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 중의에서는 어디 문제 찾는가? 기실은 당뇨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갔다 그 뜻이죠. 혈액 속으로 저 당분이 들어가는가? 기실은 간 문제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은 먼저 시작부터 지방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원래 이런 음식에서 들어오는 당분,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환해가지고서리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근육이 맥이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근육 속으로 못 들어간다 할 때는 이게 간이 일단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의학도에서는 우리 이 혈배강, 그러니까 우리 이 건신고, 건신고 본신이가 여기에 정우탕이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탕이 전문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간 오장육부 공능을 회복해줘서 혈당이 공제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처방. 그리고 우리 반샤시신탕이라는 건 이건 전문 간경화람이 간을 치료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처방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 돌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도수를 다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당약도 끊을 수 있으면서 혈당이 공제되면서 우리 합병증을 다 치료될 수 있게끔 도와준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대 활동도 크게 하는데 지금 15곽이 제일 큽니다. 15곽 더 드리면서 이번에 또 이기다 전화채서 직접 우리 오늘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응담분 1680원짜리 특급 응담분 드립니다. 그래서 침도 12번 놔주고 이번에 활동 참가하시니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네. 머리
0: 네, 말씀 주세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3: 머리 너무 낫네.
0: 아, 예.
1: 잘 들립니다.
0: 잘 들립니다, 우리는. 예.
1: 여보세요.
0: 얘기하세요.
3: 예, 저는 건신고로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3: 예, 병원에서 예, 폐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아, 폐신병, 예.
3: 예. 예전에는 예, 너무 숨이 차서,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서, 예, 완전 헐떡거렸댔습니다.
0: 예, 예.
3: 그리고 예, 가슴이 이래 황황하고 막 심장이 뛴 다음 진짜 예, 막말로, 뭐 구멍으로 예, 심장이 튀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아래 다리 이래 붓긴다 하면 예, 손가락이라 누르면 예, 완전히 예, 손가락 다리 쭉쭉 들어가고 예, 어둠 너무 예, 잘 나아가고, 그 다음 옛 나아가서 예, 유녀들이 할 수는 금방 어둠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3: 이 사람들이 내 있어야 항상 해파라 탑니다. 깨서 어, 이 병원에 아빠. 가서 또 이래 검사를 하고 온 게 가이 커졌다 뭐 이래 이래 됨까.
0: 예, 예.
3: 그래 그런지 이래 불러놓으면 그래도 얘 막 쑥쑥 겨우고 그랬댔습니다.
0: 네.
3: 그래서 얘 막 뭐 대변도 막 흑병 같은 게 막 나가고 그래서 용기 고생했습니다. 아이가 본 병원.

0: 뭐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예, 그저 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예, 혈배강, 그 혈배강계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네, 혈배강도 먹었습니다.
1: 네.
0: 예, 건신고를 먹었는데, 예, 요, 그,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 침을 같이 결합해서 치료한 탓인지, 지금은 예, 어제는 이제, 날이나 됐는데, 한 번도 토한 적이 없고, 대변도 예, 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병원에 가 사진 찍어본 게 간도에 많이 좋아졌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 소변도 잘 나가니까, 예, 붓는 것도 다 내리고, 가슴이 이제 편안하니까, 예, 잠도 잘 자고, 우리 집이 5층이다.
1: 네.
0: 옛날에는 5층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들다니만 힘들었습니다.
1: 힘들죠, 예.
0: 근데 지금은 기본상 단숨에 올라간다.
1: 네.
0: 그래서 예,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한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건신고는 예, 피도 많이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혈배랑 겸했으니까 모든 혈관이하고 신경세포들이 수복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우리 집 식구들이 말하는 게 겹치다. 나 본인도 이런, 본인이 감각이 좀 좋은데, 집 식구들이 내가 완전 딴 사람이 됐답니다.
1: 네.
0: 아유, 선생님 하면 난 언영 저 세상으로 간지 옛날이 된다.
1: 아, 예.
0: 앞으로도 이 건신고 혈배강 그냥 쭉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 예.
0: 활동에 참가해서 뭐 돈 벌어 뭐라겠습니까? 공사 나오니까 그 공사를 그저 약 다 먹을 예정입니다. 아들 많이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1: 예.
0: 선생님 정말 저희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예, 지금 현재까지 예, 건신고와 혈배강을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이 예, 나에게는 이 건신고와 혈배강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예, 나는 오늘 전에 차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좀 건신고가 피를 많이 보상해 주니까 예. 예,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1: 네.
3: 예, 근데 이전에는 예, 귀에서 소리가 윙윙하고 귀를 막 두드려도 아이 되고 예. 그 매년에 매이 없고 예.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다가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예.
1: 네.
3: 예,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갈았다면 어떻게 그 긁어야 이렇게 시원하고 예, 이랬습니다.
1: 네.
3: 그리고 소변 차수가 진도도 많아지고 예. 아무리 그래도 따뜻한 물에 예, 이렇게 식구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아이디어입니다.
1: 아이디어죠. 예,
3: 예,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전에 저 저탕약을 다 먹고 예, 정말 행계라 첨약까지 다 먹었댔습니다.
1: 네.
3: 그런데 그때 당시 부지 또 발사하고 아이디어입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그후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신고와 네, 혈배랑 같이 먹고 있는데, 야, 선생님이 치료 보니까 얼마나 넣습니까? 이 건신고가.
1: 그렇죠.
3: 예. 예. 흡수가 대단히 빠르단 말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건신고 그 과학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 제일 꼭대기 왼쪽 균을 해서 예, 거기다 그 취발빙이라고 딱 썼습니다. 취발빙이라는 게 뭔가 백병을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죠. 예, 이름이가.
3: 예,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신속하게 치료되는 이런 특징 갖고 있는 이 건축하고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건축고 먹고 있으니까 피부도 아이 가렵고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3: 맥이 나까 벌써 잠을 잘 자고 계속 소리가 아이 나고 예.
1: 네.
3: 닭야지만 먹지 지금 닭야지 마음대로 먹지 않을까 내 지금.
1: 그렇죠. 예. 담나에 좋아질까. 예.
3: 예. 담나에 좋아질까. 닭야지 마음대로 먹. 그 후난 닭야지 못 먹었댔습니다.
1: 네. 소화 잘 되죠. 예.
3: 예. 소화 잘. 그러니까 내 지금 예. 돈을 적게 쓰고 예. 이 건식만 먹은 다음부터는 돈을 적게 쓰고 여러 병을 치료하고 여러 명의 병을 치료가 당당하게 예. 백분을 물리친 이 건신고가 정말 정말 좋은 약이라고 내 이렇게 막으라고 내 정신 통증에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예. 이 건신고가 얼마나 먹기 허락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좀 타 먹으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3: 예. 먹기도 편리하지.
1: 편리하지.
3: 효과가 좋지.
1: 네.
3: 예.

0: 효과 작가 많이 치료해서 예, 거듭되는 이 치료로 상상 못할 이런 효과가 날에 남아다 나오는 것입니다.
1: 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거는 예. 설명서에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 부녀도 먹을 수 있다고 딱 썼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많은 효과를 보니까 정말 예, 예, 벌써 낯에부터 낯아진단 말입니다.
1: 네, 예, 혈기 돌죠.
0: 예, 예. 예, 벌써 낯에가 맑아지고 예, 힘이 난단 말입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예, 다시 한번 예, 선생님께 나의 병을 치료한 선생님께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화성에 그만큼 먹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보시고 그래서 또 이번 화성에 또 참가해서 또 더 싸려고 합니다.
1: 활동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써보세요.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1: 288번.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싸려고 합니다. 예, 싸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슬러, 습하고 열이가 어떻게 돼서 우울 올라왔는가? 상처란 게 기지런한 우리, 폐, 심장, 이 짝을 말하죠. 폐, 심장 아래에 우리 그 침혈을 놓고 말하게 되면 지우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우웨이하고 그 다음에 뒷잔등은 어디면 직접 통했는가 하면 그 흉추 11번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가 거기면서 우리 헝거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헝거모 이것을 뚫고서리 열이 올라갔다. 기실 열은 다 그 간에서 오는 겁니다. 간열이 세다, 간열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이 간열이가 우울 올라가는가 아래로 내려가는가 이것이가 영 중요합니다. 열이란 건 몸속에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열이란 건 꼭 존재합니다. 뭐 죽은 사람들에 열이 없죠. 그래서 습이란 건 어디면서 생기는가? 습은 우리 비장이 허한 사람들의 습이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진단이 나오죠. 상焦湿热. 그러니까 이 습열이가 첫째는 습이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열이가 열하고 습이 한데 결합돼가지고 이 흉근막을 뚫고서리 우울 올라갔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흉근막 여기면서는 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폐 흉근막 위에 딱 폐가 있죠. 그래서 이 폐하가 폐가 지금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지 못해가지고서리 얼굴, 머리, 그 다음에 인후 그쪽으로 쫙 올림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귀에서 막 소리나는 겁니다.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리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들은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뜨거운 말이 되죠. 머리가 보통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다 머리 뜨거워가지고서 마지막에 중풍이랑 걸리는 게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금식호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석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이 이래서 몸이 가렴지 심하고 예, 혈당 조절이 바라야 되고 예, 이도수하고 그런 얼자쌍가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온몸이 붓기고 가렴지 난 다음 비뚤성이 돼도 그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진짜
1: 네, 가렴지 하고 예, 피모도
3: 예, 그리고 혈당 조절도 바라 아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 아이 되고 하던 차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권신고를 썼는데 지금 가렴증이 우선 먼저 가렴증이 난 게 그게 소실됐습니다. 아, 아무리 어제도 예, 가렴증이 안 나고 그래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예, 이도수하고 예, 알자상갈 다 뗐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고 예, 몸이 붓기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손발 차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해오고 예.
1: 네.
3: 아, 그냥 아이 참 옷을 덮어봐 신고 그저 바지를 두꺼운 거 입고 했는데 야 그게 지금 이더구 날에도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이제 다 벗고서 그 내버 한벌 벗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석 달 먹었으니까 많이 좋아졌죠.
1: 네 그렇죠.
3: 예, 그래 좋아질 때도 그 건신고를 배달받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도.
1: 네 우대 활동 마지막 열흘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288-0018 8번 전화 치시.
3: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 얼굴이랑 특히 머리카락 끝자락이라며 기름이 번지르르 합니다. 네, 그리고 눈이라며 코라며 이게 영 불편하죠. 그냥 우설이 또 더우중 루고라는 게 무슨 뜻인가? 머리가 무겁다 못해서 예? 무슨 이런 천을 가지고 이 머리를 꾹 싸매놓은 것처럼 예? 모자를 꽉 씌워놓은 것처럼 더우중 루고 이걸 우리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인후 그짝에 편도세람 자꾸 불어나거나 예, 목난지람 자꾸 나거나 입이 말라들고 입이 쓰고 그리고 특히 가슴이 답답해 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예, 이러면서 잠 못 잡니다.

0: 이란 건 37도에서 38도 간에서 이런 열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사람 동시에 귀에 소리 난다. 이렇게 되면 예, 쌍자오 시르로 인해서 소리 나는 게죠. 그래서 이럴 때 꼭 우리 건신고를 써줘야 됩니다. 예, 건신고는 이런 비장을 도와주는 약재, 예, 그리고 피를 도와주는 약재 들어가가지고서 피에서 이 열이 올라못 가게끔 습이라며 산지오 시통을 통해서 반샤시 신탕이라는 거기입니다. 반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산지오 요왕 이것을 확 열어줍니다. 예, 특히 저기람 생긴 분들 그렇죠. 예? 그러면 쇼양 수지 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쇼양징, 쇼양징이란 건 담낭 경락하고 산지오징을 말합니다. 예? 이것이가 서로 배합이 되지 못해가지고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뭔가 가슴, 옆구리, 륵골 그짝이 짱만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 짱이 나면서 꼴똑 찬 것 같고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위치상이 위에 기가 올리밀면서 자꾸 미스겁고 토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밥맛이 없습니다. 배가 짱이 나면서 설사하고 변비가 교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지럼증이 나고 눈이가 부옇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잠 잘 못 자고 꿈이 많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잠 들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는 우리 중에서 뭐라는가? 반벼 빨리랍니다. 그러니까 쇼양징 이것이가 영향받으면서 반벼 빨리 그치 있는가 하게 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속 안에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때는 꼭 건신고를 써줘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건신고 번신 그 공농수치에다 기억력을 회복해준다 귀에 소리난다 이 불면증을 해결해준다 이것을 딱 써놨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상의 열반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노래
2: 듣고 싶은 연변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가장 먼저 대학 작사 손을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입니다. 웃음꽃이 넘쳐나는 거리 새로운 관광도시 연변의 소화기찬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연변입니다. 연변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따뜻한 정을 힘차고 정겹게 담아낸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민덕 작사, 손홍범 작곡의 100세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보시를 준비했습니다.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 미소 짓는 100세를 향한 희망찬 다짐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사 한하나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이렇게 좋은 날에입니다. 날씨도 기분도 함께 있는 사람도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과 설렘을 맑고 경쾌한 멜로디에 가득 실었습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피는 동산입니다. 고향의 언덕을 오르내리며 만난 아름다운 순간들을 동산의 꽃에 빗대어 저자당에 들려줍니다. 남성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림의 작사 김동호 작곡의 고양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고양이 주는 모든 감정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리운 동네를 준비했습니다. 맨발로 뛰는 골목, 행진력까지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놀이, 아무 걱정 없이 깔깔거리던 그 시절의 추억을 풀어내며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점품, 산업토대와 비교우세에 입각해 대상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대상에 낙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바퀴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령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 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0: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송휘 태양광에너지 충전시설, 태양광에너지발전소 지능부대 설비 대상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장비 산업화 기준은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 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중앙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세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 음료 대상은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수 세탁봉사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예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야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 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 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효익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안도현의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자,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대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속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채권, 전문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락착 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후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양질 기업을 정확히 견행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에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서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중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총,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주최지인 매하구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주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인민들은 정체로운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매하구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 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0: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역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연변 특색 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 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강 특색 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 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 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 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진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 표지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찰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령정 장백산 분복 청진유급위원회사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류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박람교역회는 우리 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욱입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연변의 특색 농업을 대외에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생산 판매 연결을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자원에 의탁해 생산 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량질의 생태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1: 주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

0: 500개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소 변경 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조 변경 인구 조학 발전 촉진회 학업 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조 변경 인구 조학 발전 촉진회 학업 지원 사업 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 지원 프로젝트 합작 협의서 및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 지원 프로젝트 기부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교육 단계 학업 지원 프로젝트와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 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업 지원 사업은 훈춘, 도문, 용정, 화룡, 안도 5개 변경 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재학 중인 도시 최저생활보장 비기숙 학생을 지원하는데 매년 고정 지원 규모는 약 230명, 총 지원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지원 기수는 소학생 한 명당 매년 750원, 중학생 한 명당 매년 875원입니다. 프로젝트는 봄,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교육계통에 의탁해 학생 정보를 조사 검증하고 학습 보조금은 학생의 보호자 사회보장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 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사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생활보장, 빈곤해탈 가정에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전일제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주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 기제에 따라 우리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괄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1: 연결식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류의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식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BRT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학역 등 4개의 지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쾌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운행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2기는 서시성 북역에서 진학소항역까지 총 4개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

0: 방향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람들군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2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서시장 부격,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결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괴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결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신시대 기층사회질의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일꾼 전임 일터 30개에 대해 공개 초빙을 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

0: 된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

요청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활동 기색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한방백의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을 계절은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분 공장 측에서는 이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동청화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우리 동청화초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또 발효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청화초가 좋다 해서 우리 시장에서란 판매라고는 이런 제품들은 우리 그 배추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고기, 동청화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300여종의 충초조제라든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태류라든가 알파분해매, 피모포자균, 우리 많이는 들어보지 못한 이런 물질들은 모두가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분 발효할 때 축출을 낼 수 있는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청화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또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또 치료 가치가 없다고 하는 분들, 예,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새롭게 우리 신심을 갖고 동청화초를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청화초 발효균은 인체에 세 개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예, 하나는 우리 동청화초 발효 중약은 비상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흡수 통로를 열어주면서 비장하고 위 정상한 운행이 회복되는 동시에 인체 위장 정도의 160개 유익근이 매 한 봉지 300억 개의 활성 익석근으로 풍부하게 확충돼가지고 빠르게 약물의 여 성분을 흡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변비라든가 우리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300억 개의 활성유익균이 작용을 해서 변비라든가 설사라든 분들을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2: 예. 동청화초 발효균분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우리 집에 아저씨는 내경색이 와가지고 소리 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혈압도 정상이 안 돼가지고 소리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영 이렇게 저기 정상이 안 돼가지고 동청화초 발효균분을 먹으면서 이 혈압도 정상이 되고 예, 위도 밥도 잘 못 드시던 게 밥도 잘 드십니다.
1: 맞죠. 예.
2: 예. 수면은 수면 장애가 와서 저기 무슨 수면제란 수면제는 다 싸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결 아이 돼가지고서 동청화초로 화초 발효균분을 드시면서부터 이게 수면 장애가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너무나도 좋은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2: 예, 심장이 예 항상 이렇게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항상 그래서 이렇게 소리에서 땀도 나고 그러던 게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예 지금은 모든 면에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잠을 못 잤다는 것도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 잠을 못 자던 분들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예.
2: 예. 이 저희 동청화초 발효균분은 4500m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 그런지 약 효과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맞죠.
2: 예, 우리도 지금 이 동청화초 발효균분 또 사가지고서 계속 드시자고 그럽니다.
1: 그렇죠. 이번 우대 활동이 아주 좋은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동통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가서 병원에 가서 이 간 검사를 했는데 지방가에 있는 게 지방가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1: 맞죠, 예.
3: 예, 그리고 옛날 이 담양이라는 내용 나빴는데 지금 있잖아, 예, 담양도 좋아지고, 계란 하나 먹어도 소화도 영 잘 되고, 예.
1: 맞죠.
3: 영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 심장하고 폐는, 예, 이 동통화소 많이 좋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지르고 온 것 같은 게, 그렇게 답답하면 숨도 올라요. 그래서 목에서 칼에 딱 붙어서, 예, 목구멍 맞고 이래던 게, 지금 칼에도 없어지고 숨쉬기도 가쁘지 않고 영도 쓴다. 이 동통화도 쓴다네.
1: 맞지요.
3: 예, 그리고 소화 잘 되고 밥 잘 먹고 그다음에 혈당, 혈압, 혈지 조절이 잘 되니까 지금 예, 이 뼈도 안 아프고 그저에 살 것 같은다요.
1: 맞지요.
3: 어제 예, 내에 이 좀 당뇨를 오래 해놨으니 여러 가지를 합병증이 많이 들어와서 수태말고사 했는데 지금 동통화소 쓰고 서리에 썸도 좋아졌지 그저에 속 동통화소만 먹는데 속이 편안하고 아픈데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지요. 예.
3: 예, 오용 좋습니다. 그리고 예, 저녁에 잠을 잘 자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정신 나지 눈도 예, 이 지지부리에 눈곱이라 자꾸 나오던 게 지금 눈곱이라 하나 더 잃었습니다. 아이 나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좋습니다. 어쨌든지 동통화소 한 가지를 가져서 여러 가지 병 치료하니까 나의 영 좋습니다. 깨우소리. 선생님 강의를 그래서 매일 열심히 잘 들으면서 지금 동통화소도 가지고 내 당뇨 합병증 지금 좀 치료라도 하고 지금 그래서 방송도 매일 듣고 그렇다 하라는 대로 지금 잘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는 게 좋죠. 예.
3: 예. 그래 선생님 내 제가 약은 있는데 이번 우리 할도 좋으니까 또 약도 배달받아 그냥 아웃도 배달받겠습니다. 오늘이.
1: 그러십시오. 우리 약도 예. 많이 드리고 또 드리는 그 제품들에 좀 욕심난 이런 제품. 그다음 우리 예. 동청아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게 되면 약 효과를 가볍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또 함께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화도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밤에 소변 탔어도 닿고, 이 죽성염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특히 제가 또돌도 안 되고, 자꾸 머리 심함이 정신도 까박까박하고, 아니, 피름 자꾸 왔다가, 아니, 심률도 고르게, 늘사 심도 통도 생기고, 이래서 내가 좀 썼는데, 확실히 많이 나타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맞지요, 예.
4: 밤에 특히 소변 탓수 같은 것도 많이 났고 소화라는 게 늘상 아이들 그래야 게 소화 좀 지대야 되니까 밥도 지대야 먹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4: 그런데 자꾸 왔다가 우리한테 증상도 많이 났고 특히 심지어 통기 생기는 게 그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니까
1: 그렇죠 예
4: 대부분이 예. 활동 좋을 때 또 아홉과 배달받아 오해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5: 나도 지금 동청하철에서는 한 6개월 동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5: 예, 그냥 머리가 얼빤하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기억력이 하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때다. 그리고 이유 없이 내년에 우리 영화가 짜증 자꾸 나고 사산이라도 신경질 자꾸 쓰고 이랬댔습니다. 자꾸 쌈직을 다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청하초를 먹으면서부터 효과가 이렇게 좋더라 말인다.
1: 맞지요.
5: 먹어보니까 확실하게 알림 좋은 게 알린다.
1: 맞습니다.
5: 겨울에는 예,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니까 나 악렬한 환경에서 자란 고산 지역에서 자랐지 얼마나 좋은 약인가.
1: 맞지요.
5: 예, 그다음 다른 약이 30배라도 높인다 하자거나 진짜 먹어보니까 지내 좋은 약이 알린다 진짜 좋습니다.
1: 맞습니다.
5: 그래 요즘에 이제 머리도 정신이 나고 기운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1: 예,
5: 짜증이 나든지 짜증도 나지 않고 마음의 진정이 잘 된다.
1: 그렇죠.
5: 예, 그 가슴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잔다.
1: 예.
5: 그러면서
1: 예,
5: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지금 때문에 또 쫙 나고 예,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리도 어떤 때 막 시리고 또 예, 땅에 바람이 나고 예, 저리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기침이 자꾸 나서 가래도 많고 자꾸 올라오고 이랬대다.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하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요.
5: 소변도 급하고 참기 힘들던 게 있었더니 소변 게 참을 수 있습니다.
1: 예.
5: 예, 하여튼 여름에는 먹어보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긴다.
1: 맞습니다.
5: 예, 한번 하루에 먹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아침이나 한번 타면 오면 좋았을까 탁 풀어보고 가슴이 막 쇠하고 편안한 가슴, 군난 가슴 나고 이랬을 때다.
1: 그렇습니다. 예.
5: 예. 네, 그래서 뭐에 나는 배달 받았는데 우리 동생이 와서 한국에서 와서 아 누나 이래서 약 먹는다며 자기 가서 먹겠다 돈을 내놓으면서 누나 다시 싸 먹으라면서 꼭 가서 가져갔대요까.
1: 예.
5: 예. 그래서 내도 우리 그 동생이 준 돈을 내도 싸 먹어야 되지. 그래서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5: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밀병이랑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소화기 통이란 것이 제가 그냥 얘기 드렸는데 비장 밑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이 여러 개 장기 증상들이 많이는 위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위약을 쓰게 되는데 근데 내가 간이라든가 담낭, 소장, 대장이 원인을 하게 되면 위약을 가지고 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견문은 소화계통, 이 소화계통이 어느 장기에서 나타났든지 어느 것이 원인을 대내서 뭐 우리 위에 나타나는 붓거나 우리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흐림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동청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나도 동청하초 발효균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다시 상처리에 감기 걸렸습니다. 그냥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이고도 감기 걸려서 막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 이 동충하초 발효증분 쓰면서부터니 지금 감기라는 거 아야 합니다. 미래.
1: 맞죠. 예.
6: 예, 그리고 예, 기억력도 없어갖고 무슨 물건에 싸우고도 어디 갖다 뒀는지도 모르고 무슨 빙산 갖다 무엇을 가지러 왔다면 빙산 문을 열고 한참 석궁일 해야 되고 예. 문 밖으로 그 문 차고 나갔다도 어느 집안에 금수 다 찍어놓고 전기를 다 빼놓고 나왔던가 어쨌든가 무슨 기억이 나대 또 문을 다시 열쇠 열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또 방금 빼다 보고 이래하고 다니면 기억력이라고 없었습니다. 무슨 물건 쌀라가게 어디 되니 무슨 물건값도 치르지도 않고 예. 그 자리를 떠날 때도 있고 떠나서 갈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1: 그래서
6: 지금 예. 기억력도 달아서 이런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예.
6: 예, 그래하고 예. 아니, 미치겠는 가서 그런 심장이 나빠갖고 나는 그런 심리부치란 말인다. 그래놓고 예. 그 심장이 뛰다도 안 뛰고 저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고 예. 가슴이 다 먹고 딱 지르고 나고 또 가슴 쪼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 가슴이 이렇게 아프, 통증이 그리 심합니까, 지네. 그래, 어떨 때니, 화도 나는 때.

0: 아,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중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러고 보니까 혈압이 높고 낮고 저절한 데갖고 머리 어지럽지, 머리 아프지, 꿈물에서 소리 나는 것 같지. 그러게 꿈만하고 잠이라는 게 아니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게 이학수 답변은 지금 잠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또 잘 돼. 머리 아프다고 오리띠라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맞지요.
0: 예. 예, 정말 약은 내가 써볼까 정말 직접 이 약은 믿음이 가는 약이고 좋은 약이라는 거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예, 뭐 활동할 때면 우리 활동도 좋고 아이가 예, 활동할 때마다 쌓이감이 예, 경제상에서도 예, 좀 많이 좋은 약인가.
1: 예. 맞지요. 예.
0: 예, 그래서 나는 예, 이번 활동도 창설해서 조금 쌓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예.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도 동선화설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한 반년 내 썼습니다.
1: 아, 예.
3: 이 길에 어째 이거 이 동선화설을 시작했는가 하면 예. 부유 왔었습니다. 부유 와서 반신을 못 썼습니다. 길에 어느 장에 오고에 그 다음에 걸지 못하고에 이게 풍토암과 비슷한 무서운 배입니다. 예.
1: 맞습니다. 후진하면 그렇습니다. 예.
3: 예, 암만 무슨 밴디라고 별거 써도 아이디어 없대다. 그래서 이 방송을 내두고 통해서 예, 한 번에 동선화서 좋다가 하니까 한 번에 좀 써보자. 이래서 내 이거 시작에 쓴 게입니다, 선생님.
1: 그랬죠. 예.
3: 결과는 영 좋습니다. 시장 우선 먼저 손발 다리가 예 반신을 못해도 그거 좀 쓰고요. 어정에 층대로 걸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1: 맞지요. 예.
3: 잠도 못 자고 예 잠도 못 잤으면 한낮도 못 자, 밥도 못 먹었습니다. 소화되지 했고요. 예. 위도 나쁘지, 오장 육부 다 잘못했습니다. 종합증이 와서. 근데 이거 어정 한 반년 썼는데 약도 먹기 편리합니다. 예.
1: 맞습니다.
3: 아니, 처음엔 두 봉지씩 먹다가 두 번을 먹다가 차차차차 효과 좋으니까 한 낚시 먹었는데 예, 먹기도 편리하고 예, 노인들이.
1: 맞지요.
3: 그래서
1: 예.
3: 저기 시장 건강 상태는 영 좋습니다. 예. 어느 장에도 이렇고 걸을 수도 있고 예.
1: 예,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예.
3: 예. 예. 수면제를 먹다가 수면제도 끊었습니다. 저녁에 누우면 자궁이 언까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3: 그리고
1: 예.
3: 이 골에서 소리 나던 것도 이렇습니다. 골에서 소리 나던 것도 아이들 입대다 이사들과 물어보니까 무슨 동맥경화 무슨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머리 맥했겠지. 그런데 이거 썼는데 소리 나는 것도 진짜 약간 나고 이렇습니다. 완화를 소낙소를 냈습니다, 선생님.
1: 예, 이제 없어집니다, 그 소리도. 예.
3: 예, 예. 그래서 시장 소리도 안 나고 밥도 막 씻고 잠도 잘라고 밥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기 또 다 이렇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주고 계속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전 이게 효과용 잘나고 시장 건강 상태로 내 있습니다. 시장 기분도 어떻게 좋은지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약의 소개를 해서 이렇게 노인들께 선전했는데 아주 이게 이야기가 영 신신 있는 약이 돼서 좋습니다.
1: 선택 잘했죠. 예.
3: 예, 예, 선택 잘했습니다. 약도 마침 예, 맞는 사람이고 아이 맞는 사람이 이제
1: 맞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내 이거 선택했는데 나는 이 약이가 딱 맞습니다. 중약을 만들었지. 예, 격수도 아이들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우리 저기 동생이 있는데 자꾸 얘 소이 떨고 머리도 없대다. 예. 그래서 내 이랬습니다. 야, 동선화를 했었는데 나도 부유화 이랬는데 효과가 영 좋다. 저것도 떠는 것도 풍진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풍경 온 다음에 후유증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네, 그래 니 한번 써봐라. 먼저기라면 자그마히 싸서 먼저 먹어봐라. 그래서 석 달을 먹었답니다. 석 달 먹은 결과가 어떨지 물을 떠서 가지고 오자 돼. 물이 흔들려서 사하를 가져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쏟아대지 흔들어져. 그러던 게 거증사의 시장 없고요.
1: 맞죠.
3: 밥도 예. 잘 먹고 예. 똘제입니다. 시장. 그래서 이번
1: 얼마나
3: 활동에
1: 좋습니까? 예.
3: 예, 예. 그 이번 활동에 네 참가를 해서 많이 싸라고 길이니까 나도 싸고 너도 싸고 이래서 이래도 각시 싸자고 저를 내 전화를 드리는 게입니다, 선생님.

0: 그렇지. 같이 우리 형제간이랑 같이 쌓아서 그 많이 줄 때 돈 드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1: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약을 선전해 줘서.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다 그러면 비상하고 위가 우리 그 생명 통로를 열어주면서 비상 위 운하 능력이란 것이 강화됩니다. 우리 비상하고 위는 수고기 정화를 운하해주는 이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냥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아침에 아침밥을 먹지 않고 뭐 출근길이 바쁘대서 먹지 않고 다니거나 어떤 분들은 또 살가게 하기 위해서 아침밥을 먹지 않게 되는데 예, 그러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 위내 내약물이 없을 때 우리 9시부터 11시면 비상이 공작하는데 이런 영양물질을 각 조직에다 보내주게 되는데 위내 내약물이 없기 때문에 빈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배가 붓거나 우리 한나는 위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그 서에서 말하는 당이라든가 지방, 단백질이 운하가 잘 된다게 되면 당의 용률, 우리 당뇨병 여기 되면 당, 지방, 단백질을 이런 그 전화 선언 그런 일반적으로 이것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운하가 잘 된다게 되면 당의 용률이 제거되고 혈당이 정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은 당이라든가 지방 단백질이 대사 문란으로 인해서 우리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면 많이 먹고 많이 마이고 소변이 많고 요인의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 역시 우리 그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면서는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비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우리 그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당이라고 하게 되는데 근데 비상이 좋지 않게 되면 좋고 나쁨을 원래는 좋은 것을 울어보려고 나쁜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야 되게 되는데 비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좋고 나쁨을 다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당을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합병증이 오게 되면 꼭 우리 그 중약으로 쓴다 하게 되면 비상을 돕는 약재가 꼭 들으셔야만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화라는 것이 정상이 된다면 인체 혈지라든가 담고촌, 감유삼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혈지라는 것은 담고촌하고 감유삼지 수치가 높아갈 때가 되면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혈지가 높게 된다면 혈성도 피가 그려지게 되고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 질병, 중풍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을 계절을 돼가지고 우리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그냥 쓰신 분들에게 되면 풍이 왔

0: 있던 분들 제품이 오지 않게 우리 그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또 가을 계절이 되게 되면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게 되는데 역시 동충하초 발효기물을 쓴다게 되면 이런 많은 병을 예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물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인생의 폭풍이 돌연히 일어날 때에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큰 일은 그 폭풍이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기상 부문에서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 말은 워런 버핏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돈을 빠르게 불리는 방법보다 시간이 돈과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끝까지 관찰했던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상징 같은 수식어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죠. 그런데 버핏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의외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은 거대한 돈을 벌어들인 순간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돈 자체보다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검과 콜라, 잡지를 집집마다 팔았고 숫자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이미 돈을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돈을 모아 다시 무언가에 투자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데 재미를 느꼈습니다. 오늘날의 버핏을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출발점은 놀랄 만큼 소박했죠.

네, 그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일화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사업을 만들어보는 습관입니다. 버핏은 소년 시절부터 신문 배달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작은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다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버핏에게 투자는 주식 시세표를 들여다보며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사서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얼마나 빨리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키울 수 있는가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주식시장보다 먼저 어린 소년 버핏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숫자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인데요. 버핏은 그레이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를 접하면서 투자라는 세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시장에서 가격과 가치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는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기업의 실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핏은 그 원칙에 깊이 매료됐고 이후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그레이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훗날 버핏의 투자 방식은 그레이엄의 순수한 가치 투자에서 더 발전해 훌륭한 기업의 질과 경쟁력, 경영진, 브랜드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확장됐지만 그 뿌리에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시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보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몇 퍼센트씩 움직이는 것은 그 기업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 숫자에 따라 웃고 울곤 하죠. 버핏은 바로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훗날 수십 년 동안 그가 수많은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걷게 만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계속해 워런 버핏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 집단의 이름이지만 버핏이 처음 이 회사를 바라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뉴 잉글랜드의 섬유 회사였고 버핏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65년 결국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사업 자체가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버핏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투자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버핏은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온 사람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들인 결정 자체가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훗날 인정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붙잡고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를 섬유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험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지주회사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한 번 내린 결정에 자신의 자존심을 걸지 않고 현실이 달라졌다면 생각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버핏의 진짜 강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찰리 멍거라는 인물을 만난 것은 버핏의 투자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멍거는 버핏에게 단순히 싼 기업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변화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즈캔디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972년 시드캔디를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만 버핏과 멍거는 이 회사가 가진 브랜드와 고객의 충성도 그리고 가격을 조금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는 힘에 주목했습니다. 시즈캔디는 단순히 초콜릿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버핏은 바로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투자 철학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장기간 투자한 배경에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보이지 않는 고객의 습관과 신뢰, 브랜드의 힘까지 기업의 가치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러듯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대로 또 워런 버핏의 경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세계적인 부를 축적한 투자자의 성공담에 머물지 않습니다.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본질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고 경영자들에게는 신뢰와 평판이 장기적인 자산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으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세상일수록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좋은 선택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습니다.

오마하의 한 소년이 작은 돈을 세던 순간부터 세계적인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낸 오늘까지 워런 버핏의 삶은 결국 시간을 믿는 사람에게 시간이 어떤 선물을 돌려주는가를 보여주는 긴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새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와 함께했는데요. 워런 버핏의 경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굳은 날씨를 맑은 햇살이 걷어내는 것처럼 인내의 시간은 모든 고통을 걷어내고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없이 기쁘고 행복에 겨워하다가 또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역경과 비통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날이 불행한 날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불행과 고통이 지나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이 반드시 올 거라 믿어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쉰번째 시간에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사위가 어둑어둑하였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서쪽 길에서 말밥국 소리가 차지르지기 들려왔다. 말 대여섯 필이 달려오고 있었다. 먼저 내린 사람이 달려와 물었다. 효양년이 이곳에서 머물 곳입니까? 후정이 불빛을 빌어보니 모태동의 심호위병이었다. 모두석 동지는 오셨습니까? 호위병은 후정을 알아보고 대답했다. 네, 불현장 동지도 함께 왔습니다. 저쪽에서 외투를 걸친 모태동이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급히 물었다. 후정 동지, 공습을 받았습니까? 네, 너무 방심했습니다. 후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서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후정이 간단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하자진의 상태를 말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모태동은 말이 없었다. 불현장이 물었다. 수술은 했습니까? 리치를 함께 보냈으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후정이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모태동 일행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호위병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말을 천천히 산책시키였다. 동필무가 소식을 듣고는 람프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동어르신,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태똥이 손을 맞잡고 물었다. 괜찮네, 괜찮아. 동필무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다. 놈들이 날 생매장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디 호락호락 당할 위인이든가. 그러고는 앞뜰을 가리키었다. 자진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네. 동필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방 안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 몇이 흔들렸다. 문을 살며시 열고 모태똥이 안으로 들어갔다. 하자진은 가만히 누워있었다. 들끓 아래로 두텁게 깔린 볕짚이 보였다. 상위는 가리개가 달린 석유등이 켜져 있고 간호사가 한 손에 람프를 들고 서 있었다. 의사 리치는 손에 촉집게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파편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과 동필무, 불현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처하게 웃었다. 살짝 드러난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마취약도 없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태똥은 허리를 숙여 하자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자진은 두 눈을 꾹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였다. 간호사가 부지런히 피를 닦아주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피가 한 줄기 배어나왔다. 모태똥은

0: 사자질이 발목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댔다. 맥박이 아주 희미했다. 천군만마도 태연히 거느리는 지도자의 얼굴빛은 점점 해석해지었다. 실은 먼저 머리에 박힌 파편부터 꺼내야 합니다. 리치가 족집게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하지만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불현장을 보았다. 불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먼저 꺼내기 편한 것부터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꺼낼 수 없으면 다음에 꺼내도 되니까 환자가 항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리치는 머뭇머뭇 하자진의 가슴팍 단추를 벗기었다. 가슴에 꽤 큼직한 파편이 박혀 있었다. 그는 족집게로 솜덩이를 집어 상처 부위를 살살 닦은 다음 파편을 쑥 빼냈다. 하자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자진! 자진! 모태똥이 손을 잡고 불러보았지만 하자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똥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는 깨알같이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동필문은 모태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연지, 그냥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네.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네. 파편만 꺼내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어서. 리치는 꺼낸 파편을 범랑 접시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모주석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모태똥은 그윽한 눈길로 하자진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방을 나갔다. 그는 견강한 사람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오직 세 가지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호위병이나 통신원이 희생됐을 때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의 생사가 엇갈렸을 때였다. 어둠 속인지라 수행인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말없이 통구박까지 바래다 주었다. 모태똥은 드넓고 깊은 강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면 사나운 물결이 밀려드는 바다 같았다. 철학자의 냉정함도 갖추었지만 시인다운 정열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힘겹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떼어놓아야 했던 아내가 지금 크게 다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모태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였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나서 힘 있는 손짓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 놈들이 폭격을 하라지요. 포부를 하라지요. 차단을 하라지요. 적군이 수십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홍군의 북진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0: 불현장과 호위병들도 모태똥의 뒤를 따라 말에 올랐다. 순식간에 큰 길에는 말밭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오늘따라 말밭국 소리는 유달리 우렁차게 들려왔다. 이튿날 들급반 반장 정양상은 쪽지를 한 장 받았다. 정양상 동지,
1: 동지가 내일 가서 하자진 동지의 들것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러 하자진 동지가 적기 폭격으로 다쳤는데 부상당한 몸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0: 모태똥. 정양상은 강서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보기 드문 꺽다리였다. 오람진 체구의 키 큰 모태똥과 비슷하였다. 그는 쪽지를 받고 망설이었다. 모태똥은 아픈 몸으로 강서를 떠난 데다가 장정길에 올라서도 한밤중까지 작전을 짜고 일을 하느라 이튿날 말을 타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 것을 배정해 주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떠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는 모태동을 찾아갔다. 모주석동지, 제가 떠나면 주석동지는 어쩝니까? 말을 타면 되지요.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튿날 말을 타는 데다가 마루에서도 책 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질라고요? 그럼 책을 안 보면 되겠군. 정영상은 잠깐 망설이다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휴양년에도 들 것이 있습니다. 정동지, 당신은 후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겁니다. 동지가 가면 하자진 동지 들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양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면 말을 탈 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을 나서며 정양상에 당부를 했다. 정동지, 잠깐만 기다려줘요. 모태똥이 정양상을 불러세우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여기 달가리 11문 개 있는데 좀 가져다 주지. 정양상은 보따리를 받아주고 대문을 나섰다.

무르녹는 봄빛이 사람을 취하게 한들 어찌 여전사의 뜨거운 정에 비기랴. 온갖 어려움과 온갖 통증도 따뜻한 애무 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진다. 온남당은 역시 달아난 말이야. 누군가 읊조리는 말이 신선한 바람 사이로 들려왔다. 하자지는 햇살이 눈부셔 얼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서 새파란 하늘과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연 달랐다. 귀주에서는 날씨가 매일같이 흐리고 축축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헌데 이곳은 얼마나 볕이 밝은지 몰랐다. 비록 끝없이 펼쳐진 산은 가도 가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넓은 골짜기로는 논이 떼기떼기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은 대개 산비탄이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귀주보다 크고 기와집도 많았다. 어떤 집은 좁고 높다랗게 지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청집 같았다. 더구나 흙빛깔이 사뭇 달랐다. 멀리서 바라보면 고향 강서처럼 온통 붉은 빛이었다. 하자제는 부상을 당한 뒤에 2, 3일 내내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비를 너무 많이 흘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의식이 돌아올수록 상처는 더 아리고 고통스러워났다. 머릿속은 하늘에서 어지럽게 흐르는 구름처럼 복잡하였다. 두 달 전에 낳은 아이가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성씨도 모르는 묘족이 아이를 잘 길러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를 그리워하다 보면은 서금에 남겨놓은 모모가 떠올랐다. 사실 하자지는 두 달 전 낳은 아이를 딱 한 번 보았을 뿐 모든 것이 어렴풋하기만 하였다. 그래서일까 떠오르는 나이의 모습은 늘 모모를 닮은 나이였다. 왜 아이의 얼굴이라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게 자세히 보아두지 않았던 것일까? 물렁말, 이제 강물에 들어설 테니까 조심들 하라고. 정반장이 들것을 들고 앞에서 그었다가 뒤따르는 들것 대원들에게 소리를 지었다. 그 들것 대원들은 류시성을 가진 강서 사람이었다. 장장길에서 발가락이 상한 뒤로 낫지 않고 내내 고름이 나와 물렁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자지는 들것 대원의 무드러진 발을

0: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났다. 공장 못하고 누워만 있으려니 더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들끓 대원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성반장 걱정 말고 갈 길이나 가시죠. 두 사람은 좁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들어섰다. 강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온통 돌투성이었다. 얼마 못 가 들끓 대원이 아야 하며 휘청거리더니 겨우 몸을 가누었다. 물렁발 그렇게 조심하라니까. 좀 헛디딘 걸 가지고 뭐. 그는 헤헤 웃으며 넘기었다. 하지만 들끝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났다. 그는 문드러진 발로 돌뿌리를 찼을 터였다. 하자지는 마치 누가 자기 가슴에 난 상처를 헤집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웠다. 강을 건너자 정반장의 뒤에서 또 소리를 쳤다.
1: 어이, 그새 또 대호에서 떨어져서 더 빨리 가자고, 어? 어서! 좋아, 그러지!
0: 들끝은 가볍게 달려나갔다. 이것은 행군의 법칙이었다. 앞사람이 걷기 어려운 곳을 만나 군병이 걸음을 하다가 길이 튀어 달리게 되면은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지었다. 곧장 쫓아가지 않으면은 대호를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점점 더 뒤처지기가 쉬웠다. 어떤 때는 금방 수경지에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출발을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쉴 생각을 말아야 하였다. 이렇게 걷다가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자지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친 발로 걸을 때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살을 넘어야 하니 물론발 자네가 앞에서 걷게, 어?
1: 그러죠.
0: 들끝 대원들이 들끝 앞으로 나갔다. 정반장이 발이 불편한 물렁발을 배려해 뒤로 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야 두 사람 모두 산을 오르기가 좀 쉬웠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들끝 무게가 대번에 뒤로 쏠리기 때문에 뒤에 선 사람이 키가 크면 힘이 덜 들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도 쉽지는 않았다. 만약 가파른 길이라면은 천천히 무릎 걸음을 해야 들끝에 누운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다. 그럴 때면 들끝에 탄 사람도 괴롭기 짝이 없는 노릇인지라 걸을 수만 있다면은 아예 들끝에서 내려서 걸었다. 하지만 하자지는 온몸에 여덟 군데나 상처를 입어 몸을 돌려눕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하니 들끝 대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걸음을 해야 할 터이지. 하자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끝 대원의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을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숟가락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0: 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으로 된 노래 동행 이홍건의 노래로 민요광장을 시작해봤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915193 33번 컬하세요.

0: 네, 민혁가락 차차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또 그동안 배우셨던 노래들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291933번, 291933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 전까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만나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어머란 선생님. 제가 예,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0: 아, 고맙다고요? 네.
1: 예,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꼭 하고 싶습니다.
0: 어떤 얘기예요?
1: 8월 15일에 노인절 44주년을 기념해서의 네. 우리 천에서의 네. 용정시 용정시 노인대학 무대에 가서의 네. 명가수들인 방성기, 김문유, 이설련 등 가수들을 청해 오시고
0: 네.
1: 그다음에 노인대학에서도 연출을 여러 가지 하시고
0: 네.
1: 그다음에
0: 노래 잘했는데 네네 김 여사님 노래하셨어요?
1: 제가 2등 했습니다.
0: 어머, 축하드립니다. 오, 잘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1: 예.
0: 네.
1: 예, 정말 일상에 태어나서 예.
0: 네.
1: 예, 이렇게 큰 무대, 몇백 명이 모인 무대에서 예. 독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0: 아니 잘하시는데 항상 예, 못하신다고 얘기하셔서
1: 어미란 네.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0: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1: 예 선생님 제대로 말해서 예 선생님 프로에서 예 10년 동안 예 한 네. 일전 한 푼 내지 않고 네. 예 저기 리홍관 선생님 어미란 선생님 제일 수고 많으시고 리홍관 선생님 윤석원 네. 선생님 박소연 선생님 예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또 좋은 성과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본인의 노력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1: 아닙니다. 잘 못했습니다.
0: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어머니의 방아 소리를 우리가 몇 시간 두 시간 가르치고 나서 김 여사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 너무 잘 부르셨어요. 전파를 타고 이렇게 통해서 배워서 배워낸다는 자체도 힘든데 사실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배우는 건 쉬운 일이지요. 근데 정말 그 세세하게 다 장단까지 다 놓치지 않고 부르시기가 어려운데도 너무 잘하셨거든요.
1: 예, 선생님 항상 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고맙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0: 아니에요. 자랑하셔야죠. 아니면 정말 모르고 갈 뻔했습니다.
1: 그래서 예,
0: 네.
1: 저희 어머니 방아소리를 예, 1절만 부르겠습니다.
0: 어머니 방아소리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예, 너무 잘하셨어요.
1: 제가 너무 시간 많이 가지면 안 되지요.
0: 괜찮아요. 예. 예,
1: 그래서 네. 지금 예, 이 노래를 예, 전번에 네. 저희 뭐니까 그 학생분들이 부르는 거 예, 열심히 예, 또 듣고 또 부르고 이래서 오늘이는 좀 예, 제대로서 부르려고 합니다.
0: 네네. 자,
1: 예,
0: 불러보세요.
1: 그럼 부르겠습니다.
0: 네.

0: 잘하셨어요. 네. 야, 네, 그러니까요. 이 장단을 정말 놓치지 않고 한 박자 더 네. 틀리게 한 부분이 없거든요.
1: 예, 엄연 선생님.
0: 네.
1: 이 올해 우리 전에 네. 전간부들이 새로 올라오셨는데 몽땅 30대, 40대.
0: 나 젊은 전간부들이 예. 오셨네요. 네.
1: 그래서 이 김어석이 네. 선장석이지를 하는 그분이 와요. 네. 그 몇백 명이 있는 데서 해마다 두 번씩 이렇게 조직하겠다 해서 예. 제가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년에는 예. 정말 저기 1등에 도전하겠습니다.
0: 그럼요. 내년에는 1등이에요. 왜냐면 내년에도 참가하시라고 2등을 주신 거예요.
1: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요. 장단도 잘 타시고 소리도 예쁘고 잘하시거든요. 다음에 1등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1: 예, 어미란 선생님. 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0: 감기 이미 걸렸어요.
1: 예, 방송에서 네. 이야, 네. 목소리 고마운 목소리가 방송에서 들어보고 영 안타까워요.
0: 빨리 감기를 쫓아야죠.
1: 예, 네. 선생님. 항상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예, 네. 들어가세요.
0: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좋은 소식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뭡니까? 예.
0: 네, 맞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네, 김 여사님.
2: 오늘은 아리랑 정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아리랑 정가.
2: 네.
0: 예, 좋습니다. 자.
2: 부르겠습니다, 예.
0: 네, 부르세요.
2: 예.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날게 땅은

0: 경주하다요 시골로 사다리여시지 보라도 날 보면 싱글벙글 아리랑 불러요. 됐습니다.
1: 네, 김 여사님. 아리랑 전가 꽤 오래전에 가르쳤던 노래죠. 그때 배우셨어요?
0: 이거?
1: 네.
0: 배한테서 오랑 가수인가요?
1: 그렇죠. 몇 년 전 됐죠. 예, 예. 네. 네. 지금 핸드폰 바꾼 후로는 소리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네.
0: 이거 배한테 오랑 뒤 중심에 또 행사에서도 다 오라나니까 별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조금 익숙할까 다른 거 하겠는 거 이랬습니다.
1: 다른 노래는 뭐예요?
0: 예? 다른 노래는 이미 들어도 다 할만한다.
1: 다른 노래 불러보세요. 이 아리랑 전가 부르실 때 중간에 후렴 부분이 그
0: 예?
1: 부분 후렴 부분을 좀
0: 예.
1: 아리송하신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면 또는 다른 노래는 없습니까?
0: 이거
1: 다른 노래도 한 번 더 해보시죠. 네.
0: 경산 아리랑.
1: 네, 해보세요. 불러보세요.
0: 이전에 잘못 불러서 결안 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불쌀 어떻게 하는지.
1: 네.

다리가 나네. 전남산 허리에 빙그릇 나들고 아리랑 산산산에 들렸습니다. 산산에 달빛도 번나오라.

0: 숨이 차서. 예. 그렇죠. 호흡을 조절을 잘 안 하시면 또 그 연속도 3절까지 하시니까 힘드셨죠? 네.
1: 예.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네, 준비 잘 하시고 오세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요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노래를 또 부르러 오시고요. 네. 그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부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마시고요. 그런 걱정보다는 한번 내가 불러본다. 어느 만큼 더 배우셨는지 방금 김 여사님께서는 정말 좋은 그 성적을 따내셔서 저도 정말 즐겁고요. 정말 오늘 행복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0: 네, 정 선생님. 네. 어떤 노래를 오늘
2: 고향산 기슭에서 불러봤습니다.
0: 고향산 기슭에서, 어머, 그 노래는, 네. 예.
2: 자. 고향산 기슭에 올라서니 사철 두른 소나무 반겨두고

0: 속에 변함이요.
1: 네.
0: 연기합시다.
1: 아유, 잘하셨어요. 야, 지금 그 장 선생님께서 매번마다 다 달라진 모습이에요.
0: 아니, 뭐, 다랑이나 다랑이가 잘했다니요.
1: 아, 아니, 못하시면 어떻게 잘한다 얘기 못하죠. 잘하셨어요.
0: 잘했습니까?
1: 네.
0: 네.
1: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대할게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제는 소리도 너무 온종이 됐죠. 여보세요?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죄송합니까?
1: 네, 맞습니다.
2: 네, 수고하셨다. 만나 반갑습니다.
1: 네.
2: 예. 오늘은 그 전번주일에 박수현 선생님께서 배워주신 사철가를 불러봅시다.
1: 사철가 너무 좋죠.
2: 예, 예, 좀 이래 이번에는 좀 배운 게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1: 아 그래요?
2: 신세 부분 좀 부르기 좀 바쁘긴 바빠도
1: 네
2: 어쨌든 예, 조금 연습은 했습니다.
1: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2: 아니 일주일 동안 많이 했어. 얼마 했겠어요?

0: 땅콩 이렇게 네. 연습은 했습니다.
1: 아, 그래. 그래요?
0: 사철가, 예, 네, 사철가, 네. 그러니까 사기서를 놓고 얘기한 것이겠죠, 예.
1: 사철가,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여기 사철가 사기서를 놓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기술은 이 사철가, 예, 이렇게 뭡니까, 이 인생이, 이게 인생이, 예,
1: 인생이
0: 다행히, 네. 아, 예, 필요한 것 안 가진다. 예, 봄이는 네. 어쨌든 춤이고, 예. 네. 그러면 여름에는 깨면 뭡니까, 중년이 이러고 깨고, 여름이 하고 깨면 가을이 들면 깨면, 우리 중년에서, 노인이 이렇게, 깨가 늙음하게 넘어가는 그 계절이고, 늙음하게는 아무래도 그 백설이 겨울이 또 비유한 게란 말입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1: 네.
0: 이산 조산 꽃이 피니 운명도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슬 수하더라

0: 떨지 않는 한국 단풍도 어떠한 거. 이 말 부릅시다.
1: 야, 잘하셨어요. 사실 사차가
0: 절반을 배웠지. 막가서 배웠지. 다음에는
1: 네.
0: 아래 그 내용이 더 재밌지. 공연가
1: 그러면 이제
0: 아, 정말 인생이 정말 사계절이 비율해서 정말 네. 검은 머리 정말 흰 머리 청춘이 다 지나가고
1: 그러니까요.
0: 정말 어쨌든 어차피 그래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아래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 앞으로 여유가 어쨌든 마지막 끝까지 내 배워서 한 번 이제 언제 전부터 마지막까지 내 부를 예사입니다.
1: 그래요, 부르셔야죠.
0: 예, 뱀째 구멍이니까 노래.
1: 야, 이렇게 윤여사님처럼
0: 아, 엄청 이게 풍부합니다. 정말 감동될 정도로 지금.
1: 그러니까요.
0: 이게 예, 인생을 다 정말 사고들이 비굴해서 또 이래면은 또 아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또 아래 다 적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1: 네. 저 윤여사님은 그 어느 코너나 빠뜨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데 특히 이 판소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예.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 판소리도 너무 잘 터득 잘하셨어요.
0: 아,
1: 대단하세요.
0: 이 어머니요 이게 뭡니까요? 여기 사철아의 네. 사실 이야기를 더 재밌습니다. 이번에 요즘은 둘이 배웠던 게 확실히 더 높은 층도한 게 확 알긴다만
1: 그렇죠.
0: 얘 저렇게 어떻게 부를까? 어쩜 저렇게 잘 부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1: 네,
0: 계속 고민하다가
1: 네,
0: 네. 아. 조금 비스티리에도 좀 불러보자는 목적에서 부른 게입니다.
1: 그러니까요. 한 시간 동안에 네.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0: 그래.
1: 정말로 전공자죠.
0: 아.
1: 전공자보다 네. 더 전공자죠. 한 주 안에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데. 근데 하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미천이 있잖아요. 그 기초상에서 한 번 더 권고히 다지면서 또 다른 또 그 발전으로 향한 그
0: 그렇습니다.
1: 계단이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예.
1: 네,
0: 더 그러니까. 그랬거나.
1: 네, 재밌죠.
0: 예, 더 네, 재밌습니다.
1: 그럼요.
0: 예. 뒤에 사람 있습니까?
1: 있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예.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유머적이죠. 유머적인 윤 여사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다음 분입니다.
2: 왜, 내 차례입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저기 용정시도 두고 지니 사는.

0: 만 놀린다.
1: 오, 환영합니다. 혹시 성씨, 성함 어떻게 쓰세요, 성씨를?
0: 오갑니다.
1: 어, 선생님, 저랑 같은 옷이에요?
0: 예, 내 어찌다 했다, 그래도.
1: 아니, 환영합니다. 어찌, 어떻게, 그, 저희 방송을 듣고 오셨어요?
0: 나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래, 그것도 매일 노래 들으면,
1: 네.
0: 부르면 이래 살아가는데.
1: 아, 그러시네요. 예,
0: 요지간에 그 방송국에, 연속국에, 그 뭐, 대단소이란 이거,
1: 네.
0: 그러니까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1: 아, 그렇죠.
0: 정말 오늘이 행복을 가져온 게가 정말 쉽지 않았다는 그 느낌이 듭니다.
1: 그럼요.
0: 네, 우리가... 오늘 내 노래 부를 거는
1: 네.
0: 그대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우리 행복한 삶을 누가 줬는지 오늘의 행복 다 생각해 보셔야 되죠.
0: 운물 마실 때 운물 판 사람은 잊지 말라고 오늘이 행복을 가져온 이 행복은 정말 선인들이 피 흘리며 자기 생명 뭐
1: 그렇죠.
0: 뭐 박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 우리 입으로 느끼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자, 불러보세요.
0: 부르겠습니다.
1: 예, 네, 불러보세요. 자,
0: 봄빛도 정다운 강반에 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여 그대

0: 누워있는
1: 열사들을
0: 흘려들이 마련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세대들이여 떳떳이 시주인들 사랑하는 이 나라 충성한 국민들이여 그대들을 생각해
1: 보았는가
0: 이 강산을 찾아준 누님들을 아직도 아늑한
1: 침산 속에
0: 이름 없이
1: 누워있는
0: 열사들을 이름 없이 누워있는
1: 열사들을 오 잘하셨어요.
0: 실례했습니다.
1: 네, 어선생님.
0: 처음 부를까 막 속 떨려요.
1: 긴장하셨습니까?
0: 네.
1: 네.
0: 실례했습니다.
1: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자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로투구진에 살고 계시는 오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참 오늘의 이 행복 우리가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깨우치도록 할 수 있는 노래였어요. 그대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자, 오늘의 이 행복 어떻게 왔는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노래 또 한 곡 더 드릴게요. 아, 지금 전화가 걸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으로

0: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전화 연결됐습니다.
1: 예, 노래 하나 부탁합니다.
0: 에이,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실까요?
1: 예, 산촌이 버스역이라네, 김향월 노래입니다.
0: 네네네. 혹시 어디 살고 계시는 여사님이세요? 네,

0: 아, 그래요?
1: 네.
0: 자, 불러보세요. 산천의 버스요.
1: 예, 네, 부르겠습니다.
0: 네.
1: 예, 네, 경나무 가지에서 산까지 울면은 고무신을 벗어지고
0: 가는 버스여라네 하나 둘셋
1: 절단기를 떼돌아 다가오는 버스는 꿈결이도 그려보는 동연이 꿈이라네.

0: 달려오시던 어머니 버스 산토니 버스 여기다니
1: 네.
0: 그리워라 옛 친구 쌍고 돌아가는 어디 가나 그려보는 청춘의 꿈이라네.

0: 하나 둘 셋 넷.
1: 보는
0: 기억이 나는 따다 하나 둘 셋 넷. 예, 아 잘아 그 산천의 버스요. 예, 중간 부분에서 좀 잊으셨어요?
1: 예, 중간 잘 알겠어요.
0: 네, 긴장하시죠.
1: 네.
0: 아유, 다음에는 긴장하지 마시고요.
1: 어제 만날 긴장한다고 몇 번 했는데 그래도.
0: 그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한 20번 더 하시면 안 긴장할 거예요.
1: 네,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저는.
0: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아졌잖아요.
1: 예, 처음보다 좀 떨립니다.
0: 그럼요. 이제 또 몇 번 하시면 나아집니다. 좋아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삶 돌아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0: 네, 오늘 민요가락 차차차에서는 또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요. 네,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이런 무대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배웠던 노래들을 한번 또 실력을 자랑해 볼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또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또 작별 인사 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곡으로 사철가 드리면서 작별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징그러운
1: 과일향 이산저산 꽃이 피니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시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주치로 놓고만 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폐경락은 절대 홀시할 수 없는 연대성이 강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서 동반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적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심폐열이 심한 걸 뭘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중에서 말하는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십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슴 침침한 건 심장병이니까. 근데 심장병인데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긷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입이 마릅니다.

0: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입이 마르게 되면 내가 당뇨가 아닌가? 당뇨는 소갈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입이 쓰게 되면 단순 어느 담낭에 이상이 있는 걸로 자기절로 초보적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면 구강 청소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거나 혹은 위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 가슴에다 이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예, 눌리움이 들이고 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올라오고 그리고 예, 정말 선생님 말씀하다가 기침도 나고 가래도 성하고 혈압으로 자꾸만 혈압 도돌이 됐어요.
0: 심장병으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는데 심장병 치료는 많이 멀리하고 고혈압 치료만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2: 예, 네. 그리 모르고도 하루에 두 번씩 약 먹어도 알겠지 하던 게 오이 좋은 정신만 지금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 이용 잘 된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심장은 네.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 펌프가 이상이 생겼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치료는 멀리하고 단순 혈압이 가는 치료를 하니까 말 잘 듣지 않죠.
2: 예, 말 안 듣는 게 지금 혈압 조절 잘 되지. 목에 가래 붙었던 게 없어지고 기침 아예 하다 이용 좋습니다.
0: 그럼요.
2: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빨이 자꾸 통쇄나서 예, 나는 예, 그래서 이 체가 통쇄나서 그래서 영 먹겠는데 지금 이빨도 통쇄나고 영 좋습니다.
0: 아, 예, 심장병을 해내서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2: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소화영 잘 됩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이제 소화 어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예, 밥 먹으면 딱 새끼 받은 것처럼 내리 깨지 못하던 게 지금은 예, 이 좋은 정신만 쓴다면은 그저 속이 쑥 꺼져 내려가는 게 영 좋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예.
2: 어쨌든지 이 심장병 약은 최고 약인 것 같은데.
0: 아, 그래. 예, 인정합니다. 모두. 예.
2: 예. 영 약이 말 잘 듣고 숱한 약을 써봐도 이게 좋은 정신만에서 지금 심장병 치료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이 또 아홉강 배달 받기죠.
0: 그렇게 하셔. 예, 아홉강 사게 되면 세각을 무료로 드리게 돼서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증할 수 있으니까 3325번 연락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좋은 정신만 지금 한 두 개 정도 썼습니다.
0: 예.
3: 이거 쓰기 전에는, 예, 나 이게, 심장을 해서, 예, 얻으면 10명이 넘어됩니다.
0: 예.
3: 어떤 때 두근두근 심장이 그냥 아프고, 가슴 뒷잔들도 아파나고, 예. 그리고 답답하면 어떤 때 불쌍해서 숨이 아예 올라오고,
0: 예. 그렇죠. 예.
3: 심심이 벅벅하다가도 어떤 때 그런 증세가 있고, 그리고 활동만, 조금만 활동하면 더 합니다.
0: 예.
3: 이 심리가 완을 뛰는 게 행패지고, 완을, 숨이 뭐 맨 안에 그렇게 숨이 막 차면 이렇습니다.
0: 그러면 예.
3: 예.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그래도 항상 이발 마르고 예, 이발 쓰겁고 이발에서 냄새도 그냥 나고 그랬습니다.
0: 예.
3: 한라대 칫솔질도 두세 번 해도 예, 쓸데없습니다. 그냥 냄새 나고.
0: 예, 예. 예.
3: 그래도 이제 내 이 약 지금 꾸준히 지금 예, 어떤 두 개라도 그 쓸 거라 완전히 예, 편안합니다. 이 심장 아프거나 뭐 심장 두근두근다 지단들이야 뭐 쪽쪽 찔고 이런 증세가 완전 없어지고 나가서 어떤 애 한 반시간씩 돌아다니고 활동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두 개를 썼으면 확실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3: 예, 조금 편안합니다.
0: 그렇죠.
3: 잠도 참 잘 자고 그 다음에 지금 이발 쓰겄거나 냄새나고 하는데도 완전히 다 없어지고 지금 그런 바람에 원래 난 이 심장에 대한 약을 예,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을 때부터 이렇게 좋아지니까 나 다른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0: 예.
3: 예, 일체 안 먹고 요것만 딱 먹고 하다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아지니까 내가 내 약 이게 먹는 저기 스스로 좀 쫄봐 보려고 내서.
0: 자수.

0: 조절하는 것 됩니다. 두 번씩 복용, 이미 야독들 복용했기 때문에 두 번씩 복용하든가 한 번씩 복용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다 효과를 봐서 좋아졌는데 한동안 지나가다 조금 별난 그 감촉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 그때 우리 나이가 들면서 그때 당시로부터 세계에서 또 새롭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 차수로 조절해서 한 번이든 거 두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번 내지 한 번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1: 예, 글쎄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래 오늘 저기 뭐 이제 더 오늘 아홉각 더 배달을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예. 아홉각 싸면 새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33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왔는가 해서 그저 병원에 댕기고 약 빠이가지 약 주고 그래도 쓸데없습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중감기라고 서리 병원에 두 번은 입원했습니다. 그런 게 며칠 안 지나고 또 그렇고 해서 그래 약을 천약도 먹고 댕기도 얼마 했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 됩니다. 그래 실만 가지고 넘어있던 차에 선생님이 감기 듣고 이거라도 그러면 실험 삼아 먹어보자고 소리. 그래 제각에 한강 주던데 그래 먹고 나이 지금 입이 우선 먼저 고쳐 그렇게 하던 게 그게 이렇고 이빨이 아파서 몸소리 나던 게 이렇고 앞도 가슴이 그저 덜어 쥐드는 것 같은 게 그저 숨이 헐떡헐떡하고 감기 오면 그저 가랑가랑하고 그저 콧물에 눈물이 범벅이던 게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
0: 그렇죠.
3: 더 예. 잘 되고 예.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들고 알았까 몸이 부들고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3: 네. 그랬거나 얼마 좋습니까. 정신하고 활동 못하는데 바꿔도 나 모이고 있겠습니다. 그냥 누워야 되겠고
0: 예예.
3: 그러던 게 예, 이래서니까 정신하고 아 몸이 헷갑아지고 하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좋아질 적에 아까 배달 받아서 예,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래 전화드렸어요.
0: 아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평생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나 보세요. 영 조그만 걸으면 숨이 차고 가슴 빡세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러나에 계속 시간이 여가지고 있네요.
0: 아, 예, 구급약을 갖고 다닐 정도였다. 그렇죠. 예,
4: 예. 길을 가다도 예, 딱 숨을 맥혀 가슴 빡세게 된 것 같은데 아, 안다에서, 예, 그, 그 시간에 일단 모르고 그러는데, 아, 저때가 두산 없어 집니다.
0: 그렇죠. 그래, 궁금하는 거죠. 예.
4: 예, 예. 그런 게 막, 저때가 또, 저절함이 돌아오더라고 그랬는데, 쓸데없을 때, 그 시간은 뭐, 그때 뿐이고. 그래서 지금 본선 시간을 쓰고 있는데, 본선 시간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주사도 없어지고, 이제는 옆집에서 뭐는 칸짜가 돼서 얻었다는 거 같은 그런 증상도 없습니다.
0: 아, 예. 증상이 많이 개선이 가졌다는 게 심장 기본으로서 뭐 다른 이상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말하죠. 예.
4: 네. 그리고 걷는 다음에 조금만 더 빨리 걷자고 내면 예. 발이 나가지 않았어요. 몸부터 나가니까.
0: 아, 예. 마음과 다리가 일치하지 못했죠. 예, 예.
4: 예, 예. 그래, 그래서, 아, 훌, 배가 되는 걸 갖고, 예.
0: 그렇죠.
4: 그런데, 이게, 뭐, 어째 그런가 해서, 자원이 심장에 보는, 그 무릎이, 니네 맥이 없을 때가 왔는데요.
0: 그렇죠. 예. 아, 동력 그래. 펌프가 제대로 피를 내리쏟다 다시 올려오는 능력이 그게 줄어드는데, 다리가 맥이 있을 리 없죠.
4: 예. 그런데 지금 전선 시간을 쓰니까, 예. 아, 요즘 그런 조사가 없어지고, 예. 다리에,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그렇죠. 예.
4: 아, 선생님, 평소 시간에 연속입니다. 그거 보니까.
0: 예.
4: 나는 그대로 섞어야지까 아홉가지 더 써서 쓰셔야 됩니다.
0: 예. 실어놓고 쓰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넉 다리 한 개 치료 과정, 여덟 다리 두 개 치료 과정 이렇게 되니까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정원청 신문 쓰고 있습니다.
0: 예.
5: 나는 이

0: 심장아, 저,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심장이랄 거니, 유대랄 거니, 야, 딱 예전한다. 그래서, 그 증상은 딱 그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하니, 내 동생까지 이렇게, 이렇게 증상이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
1: 예.
0: 예, 이래서 우리 가정이가 지금 무슨, 형제네 다 이 약 쓰는데, 약은 어쨌든 이, 이때까지 내 써보다 명약이 되다. 내가 쓰고 좋으니까 다시 시작했었는데, 확실히 형제네 다 지금 이덕에서 지금 신체가 좋았습니다. 아,
1: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예, 심장병 치료 OTC 공약입니다. 예.
0: 예.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또 노인의 한 분은 저기 이 심장약을 쓰지 않아서, 그래서 밤에 초전하게 벌써 이래 딸이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더니 옆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돌아간다.
1: 그렇죠. 심장병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나는 이 심장이 어디니 가슴이 항상 어디가 이래 해나 이래가 긴장한 신체 검사나 이래 가면 그런 데 가서도 심장 왔다 갔다 떤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래, 고리 뻥해 나면
1: 예.
0: 증상이 대단히 심하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약 쓴다부터 지금 그런 증상이 어디 내 꾸준히 쓴다고 지금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1: 그럼요. 예, 예.
0: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약을 아시는데 감사하다는 소리입니다.
1: 예. 아무튼 도성을 따라서 견제하시면 예, 심장병 때문에 예, 건강 이상은 피해갈 수 완전히 있습니다.
0: 예.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여러 가지 브랜드 이름으로서 그러니까 몽약 활신통, 몽약 신타, 몽약 삼보 그리고 지금 몽약 좋은 청심환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브랜드 이름은 어느 회사에서 이걸 그 이런 광고에다 내게 되게 되면 자기네 회사에서 브랜드 이름을 하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에는 큰 글씨로는 모두 정심 지명 발매하니라 이래서 이미 20년이 넘게 21년째 이 제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완전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병으로서 일시 등한히 해서 자기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초원 청심환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진다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요. 100분제 92의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심률이 고르지 않고 1분의 60부터 100자까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자 벗어져서 7, 80 찾아오 너무 늦게 돼서 1분의 40몇 차, 1분의 100, 20, 30차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까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아픔이 많고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픕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늘 어깨가 아파서 주먹질하더니 지잘한다면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지잘을 하란 말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거나 쉽게 놀라고 하신이 뿌중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이런 원인 자체는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강다증으로 아프단 분들은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과 주황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 전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대상 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 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 대상에 락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바퀴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령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 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휘 태양광 에너지 충전시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지능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장비 산업화 기지는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 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소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운영 모시, 공사 길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주황 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색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 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 음료 대상은 현재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수 세탁봉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예 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해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0: 법무과부는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호익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안도현의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착,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에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대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석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의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락착 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포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후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양질 기업을 정확히 견행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서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중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서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주최지인 매하구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주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인민들은 정체로운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매하구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

0: 등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1: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육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연변 특색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강 특색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진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표지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찰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령정 장백산 분복 청진유급위원회에서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류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박람교육회는 우리 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우큐입니다. 이번 농업박람회는 연변의 특색농업을 대외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생산판매 연계를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자원에 의탁해 생산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량질의 생태 특색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走向更广的市场.
0: 조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소 변경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지원 사업 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지원 프로젝트 합작협의서 및 대학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 기부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프로젝트와 대학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사업은 훈춘, 도문, 용정, 화룡, 안도 5개 변경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재학 중인 도시 최저생활보장 비기숙 학생을 지원하는 데 매년 고정 지원 규모는 약 230명, 총 지원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지원 기수는 소학생 1명당 매년 750원, 중학생 1명당 매년 875원입니다. 프로젝트는 봄,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교육 개통에 의탁해 학생 정보를 조사 검증하고 학습 보조금은 학생의 보호자 사회보장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사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생활보장 빈곤해탈 가정에 2026년 대학입시에서 전일제 전문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주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 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0: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 기제에 따라 우리 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과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1: 연결시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류의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BRT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학역 등 4개 진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쾌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 운행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2기는 서시장 북역에서 진학소학역까지 총 4개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업일꾼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2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길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쾌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길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신시대 기청사회질의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일꾼 전임 일터 30개에 대해 공개 초빙을 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게 생물신경 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량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또 각종 질병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모시고 장약심리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장약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이 장약심리방은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면에서 아주 우수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특히 동맥경화증이 문제가 되는데 주요하게는 혈관 내벽이 지방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돼 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상경화증은 주로 관상 동맥이나 대동맥 그리고 하지 동맥하고 뇌동맥을 침범해 가지고 관상 동맥 질환이나 대동맥류, 하지 동맥 폐쇄, 뇌졸중 이런 혈관병을 초래합니다. 혈관이라는 거는 얼핏 보건 되는 머리카락보다 약한 것 같지만 사실 혈관도 다 구조가 있습니다. 이 혈관벽은 보통 세 층으로 나눈다. 세 번째 층이 혈관 내막층이 있고 제일 바깥에 혈관 외벽층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중막층이 중간층이 거기에는 해면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이 혈관 내벽은 반들반들하면서 땅땅한 이런 점막이 그 다음 바깥의 혈관 외벽층은 좀 질깁니다. 그래서 혈관이 쉽게 끊어 안 나죠. 그 다음 이 중간층에는 해면처럼 좀 수숭한 이런 조직들입니다. 만약에 혈관 내벽에 염증이 왔다 할 때 뭐 아스피린 같은 약을 자꾸 먹는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무슨 독이 센 약을 장기적으로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제일 안에 혈관 내벽층이가 염증이 옵니다. 염증이 오고 갈라터지고 특히 혈압이 높은 분이 이런 혈압이 높은 걸 장기적으로 도든다 할 때는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이가 틈이다. 틈사리가 생기죠. 틈에서. 그러면 그 틈사리로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우리 혈액 속에는 사람마다 점일도 지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일도 지단백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 문제일 뿐이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래서 이 혈관 내벽이 트거나 염증이 오게 되면은 이런 점일도 지단백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혈관 중막층이 들어가 쌓입니다. 중간층이. 그래서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죠.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혈관 내벽이

0: 그 많이 염증이 오거나 하게 되면은 혈관 그 중간 종막층에 가서 들어앉는 이런 잡질들이 특히 저밀도 지단백 같은 게 많아지면서 혈관이 굳어지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때문에 혈관 내벽에 염증이 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염증은 서약인 그 뭐 토보를 쓴다거나 아모시린 같은 이런 대량적인 소염제를 써서 혈관 내벽 염증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중이는 첫째로는 혈액 속에 쌓인 열독을 빼고 혈액을 활성화시켜줘야만이 혈관 내벽 염증이 그 안 온다고 인정합니다. 혈액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활혈시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 볼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이 야생에서 자란 지룡이라든가 담남성, 소목이라든가 소홍화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액 속에 열독을 빼주면서 혈액을 활성화시켜준다. 둘째로는 중이는 기와 혈이 허하면은 혈관 내벽 염증이 온다고 인정합니다. 이 장약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 홍경천이라든가 청궁이라든가 당귀라든가 황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혈이 허한 근본 원인을 치료해 준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기전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저도
0: 감사합니다.
2: 이 당약 예방 우선은 한 3, 4일 쓰면
0: 1년 이제 3일 맞으면
2: 예, 5년 그런 5개월을 다 가고 있는데 정말 약 써보면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당약 이 심내방 저는 이렇게 이거 쓰기 전에는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썼는가 하면 노시산에 두 번 오고 반신지우지꾸꾸 거기다 얘 눈이 하도 피고 언어도 항해 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약이나 뭘 먹자면 태그 똘매 밥이라도 먹자면 이렇게 해가 뻣뻣하면 이렇게 한 짝이 마비되니까 돌돌 내려오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 볼도 씻고 해도 씻고 이러면서 막 밥 먹기 좋다 힘들어 떼는데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근데 왜서 효과 못 받는 거 생각해보니까나 공동주체 내병 치료한다는 이런 게 없는 것을 못 받고 돈만 날리고 그래서 시간 낭비만 하고 그래서 헛구분기만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예.
2: 그래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는 이 그런 소장에 이렇게 그런
0: 해발이 높은 곳에 야생약젤로 만든 약이죠.
2: 오염이 없는 야생약젤로 이렇게 따란 약이고 과학가들 15년 연구를 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연한금이 서당에서 불리는 이렇게 연한금이 네 가지나 들어간 약이라
0: 그렇죠.
2: 하니까 아, 그다음에 공룡수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더라.
0: 예, 그렇죠. 예. 이만큼 그 정말 그 이 심혈관 질병에서 치료 잘 되는 약은 없습니다.
2: 예, 관상동맥 예. 경화를 치료한다. 모든 이런 동맥, 그런 뇌동맥 경화에 관상, 그런 관심병이요.
0: 심교통이요.
2: 아유. 다 치료한다니까. 예. 너무나도 그래서 공룡수치 마음대로서 자식들이 반대도 마다 하고서 그러고서 어쩜 그만하면 안 되겠는가. 자식들은 그런 것도. 딱 이 약 쓰면 내가 그래서 병에서 그래서 살될 것 같아 하더란 말입니다.
0: 후회 안 되죠. 예, 이제 5년 예, 5개월 우선 다 쓰고 있는.
2: 돈만 후회 안 됩니다. 예. 내 5년 지금
0: 4월이만 이제 있으면 5년 5개월 저희가 지금 장약 심리방을 강의 드립니다.
2: 지금 이 약 쓰면서 이렇게 병에서 해탈되고 보니까 나, 야 세상에는 정말 이만큼 좋은 약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0: 아, 그렇지.
2: 그러니까 이 약이가 이렇게 좋은 약재들이 좋은 효과를 선생님이 항상 강의하고
0: 그렇죠, 예.
2: 나타낸다고 말하지만은 야, 다 고가 약재들이 돼 그모니까
0: 맞습니다. 다 고가 약재들입니다.
2: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니까 나도 막 아이 우리 환자들이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고
0: 맞습니다.
2: 나를 비롯한 숱한 사람들도 목숨에서 해탈되죠. 그모니까.
0: 그렇죠.
2: 너무 심장도 정말 주제하래서 검사 수치 도달 못할까나 주제도 못하고 또 다른 심장약을 다 써봤지만은 계속 먹음에도 그래서 병원 주원 치료를 받고 하던 게 이 약 쓰니 지금 5년 5개월 째 거의 먹고 있는데 정말 한번 병원 주원 안 하고 심장이 얼마 편안하겠습니까. 주제하에서 면했지.
0: 돈도 많이 절약했죠. 그러니까.
2: 돈만 전략했습니다. 오, 얼마나 행복한 살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동상 살림다 하니까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예. 그리고 이 약을 써보면 정말 하루 세 번씩 꼭꼭 먹으니까 병이 그래서 다시

0: 발삭할 일은 그런 거 아이 청년 주지 않으니까 나
1: 그렇지.
0: 그래서 좀만 무슨 편하 이렇게 마음 놓고 약 먹을 때마다 마음 놓고 그래서 시름 놓고 살.
1: 여기 혈액 중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이 약이 이렇게 좋으니까 내서만 5년 아예 그런 5개월째 거의 먹고 있지만은 한번 좀만 얼마 이 약이 얼마나 좋네 이 약 한 가지만 먹고 계속 있겠어.
1: 그렇죠. 이 약을 작사
0: 예. 이 신호세관병에만 좋은 게 아니라요. 오장육부 어디나 다 치료해 주니까 굳이 다른 약이 필요 없더란 말입니다.
1: 그래, 순환이 아주 잘 되게 하는 이런 약이래 나서 예. 그래서 우리 온 몸이 구석구석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니까 나 그렇게 좋아집니다.
0: 맞습니다. 예, 요즘도 저는 정말 야 엄청 고생했습니다. 혈압이 예. 나다 가지고 이 여름에는 정말 그래서 삼복석 안에는 죽기 내기제 그만.
1: 그렇지.
0: 지금은 다 해결받아서 혈압이 정상을 냈지 병원 모르고 사지 아예 그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지 그래놓으니까 세계에서 모두 이 약에 대해서 정말
1: 얼마나 관심을 돌린다고 그럽니까
0: 예, 관심 돌리고 주목 가지고 모두 아예 달러를 수탄 달러를 내다 걸고 정말 그런 상담을 하지 그만가
1: 예.
0: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나래는 이 땀에는 과학가들 지금 점점 아이 발전하니까 좋은 약이 나오겠는지 모를 지금까지는 이 약을 대체할 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활동할 때마다 계속 싸서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모두 것도 쓰고 효과 좋다고 친척 친우들이고 예, 이 주변에서 모두 것도 그랬다 세상에서 광고약이 다 나쁘다 했던 게 아이 이 약처럼 그래도 효과 보는 약은 없다고 모두 이랬다.
1: 예. 그래 그래 써봐야 암다.
0: 예, 그래 예.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우리 그 뭔가 친구 언니가 이렇게 심장에 그 물이 차가지고 자식들은 다 한국에 가서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그 물이 차서 고생하던 게 이 약을 지금 어두운 1년 반 쓰고 예, 병원 모른다 제 그모니까
1: 아,
0: 그래 예.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그모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언니 좋아지는 토에 자기도 믿고서를 쓴다면서 아예 같이 언니도 한 펄 자기도 한 펄 이래 싸겠다고 예, 그런 모임과 배달해달란다
1: 예, 이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는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우리 지금 예. 우리 활동 아 이번 달 말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 8월 달 예, 우리
0: 알겠습니다.
1: 활동.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좋았습니다. 저도 장례 신의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전후에 신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뇌경색까지 두 번 왔지. 이 장례 신의방을 먹기 전에는 예. 야, 1년에 몇 번씩은 요알링이 틀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예. 이 병이 발작한다 아무것도 어지러운 중이 세게 납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심장이 통쇄나고, 지장 등이 아파나고, 숨이 사, 어떻게 사는지 철떡거린다, 구나.
1: 하하.
3: 예, 아무래도 심률이 올라가는, 저건지 고치 숨이 어찌 그렇지 할까? 그리고 땀 빨빨 흘리면서, 예, 병원에 입원해야 몰라, 알지, 가
1: 심장병이 발작할 때 그렇습니다.
3: 예. 그런데 지금 의상약 선생님 강의 듣고 의상약 신의방을 먹는다면 입원을 모르고 삼두해
1: 예.
3: 아예 하니까 돈도 설레겠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저는 고혈압 환자 되나서 고혈압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서약이란 말입니다.
1: 예.
3: 서약을
1: 그렇지.
3: 먹어놓고 위로 다가가지 서로 다가가지 여러 번 영 불편하던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약 신의방을 몇 달 먹을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에, 선생님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한 가지 방법을
1: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네.
3: 예, 예, 그 방법을 먹은 게, 야, 신기합니다. 혈압 조절을 그래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그게.
3: 야, 그래서 네.
1: 예, 그 류이스 료파인데 그게 아주 그 우수한 이런 그 료법입니다.
3: 글쎄요, 그두 예. 가지 그 여러 가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방법을 먹었는데 정말 혈압 조절을 잘. 그래 아홉달만에 저는 당연히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야, 난 정말 이렇게 이거 먹고 설치면 혈압 조절을 잘 돼야지 병이 진치 치료를 돼야지.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아바가 들은 내 속에는 우리 아바도 여러 가지 몸이 많았습니다.
1: 예.
3: 예, 선열선 비대도 있고 심장도 나쁘지. 또 머리 항상 어지럼증이 나서 그래서 바빠서 내 속에서 잡사는

0: 이제 여기 효과사를 본다. 지금은 아픈데 없는지 자꾸 놀라다니. 이제는 아프, 여기저기 아프간에 그래서 시끄럽다면서 놀라다니. 지금은 자꾸
1: 바꿔. 그만이 좋아지니까나, 예. 그저는.
0: 좋아지니까 자꾸 놀라다닙니다.
1: 아, 좋죠.
0: 시내, 좋으니? 시내 가서 물건도 싸우. 이제는 아이 같습니다. 예. 자꾸 아프니까 그래도 이게 기억력이랑 영수하셨습니다, 지금.
1: 예, 그래, 좋아질 수 있어요.
0: 나는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좋아지니까 자꾸 막 다른 사람마다 의학이 좋은 것 선전하는데 우리 활동실에 한 부위 있는지 야 아바 이 부위 그 이 부위 우리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아바인 아버지 아바인의 심장이 나쁘고 또 신경 뇌경색이 왔지.
1: 아.
0: 그래서 예 그리고 그리고 또 그냥 어째 약이 소화해야 된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 그, 형, 네 바빠서 이약 잡상, 저게 잡쌌단 말입니다.
1: 예.
0: 지금, 얼마간 잡쌌는데 지금 효과 영 좋다, 된가?
1: 예, 심장도 그렇고, 네 인색이라면 치료되는데 얼마나 좋은 이런 치료가.
0: 예, 저기로서 비대에 있어서, 이게 소변이 몇 번씩은, 댄스 보시 나가게 찍어먹어서 딱 정상이다.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가고.
1: 예.
0: 좋다. 밥을 잘 잡수지, 위가 좋아, 밥을 좋아. 관절이 그래, 아파하던가 관절도 많이 좋아졌단다. 그래서, 전번에 약이 딱 떨어졌다면, 언제 또, 예, 예, 그냥 잡수고, 지금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늘 또, 예, 지금, 오늘 활동이 아예 끝났답니다.
1: 예, 지금, 예, 이번 달 말 거지, 합니다.
0: 어, 그래.
1: 예.
0: 이 활동이 좋을 때, 저래 싸는 36 꽉싸게 했답니다.
1: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예. 참가하는 게 아주 좋죠. 예, 36 꽉 싸시는 이런 분들한테, 그, 현금 4,752원도 빼드리고, 그리고 지금 번약 또 세 곽 더 드리고, 또 야생 해삼 한 박스를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예. 얼마 줬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1: 예.
3: 어떤 때는 숨기 못하 소리도 나가 해서 예, 옆에 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 썰어 그렇답니다.
1: 네.
3: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1: 그렇죠. 예.
3: 이렇게 계속
1: 나가면
3: 예, 도망가는 게 뭘까 싶습니다.
1: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서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1: 네.
3: 한 달 다 먹으니까 예,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두 달 이렇게 먹으면서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예, 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모다 소리 아예 납니다. 저는 예,
2: 여보세요?
3: 예.
1: 말씀하시오, 계속.
3: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도 저게 정말 잘 되는가,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려집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당약 10매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묻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감량하면서 먹게 됐는데,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걸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 저게 그렇게 잘 됩니다.
1: 네.
3: 야들 딸 다워 먹고 얘 무릎 관절이 아파서 얘 몇몇도 못 걷고 쉬고 쉬고 했는데 지금 면비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좋지요. 예.
3: 예, 실면증이 있어서 얘 하루 전에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실면증 치료에도 그렇게 좋습니다. 이 양산.
3: 예, 지금 얘 눕지 못해 못 잡니다.
1: 예.
3: 우리 량주는 얘 우리 남편도 심혈관 질병이 있고 얘 인제 나이가 있으니까 얘 내가 쓰고 효과 보니까 예, 우리 둘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좋죠.
3: 그런데 예, 다 효과 좋아서 예, 우리 둘이 같이 먹지만 예, 내가 숱한 사람 소개를 했습니다.
1: 아, 예.
3: 친척 친구 활동실의 사람 그리고 운동하러 나가서 예, 한족 사람들 조선 사람들까지 정말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1: 예.
3: 선생님은 그래도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3: 후에 혈압이 내려가면서 맥이 없어하고 예, 또 친구 남편은 예, 심부에 물이 타서 예, 병원에 입원했다 금방 출원해 나왔는데 입술이 경상증으로 새파랗단다.
1: 아.
3: 이런 사람도 이약 쓰면 좋아질 수 있는가 해 그랬다.
1: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혈압이 그렇게 낮다지고 뭡니까? 그러면서 용 맥이 없다지니까 혈압이 낮은 분들 다 맥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째서 그게 혈압이 그렇게 낮

0: 맞는가 하면 그분이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이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이 내분비 질환이 이한 호르몬 분비 이상 때문에 혈압이 내려갑니다. 예? 이런 분들은 꼭 심장이 펌프 기능을 꼭그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이 다른 원인이라 할때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다면은 혈압이 낮아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이 보면은 피를 보충해주는 약 이라고 딱 이렇게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결국 또 이어 피를 보충해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당귀라든가 또 황게라든가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래서 혈액이 많이 보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압이 낮다 높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혈압이 낮은 분들 치료를 해줄 수 있고 또그 집에 또한 분은 또그 심보에 물이 차가지고 또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심보에 물이 이렇게 그찬 이런 분들 입술이라면 또 새파랗다는데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면 입술이 새파래집니다. 예, 그리고 심보에 여기에 물이 찬다는 것은 심장 밖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물이 찬걸 말하는데 이런 분들은 먼저 심장 경락 을 열어줘가지고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순환하게 하면서 심보의 물을 빨리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심내방 볼때 서상약인데 약재들 자체가 다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이런 야생 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몸이 각장기에 산소를 많이 보충해 줄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 또 소목이라든가 홍경천 또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 경락을 열어준다. 예. 그래서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순환되게 하는데 이러면 심보의 물을 빨리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두 분한테 다 이렇게 그 좋은 이런 이야기니까나 그두 분이 다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을 내서 한 20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달고 살아도 혈압이 오르내리며 고생 많이 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서강약이 좋다 해서 신심 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 5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며 혈압약 감량하고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쓰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알려준 거 그대로 했더니, 약달 반부터는 그거 이 약만 쭉 먹고 있는데, 그 혈압은 완전히 실은 났습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다발성대인 석이 쏘니까 계속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또 소리 나고 안개 낀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말 수반 느낌이 들면서 상쾌한 기분입니다. 완전 정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변비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우선 다른 약은 다 버리고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변비도 저는 이틀에 한 번,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볼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예, 변비도 그렇게 좋아집니다.
3: 예, 위도 안 좋아가지고 계속 식은 물이 올라오고 꿀꿀이 나고 계속 속이 터지고 이랬는데, 지금 소화될 때까지 식사도 많이 늘고 하니까 살도 오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이 활동에 참가해서 사서 다 먹자고 해 싸웠습니다.
0: 예.
3: 또는 시누이가 있잖아.
0: 예.
3: 시누이 속에 지금 쓰고 있는데, 시누이에 똘개병 한단 말입니다. 예, 살도 떨고 머리도 떨고 그리고 변비도 심하고 혈압이 또 오르락내리고 직장들이 자꾸 키우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좋을 것 같은데 써보라 해서 지금 몇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본 다음에 기름에 이번에 인도를 할때 일이 좋으니까 우리는 싸웠다고 사겠으니 절대 싸라. 당연히 싸서 부부가 같이
0: 이번에
3: 쓰겠다고
0: 로인절 우리 할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3: 예, 잘
0: 예.
3: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힘든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4: 우리 심내방에 장약 집단에서 직접 그 약국에 그 수치공이나 딱 써있는 거 보고서 이번에는 그래서 막 숙청 약속을 말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떡볶이 뭐이나 다 보고 소리 선생님.
0: 아하하하.

0: 집단이라고 있는가 없는가에 그다음 또 주치의 예방을 치료할 수 있는가
1: 그게 중요합니다.
0: 딱 여러 개 써야 병이 낫겠습니다.
1: 그건 원래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0: 네. 예, 그래 중풍을 치료한다는 그런 게 없는 거 그것도 되고 좋다고 썼더만 하나도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을 치료한다 그다음에 동맥경을 치료한다 중풍을 치료한다 아 여러 개 딱 써 있는 것을 가는 시심 가는
1: 그리고 여기 기를 조절해 주고 기와 혈을 또 보충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네. 기와 혈이 부족이가 만병의 원인이라 말입니다. 그걸 또 치료해 주고 풍한습을 또 치료를 해 주고 콩팥이 허증까지 치료해 주니까나 아주 좋지요. 네.
0: 그러니까 기혈 부족을 치료한다 그게 없어도 되겠습니까? 아이들 말입니다. 첫째 기혈 부족을 보충함이 그래야 여러 가지 병이 야 어쨌든 약은 어쨌든 이야기는 하여튼 좋은 약인 건 사실입니다. 그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체포이 오다는 게 무슨 약 써도 그렇게 어째 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마지막 길밖에 없다고 보니까 낙심해서 그래 끝내 이 장약 집단을 참고해 서상에서 직접 그동에 연한금 어려진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간 약을 쓰니까 4,500m
1: 5,400m
0: 이상약을 예. 야, 이렇게 좋은 약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미 이 병이가 누구로 떨어져, 그 다음 제풀 오지 않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예, 사람 살았다 말입니다, 이야기.
1: 네, 그렇죠.
0: 예, 약이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딱, 예, 약과에 딱, 그도 주치원에 쓰는 것이니까, 예, 이걸 서로 봤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이, 뭐니까, 우리 이 풍수 고통에서 또 낫지 말아야지, 낫지, 뭐.
1: 맞습니다. 그렇죠, 이 약은 예. 그렇습니다.
0: 야 풍수 고통 생각지도 안 하는데 혹시 그 빼대야 봐라 그 좀 손목 빼대야 방목 빼대야 다 뿌려나오니 그것도 못 썼습니다. 근데 그런 옷은 용자로 씁니다 선생님.
1: 좋죠. 예.
0: 예. 원래 이렇게 문자 찍기 좋아하는 게 이 글을 쓴 게 어떤
1: 예. 우리 어서 시간이 거의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내일 하십시오. 예.
2: 네. 예. 내일 하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 갖고 있는 옷들 중에 유독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온이 잘 된다거나 핏을 살려준다거나 좋아하는 색상이라 입고 있지만 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이유를 가진 것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옷은 아주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더 길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따뜻한 옷이 없다거나 가장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소재가 괜찮다거나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옷을 선택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찾으려 하기보단 그것들의 좋은 점을 좀 더 크게 보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입는 옷도, 내가 있는 곳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더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각지는 개었던 데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6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1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자, 먼저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살짜리 딸이 아빠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1: 아빠가 너무 피곤하다. 나 좀 어떻게 좀 칭찬해줘. 칭찬해주면 아빠가 다시 힘이 날 거야.
0: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아빠가 말씀했죠. 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댁 딸 정말 예쁘네요. 참 귀여운 꼬마인 것 같습니다. 아빠도 칭찬해 주시고 자신도 이 칭찬 받았네요.

0: 자, 다음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세탁소에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그 여성을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이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은 우아한 걸음으로 사장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 시선 관리 좀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말씀했습니다.
1: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가게 명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혹시 이 치마가 우리 집에서 세탁해서 줄어든 건 아니겠죠?
0: 이 사장님 참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위기를 아주 이 유머로서 넘기셨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둘 다 두 명씩 갖겠다고 고집하며 다퉜습니다. 보다 못한 판사가 말했죠.
1: 자, 이렇게 하시죠. 당장 이혼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애를 하나 더 낳으세요. 그리고 내년에 이혼하러 오시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0: 참 센스가 있는 판사인 것 같아요. 판사 덕에 이혼을 면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서 이어서 우리나라 롱구 거장 요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농구의 거장입니다. 요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맹이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5.1kg의 슈퍼 갓난아기였습니다. 자, 지금 그의 키는 2m26cm로 세계를 사로잡은 농구 전설이 됐습니다. 요맹이란 이름은 한 세대 중국 농구 팬의 젊은 시절 추억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중국 스포츠가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적 각인을 상징합니다. 자, 요맹은 전형적인 농구 명문 집안 출신이라고 하네요. 자, 1980년 9월 12일 저녁 상해 제6인민병원 분만실 밖에서 한 키 큰 남자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상해 남자 농구단 선수였던 요지원은 아내가 출산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9개 도시 운동회 농구 결승전에 뛰어야만 했습니다.

집단의 영유를 개인보다 우선시한 이 예비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상해팀은 금메달을 땄고 여지원은 경기 후 아들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5.1kg이나 나가는 아주 큰 이 몸무게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바로 요명이랍니다. 그는 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몸무게는 보통 신생아의 거의 두 배였는데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간호사들조차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지원은 키가 2m8cm, 어머니는 키가 1m88cm로 1970년대를 풍미했던 여자 농구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농구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4살 생일 때 인생 첫 농구공을 선물로 받았지만 소학교 1학년 운동회에서 첫 슛을 던졌을 때 공은 링을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반면 한 동급생은 거꾸로 매달린 항아리 형태로 공을 링에 집어넣었습니다. 1980년대 중국에서 운동선수의 수입은 미미했습니다. 요지원 부부는 은퇴 후 조직에서 배정한 직장을 가졌고 월급은 고작 37원으로 일반 소득계층에 속했습니다. 요명의 식성이 하도 커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들의 농구기를 지지했습니다. 9살 때 요명은 체육학교에 보내졌습니다. 처음 목표는 전문 선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약한 아들을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의 바람에서였다고 합니다. 요명은 곧 남다른 재능을 드러냅니다. 4살 때 이미 키가 1m30cm, 8살 때는 1m70cm, 13살에는 2m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그러나 남다른 재능 뒤에는 상승을 초월하는 노력이 숨어 있었답니다. CBA 무대에 막 입문했을 때 17세 요명은 키가 2m22cm였지만 체격이 마른 탓에 학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부딪혀 1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체육계에서 왕치지는 요명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죠. 1999년 왕치지가 NBA에 지명되었을 때 요명은 그를 뛰어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 요명이 이끄는 이 상해팀은 CBA 결승에서 왕치지가 이끄는 이 8일 왕조팀에 두 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좌절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의지를 갈고 닦았답니다. 네, 전환점은 2002년에 찾아왔습니다. 왕치지가 NBA로 떠난 후 요명은 마침내 결승에서 상해팀을 이끌어 8일팀을 3대1로 꺾고 CBA 우승을 차지했으며 결승 MVP를 수상했습니다. 자, 그 순간 그는 선배를 뛰어넘었고 더 넓은 무대로 가는 길도 스스로 열었습니다. 2002년 6월 요명은 NBA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1순위 지명 선수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농구 세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NBA 초기 생활은 쉽지만 않았다고 하네요. 요명은 실력으로 모든 것에 응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9개 슛을 모두 성공시키며 20점을 올렸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요명은 6시즌 연속 NBA 올스타전에 선발됐고 5번이나 올해의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진철랑 함께 우리나라 농구 거장 요맹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맹의 선수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부상이었습니다. 발목과 무릎의 잦은 부상이 그의 선수 생활을 지속적으로 단축시켰답니다. 2011년 7월 20일 요맹은 상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오늘 저는 은퇴했습니다. 제 인생의 한 문이 닫혔지만 또 다른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트를 떠나지만 농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단축됐지만 요맹의 성과는 이미 충분히 눈부십니다. 486경기 정규 시즌 출전, 평균 19득점 9.2 리바운드, 1.9 블록, 휴스턴 로켓은 그의 등번호 1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고 휴스턴 시는 그날을 요맹의 날로 정했습니다. 2016년 요맹은 네이 스미스 농구 명예전쟁대 이 영예를 아는 최초의 중국인이 되었답니다. 은퇴 후 요맹은 신분은 끊임없이 변화했답니다. 상해 농구단 구단주, CBA 회장, 중국 농구협회 주석, 뭐 각역할 뒤에는 농구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10월 요맹은 중국 농구협회 주석직까지도 맡았으며 후에 물러났습니다. 요맹은 근면으로 타고난 약점을 극복하고 끈기로 의심의 시선에 응답하며 성취로 동생의 벽을 허문 사람으로 우리들한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보다 좋은 부분을

더잘 발견하는 사람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더 많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도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타오르는 노을에 깊어가는 밤에 감정을 갈무리하다 보면 어슴풀에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기분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역시 어제에게 속으로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면역력도 높이고 그리고 건강 장수하려면 장이 튼튼해야 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 건강이 면역력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장에서 면역세포 70 내지 80%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천식이나 아토피, 여드름, 비염,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들도 다 장하고 장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배도 아프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설사, 변비 이런 것만 장 건강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병들이 모두 이 장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뭐 한 번 두 번씩 뭐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또 소화불량도 생기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잘 낫지 않는 장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크론 병이라든지 또는 궤양성 장염, 대장염 이런 병들은 오래도록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아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해봤고 해도 그냥 반복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네. 우리 몸이 면역이 거꾸로, 면역은 원래 자기 몸을 지키면서 외부의 나쁜 물질, 유해물질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신이 몸의 조직을 이거 나쁜 거로 생각하고 장염이라면 장을 공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런 병들의 사실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별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소염제, 항생제 같은 거 그냥 쓰고, 그래서도 안 되면 또 이 면역 억제제, 면역이 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버립니다. 네. 면역은 원래 자기 몸을 지킨다면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면역이 문제,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료법으로서 잘 낫지 않는 이 같은 장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0: 하면 그런 병하고 또는 궤양성 대장염, 예, 이런 병들을 또 치료해 드리기 때문에, 예,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집에 남편도 뭔가 뭐 너무 허리 아파 쓰지 못하고 병원에서 검사 받을까나 주간 협착이라면 이랬대다.
0: 주간 협착, 예.
2: 예, 그래서 그냥 허리를 잘 쓰지 못하고 그냥 허리를 붙잡고 댕긴단 말한테 저래 너무 허리 쓰지 못해서. 그래서 걸을 때도 걸음도 잘 안 되고, 예. 걸도 힘들어 합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현대병원에 부강 주사제법을 3번 받아서 좀 심하다면 이랬대다.
0: 예.
2: 3번 받았는데 요즘엔 효과 좀 좋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어떻게 허리를, 예, 아주 펴고 걷는데도 큰 장애 없습니까? 예. 예.
2: 걸는 게 원래 또 지내 허리 꾸부진 않았습니다, 한 게. 예. 요새 아프지 않을까 좋다, 먼저네.
0: 그렇죠, 예.
2: 이래 허리 내리 누르지 않을까 더 좋고, 그런 허리 내리 누르니까 내 다리다 무겁게 가볍다 미랬대다.
0: 네.
2: 그래 보면 가면 이렇게 퍼뜩퍼뜩 돌아서는 거 조금 많이 낫다 미랬대. 이런 꿈도 없어도 허리 아파서 더 상할까봐.
0: 네.
2: 요즘에 이게 그런도 잘 되고 이게 아프지 않을까 잠을 잘 잡다서 내게 한 통씩 나서 바로 자서 못 하던 게.
0: 예.
2: 이게 좀 좋다 미랬대. 그래서 네 번째 치료를 한 번 더 오라 한 듯이 가려고 하는데 내일까지 열흘입니다. 될 수 있을까 열흘에?
0: 열흘부터 열 이틀에 됩니다.
2: 아, 그리고 갈 때는 우리 저 남자 동생은 우리 저 시동생이니까 시동생이 되지.
0: 네.
2: 이게 이 발목이 자꾸 붓긴단다. 그렇게 한 번이 풀쳤다 난 게 그게 자꾸 붓긴단다.
0: 아, 한 번 삐끗해서, 예.
2: 이 젊은들과 집에 아이부터 자꾸 놀라진 게 어디 댕기니까 그 붓긴단다. 그래서 또 살을 먹자가 자꾸 앉아있자가 그 붓겨서 약을 먹고 진통제를 자꾸 먹는단다. 진통제 먹어도 쓸데없지 않고 뭔가.
0: 그럼요. 예, 진통제로 나중에, 예, 가서 위까지 못 쓰게 합니다.
2: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뭔가 말했다 말도 같이 갈래요. 갔다고 했거나 같이 가겠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
0: 예,
2: 선생님과 말하고 두 분은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현대병원에서 무릎이 아프던 허리 아프던, 예, 예, 발목, 손목, 예, 예, 또 경추, 대퇴골, 예, 어느 골관절 질병이든지 부강주사로 치료받으면, 예,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예. 예,
2: 우리 집 아저씨 효과 잘 받을까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약하기 싫어서
0: 가야죠. 예. 예, 맞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고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하세요.
3: 저는, 예, 이 그냥 아파서 병원에 가서, 예, 치료를 한번 했다 했습니다.
0: 어디 위가 불편해서?
3: 무릎이.
0: 무릎이, 예.
3: 예. 그럴 때는, 예, 무릎 맞아서 소리 나다 말입니다. 그래서,
0: 예.
3: 소리 나다 진짜 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3: 아, 그래서 가서 한번 한 게 효과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알립니다.
0: 한 번에 한 번 치료 효과는 꼭 알립니다. 그런데, 예, 예, 다 낫기는 어렵습니다. 예.
3: 그래 가서 효과 있으니까.
0: 예.
3: 그 가서 치료하자 그랬다.
0: 예. 두 번, 세 번까지는, 예, 꼭 치료해야 됩니다. 예.
3: 예. 그 첫날 때 한 번 하실 때 효과 없으면 안 나가는.
0: 그렇죠. 예.
3: 예. 효과 있으니까 가서 하자고 그래.
0: 예.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아저씨가 이 요추관 투출해서 이게 세 번째, 예, 뼈제 나오고, 예, 그리고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래, 어때서, 개, 뭐, 예, 이러도 못 납니다. 그리고, 예, 댄디살에 넣었지, 모세비도 못 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에서 왔는데, 동이들이,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한 게 욕 많이 났단답니다.
0: 네.
4: 그래서, 우리, 예, 예약하고서 내리 모시고 갈까 안 해서 그랬는데, 되겠습니까?
0: 네. 뭐 허리 아픈 병이라면 현대병원의 부강주사에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인정받는 치료입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그럼 미리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현대병원은 이같이 무릎 관절염 또

0: 요추병에 요추간판 탈출, 추간협착증, 경추병에 대퇴골 무혈괴사, 이런 골관절병 치료에 있어서도 모두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고 이 장질환에 대해서도 여러 곳 다니면서 치료해도 오랫동안 자기절로 뭐 이런 소염제, 항생제 쓰면서 별로 호전이 없는 이런 분들도 현대병원을 찾으면 좋은 치료 효과 볼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시동생이 미국 그냥 댕기면 일하던게 허리 아프다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와서 허리 아파서 등원이가 걷고 등원이가 가서 신고도 하고 안마도 하고 근데 어제 아이나스 진단을 그것도 화이트로 나왔어.
0: 대퇴골 예 무혈괴사 예.
2: 이게 허리를 맨날 쓰지 못하고 누워서 그냥 엉치 여기 아프다 그냥 아들 보고 두드려 달라고 전해긴 거죠.
0: 예.
2: 두드려서 아프다 지금 그러면 치료를 세게 한데 아이나스서 그러니 우리 그 방송을 두고서를 이런다 우리 동생들이 이랬지. 형님 저리 아픈 거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현대병원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그 현대 이 고가병원 이 그것도 화해서 그 치료를 한가
0: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은 연길시 대퇴골 무혈기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고 연길시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유해지 환자들도 연길시 현대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치료받는데 그 효과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지팽이까지 사용하는 정도입니까?
2: 예, 지팽이도 짓고 겨우나 그렇습니다. 집게라는 길을 올라갈 때는 지팔 옆에 부추게 해가 심하단 말입니다. 지금.
0: 그 심하면 그건 꼭 수술 대상입니다. 예, 큰 병원 찾으면 꼭 수술하라 합니다.
2: 이 수술하고 나설 수 있을까?
0: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디 그렇게 누구나 수술하라면 다 그렇게 선뜻이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은 우선 치료 비용이가 국내 비용만 몇만 이상에 외국이라 하면 몇십만 단위로서 비용이 아주 높고 그리고 치료 시간도 길고 그리고 치료 후에 또 어떤지 하는 것도 확실하지 못한 문제 많습니다. 예, 대퇴골 무혈괴사 아무리 엄중해도 수술이 필요해도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부강수사료법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2: 그 여기 병원에 여러 사람들 다 수술하겠다 하면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수술하기 싫다면 현대병원의 그 비용은 수술 비용이 20분의 1도 안 됩니다.
2: 그랬다.
0: 그리고 시간도 오래 아예 걸리고 예.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수술은
2: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0: 예. 수술한다면 아무래도 마취도 해야 되고 출혈도 있을 게고 또 예, 그 위에 어떤 이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예, 그 챈즈 서명하기까지 합니다.
2: 네. 예. 그래 거기다가 또 무릎 관절까지 아프답니다. 무릎 관절도.
0: 그럴 수 있죠. 예, 무릎도 아프고. 예.
2: 아무래도 병원이가 자꾸 버려서 남아들 한데 수술에 같이 치료해야 되겠구나.
0: 네. 두 가지 문제 다 부강수사로 치료합니다.
2: 그래 뭐 내일 예약되었을까 내일이?
0: 예,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병봅니다. 예. 예,
2: 전화하면 얼마인가?
0: 265-2120입니다.
2: 전화하고 예약해야 돼요.
0: 예, 전화하면 구체적으로 문의도 할 수 있고 또 예약도 됩니다.
2: 그렇습니까?
0: 예.
2: 그럼 전화하고 내리 아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 좋다. 예. 나는 그래 아니 맞습니다. 신두린 게 허리색이 아파서 한국에서 일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로.
0: 예.
3: 현대병원 내 잘한다고 가서 치료받아서 두 번 부강도 사로 맞았습니다.
0: 네.
3: 허리를 엎드리지도 못하고 딸 것도 쓰지 못하고 심기도 못 매던 게 두 번 맞은 게 이제는 마음대로 심기 매고 엎드려서 마음대로 못 죽고 이랍니다.
0: 그분은 아마 여추간판 탈출인 것 같습니다. 예.
3: 네. 이쪽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습니다.
0: 아, 예.
3: 예, 걔 한 번 더 하면 자기 빠 이러면서 하고 나가겠다면서 걔 내일 할 날이 돼서

0: 지금 예약해야 됩니까?
1: 4시 전까지 예약해야 됩니다.
0: 지금 예약 중요하겠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저기 무릎이 한짝에 할머니 와서 예, 무릎이 붓고 굽히기 용 바빴습니다. 부서서.
1: 네, 예, 물이 찼겠죠.
3: 그래, 두 번
1: 예.
3: 현대병원에가 부강수술을 맞은 게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네.
3: 예. 내리고 그 다음에 통증이 내니까 예. 걸기가 다리가 좀 가벼워지고요.
1: 네.
3: 돌아 누울 때도 이 다리 아프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 안쪽으로 용쟁이 아팠습니다.
1: 예.
3: 쟁기 두 번 치료하니까 그 손상이 통증도 감해지고 붙은 게 이니까 다리 굽히기도 하라고 그 다음에 걸기도 하라고요.
1: 네.
3: 어쨌든지 이전 보고 많이 낫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오늘까지 열 할리 되는데 내일이 가자고 그래요.
1: 예, 내일이 남아 예, 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65-2120에 예, 오늘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내일 전화하시고 가면 됩니다.
3: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저기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1: 네, 예,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수고하세요.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아래에 그 궤양성 결장염으로 예,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늘 배가 아프고 설사 반복적으로 하고 예, 소약, 예, 소약이라는 것이 주로 항생소 아무리 오래도록 썼지만 잘 낫지 않을 경우 예, 어떤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하는 물입니다.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만성 특이 비특이성인 염증성 장염으로서 주로 큰 창자 전체에 걸쳐서 점막과 점막 밑에 조직에 발생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4: 네.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우리 신속에 한 분이 물어보라는데 그 지금 선생님 강의하시는 게 장염에 대해서 강의하십니까?
1: 네. 말씀해.
4: 그런데 그거 이렇게 그 면역력을 많이 높인다 하는데 부강수사료법을 맞는 걸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봐달래요.
1: 그 또 여기 면역각성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그분이 증상을 대개 얘기하면 좋겠는데 배 아프고 설사하고 예, 이건 일반적인 네, 네. 증상이고

0: 한 음식을 다 국민의 배에서 골고루 설란다. 배 뿜는다.
1: 배 뿜고, 예. 예. 이거는 장질환에 있어서 일반적인 증상인데, 혹시, 어떤 변을 봅니까? 피고름이 섞인 변을 봅니까?
0: 아니, 근데 그래도 설사처럼 소화하진 그렇게.
1: 예. 이 보통 이런 장염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요 말하는 거는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이게 좀 치료 어려운 병입니다. 그분이 오래 알았습니까?
0: 한 4년 됐는데.
1: 오, 예, 그건 꼭 중시해야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저 배 아프고 설사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치료 약을 먹거나 하면 흔히 낫습니다. 예.
0: 약은 그 무슨 장염 폐라든가
1: 예.
0: 그거 먹으면 낫단다. 근데 그건 한 먹었다 위를 자극한단다.
1: 예. 그 혹시 자가 면역성 질환인지 예, 이거 검사도 해보고
0: 검사를 해봐요.
1: 예, 예. 그런 병은 아무리 소염제를 써도 낫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0: 여자입니다.
1: 아, 예. 그, 한 번, 예, 정확히 진단 받아보시고, 지금까지 현대의학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혹시, 이 궤양성 장염인지 아니면 그런 병인지, 예, 이거에 확실히 알고, 방법이 없는 이런 병들에 현대병원에서는 왜 이거 치료한다 하는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0: 전화 하고서 가보면 되겠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저기, 허리에 척추협착증을 해가지고,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두 번 치료받았어요.
1: 두 번 치료, 예.
3: 예, 두 번 치료받았는데, 예, 야. 적담에 봐서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고 그냥 그저 날마다 예, 허리가 그냥 통쇄나고 밤에 너무 잘 뛰기도 통쇄나고 이런데 그 진토기가부터 묻었습니다. 적담에
1: 예.
3: 아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움직여도 간지가 돼서 두 번째 허리 지금 현재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요.
1: 아, 예.
3: 그래서 원래는 조금씩 나가 걸어도 여기 힘들고 이 그냥 허리 구부리기 있으면 편안하고 폐문
1: 구부리면 편하다. 예, 그러면 척추 협착증의 전형 증상 맞습니다.
3: 예. 예. 지금은 주 아침에 일어나서 좀 나가 쭉 허리 앞에도 그닥지 그렇게 아픈 감각이 그렇게 적습니다.
1: 예. 그리고 걷는데 거리는 한 100m 걷습니까?
3: 예, 지금은 원래는 조금 나가서 조금만 걸어 한 뭐 20m씩 걸어.
1: 아, 예. 그래도 예, 많이 불편했는데 예, 지금은 예. 100m 이상 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3: 예, 예, 예. 걸어도 지금 그 당시 아픈 감각이 없습니다.
1: 예.
3: 예, 그래, 두 번 치료에 지금 이를 도와주고, 네, 어쨌든, 그 선생님 말하는 건 세 번, 그 다음에 세 번 것 해보고, 완전히 이렇으면 안 와도 되고, 이제 세 번 것 해도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게 되면 또 오라, 그때 한 번.
1: 예.
3: 예, 그래서 내 내일이, 지금 이제 10날 됐습니다, 두 번 치료에.
1: 예. 예. 10날이면 빨리 서둘러 다시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그럼 내일이 예약, 전화, 오늘은 늦었죠?
1: 네, 예, 늦었습니다.
3: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하고 내야지.
1: 네.
3: 예, 선생님, 안녕,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궤양성 대장염하고 일반 장염은 좀 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병은 점막에 반복되는 염증의 미란 궤양에 또 섬유화되고 우열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또 작고 미세한 열상으로 인해서 출혈과 농양, 고름이 발생하고 예, 궤양성 대장염 발생 10년 후에는 악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우리 동생이 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래서 이 중집에서 사는 게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오기 힘들어요.
1: 맞습니다. 내려올 때 더 힘듭니다.
4: 예, 그래서 바깥 구경도 못하고 그런 게 근데 병원에가 지금 치료를 한 번 받았는데
1: 예.
4: 많이 나서지고 예. 이용 전액이라면 사는 게 편안하단다.
1: 아, 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4: 그래서 또 내일 가자고 그린다.
1: 예. 그 문서 치료하고 며칠 지났습니까?
4: 이거는 이걸 할 일입니다.
1: 예, 그러면 예, 내일쯤 가는 게 맞습니다.
4: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5: 축복하십니다. 현대병이 다음 나다고 합니다. 지금 그에 우리 아줌마 이 갑상선 황진비 지금 치료를 한지 말 잘 듣지 않아가지고 한번 현대병이가 약에 좀 치료를 받다고 합니다.
1: 네, 1652120에 전화 연락을 하면 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예, 일반 그 장염이 아닙니다. 예, 예, 한 고발 연령의 어느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20대로부터 40대의 청년 장년층에서 예, 발병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고 다만 자신 면역성 질병 예, 면역기 착오로 인해서 자신이 장점막을 공격해 병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한 15 내지 30%는 가족사가 있고 예, 집안에 또 이런 병 앓고 있는 사람 있으면 발병률이 좀 높고 장도의 균 평형실조에 정균이 많이 감소되고 유해균이 증가해 그리고 특별히 항생소를 이같이 자꾸 남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균 사멸이 더 심해집니다. 주요 증상이라면 점액성 혈변에 피고름이 섞인 변을 보게 되고 예 그리고 또한 하루에 2번, 4번 중하면 10번 이상 또 엄중하면 예 변이 전부 고름이 섞인 변을 보고 보게 되는데 급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난 후에는 시원치 않고 늘 배가 아프고 설사 예, 예 이런 증상 그래도 또 설사하고 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이런 병 앓고 있으면 연길시 현대병원 1652120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용기 동지의 유체가 북경에서 화장되었습니다.
0: 습권 평수석이 에콰도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하여 주택정립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1차 위원장회를 조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세월의 시련을 이겨온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뛰어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제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전 총리였던 주용기 동지의 유체가 18일 북경 팔보산 혁명 공묘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병으로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로 소구했습니다. 18일 오전 팔보산

0: 혁명 공묘 연결식장은 장엄하고 엄숙했으며 애도곡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청 상부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현수막 침통한 마음으로 조용기 동지를 추모하며가 걸려있고 현수막 아래에는 조용기 동지의 영정사진이 놓여있었습니다. 조용기 동지의 요체는 생화와 푸른 측백나무 숲 속에 편안히 안치되어 있었고 몸에는 진붉은 중국 공산당 당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무렵 습군평, 리강, 조락재, 왕혼영,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애도곡 속에서 천천히 조용기 동지의 유치 앞에 이르러 엄숙히 서서 묵념하고 조용기 동지의 유치에 세 번 경례한 뒤 조용기 동지의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호금도 동지는 화환을 보내 조용기 동지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용기 동지가 중병에 있는 기간과 서거 후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혼영,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은 병원에 찾아가 문병하거나 여러 형식을 통해 조용기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관련 지도 동지들이 팔보산 혁명 공묘를 찾아가 배웅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분 책임자들과 조용기 동지의 생전 친지들 그리고 고향 대표들도 찾아와 송별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18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8일 오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의식을 거행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에콰도르 공화국 다니엘 로이 힐크리스트 노보아 아신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대포 21발이 울렸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외교 이민 사무장관, 대통령실 행정관리, 기획 내각 비서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위원이며 조항 외사 사무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대가 에콰도르와 중국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로 돌아와 의장대의 분별식을 관람했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습근평 주석은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고 각자의 국가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에콰도르 관계가 일련의 새로운 진전을 이룬 것은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져온 성과이기도 하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 발전 예비도 보여줍니다. 양국은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 계획을 리행하며 에너지, 광물 자원, 기반시설 건설, 금융 등 협력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 친환경 발전, 신에너지, 인공지능 등 분야 협력을 적극 탐색하고 자유무역 협정의 발전 예비를 계속 발굴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혜택이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의료보건, 빈곤 구제와 빈곤 감소,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등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고 에콰도르의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양국은 교육, 문화, 청년, 체육, 지방 교류를 강화하여 인적 광대를 편리하게 하여 양국의 친선을 증진해야 합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중국은 에콰도르의

0: 중요한 동반자이자 벗이라며 습근평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에콰도르와 중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서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중국의 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을 지지하며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에콰도르는 대중국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경제, 무역, 금융, 광물, 자원,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상호 리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에콰도르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를 통해 에콰도르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양국 원수는 라틴 아메리카와 까리브해 지역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라틴 아메리카와 까리브해 지역의 평화적 지위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라틴 아메리카와 까리브해 국가들의 발전과 부흥의 길이 끊겨서는 안 되며 라틴 아메리카와 까리브해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협력 동반자를 선택할 권리가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과 자주를 견지하고 자국의 리익에 립각하여 대외 협력을 전개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태평양 건너편에서 언제나 중국의 좋은 벗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친환경 산업, 경제무역 협력, 디지털 경제, 민생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저녁 습근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노보아 대통령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령에 서명하고 주택 정립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관한 공문의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결정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총 20조로 된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첫째, 수출과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택 정립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문턱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자가 거주용 주택의 리모델링, 자가 거주용 주택의 관리비 지급 등 주택 정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새로 추가합니다. 주택 정립금의 투자 운용 경로를 적절히 확대합니다. 둘째는 관리 봉사 흐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원의 주택 정립금 인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정립금 납부 기록 등에 대해 전국 범위에서 상호 신뢰와 상호 인증을 실현하며 주택 정립금 이전과 련소, 타지역 대출 등의 업무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추진합니다. 셋째, 위험 부담 방지와 통제를 강화합니다. 전면적으로 완전하며 정확한 신용 기록을 구축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편입합니다. 넷째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 공상업자, 비전일제 종사자 그리고 기타 유연 취업자는 주택 정립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교정에 따라 해당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1차 위원장 회의가 1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조제했습니다. 회의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의료보장법 초안, 경작지 보호와 품질 제고법 초안, 농업법 개정 초안, 국방동원법 개정 초안, 변호사법 개정 초안, 기업 파산법 개정 초안,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 초안, 소자원법 개정 초안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제출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 심의

0: 요청 안건 국가감찰위원회가 제출한 국경 간 부패 척결법 초안 심의 요청 안건 국무원이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과 헝가리 간 인도 조약 비준 심의 요청 안건을 상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건의한 올해 이래 예산 집행 상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정부 채무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문화제품 봉사질 재고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빈곤 퇴치 성과의 지속적 확대와 농촌 전면 진흥 추진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심의, 전국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개별적 대표에 관한 대표자격 보고 심의, 관련 인사인면 안건 심의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회의는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경제운영 상황 분석 보고와 2026년 이래 전국인대 기관의 민원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부비서장,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 관계자가 관련 의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강 시장 활력을 한층도 제고하고 현급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때 관한 의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강 시장의 활력을 한층도 제고하고 현급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무부 등 9개 부분이 최근 발표한 하강 시장 활력을 한층도 제고하고 현급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때 관한 의견은 현급 지역과 오프라인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8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현급 지역 상업 환경 최적화 방안으로는 기존 상업 시설의 갱신 가속화, 상업 네트워크 구역 배치 최적화, 상업 봉사 기초시설 개선, 유효 자원과 자산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현급 지역 소비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젠기업의 하강시장 진출 유도, 우수한 품질의 합리적 가격 상품 공급 확대, 노인과 어린이 등 업무에 관한 봉사 업태 정비 가속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의견은 소비 보장 능력 강화와 요소 직접 강화 측면에서도 여러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상무부 부장조리 원효명은 소비 보장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일부 기업 본사와 플랫폼 기업이 현급 지역에 진출하도록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급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 군체를 육성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재정, 금융, 토지, 기업 환경 등 분야에서 실질적 조치를 도입하여 각종 자원과 요소가 현급 지역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강시장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며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소비 군체를 수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발전 예비를 지닌 소비 수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급 지역은 그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급 지역은 전국 국토 면적의 약 90%, 상주 인구의 50% 경제 총량의 40%를 차지하며 현급과 향진 소비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소비 확대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효명 부장조리는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고 각 지역이 자치 특성에 부합하는 현급 지역 소비 발전 모델을 모색하도록 지도하여 하강 시장의 강력한 활력을 발휘하고 현급 지역 소비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2025년부터 북경시는 로후 주거단지 부동산 서비스 전면 보급 3개는 행동을 시작하고 1,800개가 넘는 로후 주거단지가 부동산 서비스 전면 보급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380개 로후 주거단지가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보급을 완료한 가운데 올해는 800개 이상의 로후 주거단지에 시장화된 관리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래된 주거단지에 새로운 관리인이 생겨 주민들의 주거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북경시 석경산구 고성가도 10만평 지역사회는 상주 인구가 약 2,500명인 로후 주거단지로 진여사는 이곳에서 30여 년을 거주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그는 아파트 단지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진여사는 예전에는 단지의 녹지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고 주로 복도 위생도 한참이 지나서야 한번 청소되곤 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 단지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0만평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영검은 기자에게 주민투표를 거쳐 한 부동산 관리 회사를 선정해 시장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는데 관리비도 기존의 월 평당 0.4원에서 1원 68전으로 인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시장화된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관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영검석이는 처음에는 난이도가 꽤 크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두의 지도를 받고 입주자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업체 그리고 주민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서서히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관리 서비스를 인정하면 당연히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열었는데 부동산 서비스 업체와 함께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보면 청소 품질과 보장 그리고 대응 속도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10만평 지역사회는 석경산구가 최근 2년 동안 시장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 79개 로후 주거단지 중 하나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 속에 친환경 전력 요르단의 에너지 조난 지원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사막에 10세대의 풍력 발전기 날개가 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들은 휘몰아치는 바람을 끊임없이 친환경 전력으로 조난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2층짜리 사무총사 외벽에는 중국 삼엽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요르단 마안주에 위치한 휴박 풍력 발전소입니다. 2021년 중국 삼엽 국제에너지 투자그룹 산하 기업인 아시아프리카 록색에너지 투자위원회사가 인수 운영을 시작한 후 이 풍력 발전소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동되며 중국과 요르단 친환경 에너지 협력의 중요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부공장장 리풍이는 이 풍력 발전소는 요르단에서 중국 기업이 최초로 투자한 청정에너지 발전소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휴박 풍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44.5메가와트로 현재 매년 요르단에 1억 4,500만 킬로와트시의 청정 전력을 공급하여 수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국내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요르단 정부가 청정에너지 발전을 적극 고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 현재 요르단 전체 발전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휴박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친환경 조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회사의 이집트 요르단 지역 국가 책임자 모함마드

0: 아보 아티에는 이곳은 해발이 높고 지세가 트여 안정적이고 적합한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별히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적합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성숙한 풍력 발전 기술은 프로젝트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제공했으며 프로젝트를 최적화하고 설비 수명을 연장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협 아시아 아프리카 회사는 요르단에서 풍력 발전소 2개와 태양광 발전소 5개 등 총 7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투자 운영 중입니다. 총 설비 용량은 요르단 전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발전소는 요르단 남부 약 436km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5억 3천만 킬로와트시로 17만 5천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 30만 톤과 물 85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보 아티에는 요르단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풍부한 풍력,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선진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양측은 협력과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요르단의 친환경 발전을 추진할 장기적 동반자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은 고용량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요르단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지원하며 전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8년 프로젝트 건설 초기부터 슈박 풍력발전소에서 구매해온 39세 마후무드 하마디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요르단 내 7개 모든 발전소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 북경 본사를 방문하고 삼협공사를 현장 견학하고 나서 세계 최대의 수리중축공사를 직접 목격하며 중국 에너지 기술의 발전 수준을 깊이 체감했고 중국 동료들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많은 선진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마디에는 요르단과 중국 직원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업무 소통을 하고 있으며 중국 동료들은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해 준다며 업무 외에도 함께 축구를 하고 식사하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팀워크를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중국 측 운영 유지 보수 고급 경리 후동회는 요르단 직원들은 순수하고 성실하며 업무에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화합되고 신뢰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추진 외에도 중국 자본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주변 지역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을 주는 등 중국 투자가 더 많은 현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루풍이는 삼협 아시아 아프리카 회사는 현재 요르단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세 곳을 추가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회사의 요르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요르단 전국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조망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요르단 친환경 에너지 공동 건설은 단기 프로젝트 협력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상호 리익과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적 심화 협력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막 속의 친환경 전력 요르단의 에너지 조난 지원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인사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자동차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산업의 전통적 구도에 도전하고 있는 유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송나라와 서하 사이의 전쟁에서 범중원은

0: 대한 대책을 두고 한기와 범중원 사이에 이견 상의가 나타났습니다. 범중엄은 전쟁을 신중히 대하고 불전을 주장했습니다. 범중엄은 곡물, 차, 도자기 등 핵심 자원이 부족한 사안은 북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송은 강력한 전략 후방을 갖고 있어 적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킬 수 있으므로 북송을 침략한 사안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기는 범중엄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주동적으로 출격해 사군을 단숨에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2월 한기는 서하의 중심을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으나 서하의 요인 계략에 빠져 호수천 일대에서 참패했습니다. 네, 이번 전투로 송나라군의 사상자가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후 지속된 전투에서 한기가 파견한 지원 병력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패배를 수차 겪은 후 조정은 범중엄의 전략을 채택해 농경을 격려하고 군량을 보충하며 요새와 군사 거점을 보강하는 한편 적의 보급선을 차단함으로써 명주와 멸장 두 부족이 북송에 귀순하도록 했습니다. 서기 1042년 송인종은 범중엄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하로부터 귀순한 각 부락의 창족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송나라 병경을 침범하던 서하군은 전쟁 부담을 이기지 못해 병경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송인종조차 중엄이 지원하면 나는 걱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송나라는 기존의 피동적 방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서하군이 재차 침입하더라도 송나라군은 신속히 대응해 적을 격파했고 서하군은 더 이상 손쉽게 승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송군의 면모는 일신되고 서북 변경의 군사적 위협은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송나라 백성들의 생산과 생활은 다시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라는 말의 요인은 바로 전쟁의 핵심은 신중함과 억제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1: 방금 여파 교수님의 훌륭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라는 진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화목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숭상하는 중화문명은 전쟁에 대한 신중함과 억제력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강군을 도모해야 할까요? 우선 강군은 강국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민정권을 다지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강력한 군대와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군사리론 현대화, 군조직 형태 현대화, 군사인원 현대화, 무기장비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중 무기장비 현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해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모함인 려닝함을 취역시켰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조립하고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취역하고 2022년 6월 17일 세 번째 항공모함인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복건함이 취역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력이 한 단계 더 새롭게 승격했음을 뜻합니다. 현재 인민해군은 강군 흥군의 새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강군 건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강군 건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는 항공모함이 국가의 핵심 장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방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려닝함과 산둥함의 취역 그리고 세 번째 항공모함인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복건함의 진수 소식을 접하고 크게 격동됐습니다. 따라서 강군 건설에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군 건설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없을까요?
1: 여러분의 질문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이 강군 사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직책에 입각해 각자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의 지도하에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완수하고 자신의 장정의 길을

0: 잘 걸어나가며 강군 정신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지로 바꾸어 일터에서 마주치는 설산, 초원을 뛰어넘고 업무 과정에 루산관, 랍자구를 정복하며 각자 일터에서 빛과 열을 기여해야 합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어울리는 확고한 국방과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강군은 역사 경험을 총화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자체의 인민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당이 투쟁 역경 속에서 얻은 동요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창당 초기 우리 당은 자체의 군대가 없어 혁명에서 중대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북벌 혁명이 실패한 후 당은 3대 무장봉기 등 일련의 무장봉기를 주도하면서 인민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혁명 근거지 건설, 도시에서 농촌을 포유하는 전략, 무장투쟁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길을 개척했으며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전국해방전쟁을 거쳐 새 중국을 창건했습니다.
1: 병무군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수도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인사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올해 들어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가의 민중들이 중국을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취재에 따르면 중국을 접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국제 인사들이 중국을 더 깊이 료애하고 인정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 호감을 얻은 비결은 중국의 개방 발전, 협력 상생, 대국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문화적 저력에 담겨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송회사 진행자 마이클 은베위는 전 세계적 대중 호감도 상승은 외교와 경제 무역 협력의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실질적인 발전 성과와 기회에서도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베위는 발전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것이 사람에게 더 많은 존엄성과 기회,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서 발전을 국민생활 개선으로 전환해야 더욱 지속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것이 자기가 중국의 발전을 직접 관찰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40여 년간 중국과 인연을 맺어왔고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학자 니콜라이 사모일로프는 세계적 호감도 상승의 첫 번째 이유로 중국이 급속히 발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동반자로 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청을 받은 사모일로프는 북경 은천 불산 노선을 따라 방문하면서 자율주행을 체험하고 현대 농업과 와인 산업을 고찰했으며 공업 도시의 친환경 전환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안전한 국가라는 인상이 형성되어 이미지가 대중 호감도를 현저히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중국 고찰을 마치고 귀국한 오스트랄리아 글로벌 택배회사 최고 경영자 크리스티나 홀게이트는 스스로를 중국의 슈퍼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중국의 친환경 전환이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 주면서 전 세계에 진정으로 효과적인 발전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까메룬의 저명한 철학 교수 샤를 로맹 은벨레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이 공정을 맡은 도로, 교량, 항구 등 프로젝트가 까메룬의 면모를 바꾸고 지역 발전과 지역 간 상호 연계를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민 중에 대중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가져다주는 것이 발전과 번영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차에 대한 꿈을 품은 29세 말레이시아 청년 리우무는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 제1진 기관차 부기사 중 한 명으로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하여 미론과 실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협력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중시한다며 철도를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철도 인재 양성도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리의 1대1로 연구소 후세인 아스카리 부소장은 전 세계 민중의 대중 인식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스웨리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민중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 교회 에볼라 방역소에는 중국 원조라고 적힌 하늘색 의료 텐트가 특히 눈에 띕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새라운드 에볼라 전염병에 대해 중국은 신속히 대응하여 세 차례에 걸쳐 에볼라 대응 의료 전문가 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칸바 보건부 장관은 콩고 측이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할 때 중국은 항상 확고히 지원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제리아 중국연구센터 찰스 오누나이즈 소장은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중국 평화유지군이 아프리카에 주둔하며 중국이 아프리카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아프리카 민중들은 직접 목격하고 체감하며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아프리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중국은 진정으로 현장에서 도우면서 신뢰가 구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누나이주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글로벌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중국을 관찰한 끝에 도출한 객관적 결론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전 하원의원 그레그 큐삭은 중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기후 변화 대응 등 국제 사무에서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글로벌 대중 호감도 상승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포르투갈 중국 관찰 싱크탱크 의장 루이 로리두는 국제사회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배경 속에서 중국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공제품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잘 되어야 중국도 잘 될 수 있고 중국이 잘 되어야 세계도 더욱 잘 될 수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발전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매력 넘치는 중국은 확고하고 힘있는 행동, 진정성 있는 상생의 협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인문 교류를 통해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자동차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여 산업의 전통적 구도에 도전하고 있는 유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럽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생산, 투자, 산업체인 등 측면에서 체계적인 재편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 구도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유럽 동맹의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순수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2만 1000대로 시장 점유율이 20.7%로 상승하여 전년 동기 15.6%보다 높습니다. 한편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합계 점유율은 29.7%로 하락하여 전년 동기

0: 37.8%보다 낮아졌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프랑스와 독일이 순수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2.9%, 48% 증가했습니다. 그중 프랑스 자동차 시장은 비교적 두드러진 전동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통계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순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가 프랑스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순수 전기자동차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2025년 프랑스는 승용차 101만 1000대를 생산했고 순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각각 21.4%와 32.2%로 합계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유럽 친환경 자동차 산업체인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동력 배터리와 보충 에너지 봉사 등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7월 중국 배터리 기업인 국헌 고과 계획이 바야돌리드의 동력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일부 자금은 에스파냐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특별 계획을 통해 제공하는 보조금에서 비롯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 계획은 현재까지 3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여 약 400개 기업에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환을 가속화한 동시에 기존 산업 구도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점차 이동함에 따라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와 부품 산업은 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에너지 비용 부담 등 불리한 요인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가하는 압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 최신 예측에 따르면 현행 감독관리와 산업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2035년 독일 자동차 산업은 2019년 대비 순 약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신규 일자리는 독일 외 지역에서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자동차 산업은 상이한 특징을 보입니다. 올해 이탈리아 자동차 생산량은 뚜렷하게 회복했고 에스파냐는 배터리 소재 등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이 생산 배치 산업체인 등 분야에서 상응하는 조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생활 자급 조건 개선 기금회 연구원 사라 임펠글리 오소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불균형한 구조적 재편 과정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공급체인 기업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동화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유럽 일부 지역은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 산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발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복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과 또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우리 수관전환하고 런칭망주의 우대활동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예, 우리 수관전환 6곽 사시는 분에게는 수관전환 6곽을 또 더 드리고 런칭망주의 야두곽을 사시면 또 수관전환 6곽을 더 드립니다. 예, 이미 우리 수관전환하고 런칭망주를 함께 쓰시면서 간경화 있던 환자분들도 좋아진 분들이 있고 지금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던 분들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간질환하고는 신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간 기능이 저하되면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 할 때에는 소화불량입니다. 예, 우리 냄새가 있으면은 누구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소화 흡수도 안 되죠. 이때부터는 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화불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만감이라든가 또 미스미스한 이런 구토 증상도 예, 간하고 관계됩니다. 예, 그리고 간에서 담즙이 에 나와주지 못하면서 소장에서의 음식 분해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경화 환자들의 경우에는 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률이가 일반적인 없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나 더 높습니다.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내시경 진단에 의해서 또 밝혀낼 수 있습니다. 진단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우라 할 때에는 간경화 환자들이 문맥 확률이 많이 상승하면서 위점막에서 혈액이 울체되면서 위점막이 정맥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면서 위벽에서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좋지 못하면서 위라든가 십이지장 점막이 저항력하고 방어 능력이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자극에 의해서 위산이 과도하게 또 분비되면서 위산 과다증 증상도 우리 간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예, 근본적으로 우리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소화 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병원에서 오진해서 또 다른 질병으로 또 진단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때 검사해서 확진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그 혈압이 이전에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항상 숨이 차서 움직이기 바빠하고 그리고 우리 집이 5층인데 그 길 올라올 때에는 한 대수 번 쉽니다. 예. 그리고 그 심장이로 인해서 또 예, 밤에 어떨 때 잠자고 언제 앉아 잘 때도 있고 예. 아 그다음에 일어나서는 또 이 화장실 갈 때는 또 아 이거 그 짚고 나가는 것도 어지럼증도 세게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했더만은 뇌경색이 있단다.
1: 네.
2: 예, 그랬다. 그래서 뭐 도로 정약을 썼는데 그게 효과 못 봤는데 아이 모두 소장약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서니 저를 장대표 찾아갔습니다.
1: 네.
2: 추천한 약이 치소의 전주환하고 바의 전샹환, 정샹환 이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1: 네.
2: 이거 한 50일 먹었습니다.
1: 네.
2: 50일 먹으니까 벌써 이 숨이 찬 게 숨이 차지 않고 예, 그다음에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1: 네.
2: 이거 혈압이 많이 온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 100에 160 계속 시동 약을 먹어도 계속 그랬을 때다.
1: 아, 그거.
2: 예. 그런 게 지금 보니까.

0: 주머니도 세보니까 74일 때 26일.
1: 아, 그럼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 지금 이 가슴이도 됐지, 또 무슨 또 약 먹을 때 좀 더 먹자고.
1: 이미 얼마 동안 썼단가?
0: 50일 썼어요.
1: 아, 더 써야 됩니다. 예, 한 반년 쓰죠. 한 반년 쓰고, 예. 그러면은 이미 뇌경색이 지금 늦게 발견됐죠. 예,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 지금 검사를 해서 증상이, 원래 이 소중풍이 증상이 있었는데 늦게 발견했으니까, 예. 한 반년 조절을 하면서 쓰셔. 그래야 제대로 회복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세 가지를.
1: 예. 세 가지를 또 쓰면서, 예. 석 달에 한 번 쓰는 약을 조금씩 바꾸면 좋습니다.
0: 아, 석 달에 한 번?
1: 예, 예. 그래, 장 대표하고 자문하면서 쓰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예. 변호의 평상시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양옆 구리가에 허리도 이 어쨌든 여장 반 같은 아니라 양옆 팔이 이렇게 겨우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얘 평상시에 속이 작고 개구의 소변량도 아예 많고 예, 개구 소변 색깔도 그리 좋지 않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소변을 콩팥을 인해 이런도 어쨌든 얘 이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여기 좀 몸이 있는 것 같아서 상대편대로 가서 약을 추천받은 게 뭐 그 바라는 감이 런칭망주하고 허술이 명월 네. 이래서 이거 좀 한 달 포유 우선 썼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섭에 작고 이런 게 좀 나사지고 섭에 예, 색깔도 좀 저 괜찮 그 걔가 영작던 게 좀 나사지고 섭에 좀 그러니까 다수 보던 것도 좀 예 썩어지고 그리고 뭔가 뭐 허리 아프던 게 좀 많이 나아졌어. 예. 그래 지금 좀 그러니까 계속 써야 되지네.
1: 예.
3: 지금 손발이 영 탔습니다.
1: 예.
3: 그 손발 탄 것도 좀 나쁜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증상 보면 예. 소변에 지금 문제 많죠. 예. 소변이 예. 문제 많을 때는 이 두 가지 약이 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예, 손발이 예, 좀 맞아요. 따가워졌다는 거는 예, 우리 스파의 허즐리 려완이가 신장을 보양해주고 신정을 공고하게 해준다. 예,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신장에 좋은 천년 보양제가 허즐리 려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변 문제 이 증상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원인, 콩팥의 원인도 해결하고 이 간도 또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의 지금 얼마 동안 썼습니까?
3: 한 달 넘어 한 달.
1: 예, 한 달 넘어 썼으면 지금 우리 수간전환하고 런칭망주 우대 활동이죠. 예. 그 소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지금 우리 런칭망주의 여섯 곽에다 수간전환도 아, 런칭망주의 야두곽의 수관전환 6곽을 드립니다. 예, 이 활동에 참가해서 예, 수관전환 같이 쓰시오. 그러면은 예, 이 수분 대사가 또 더 잘 됩니다.
3: 예, 우려가 많구만요.
1: 예, 예, 지금 이 수관전환에 모두 우리 간과 관계되는 질병들이 대부분이 간과 관계됩니다. 로넨의 질병은. 그래서 수관전환 이래 써주면은 모든 분들이 질병이 빨리 났습니다. 예. 오늘까지 예, 활동입니다.
3: 예. 예. 오늘까지?
1: 예. 그래서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렇게 빈갈이 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그런지, 그, 이렇게 항상 옆에 더불어 가고, 예, 그래갖고 담낭도 아이 좋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소화도 잘 아이 되고, 예, 저, 얼굴 새끼, 그러면 직시간에 안 좋고, 예.
1: 네.
4: 그래갖고 복부 전체가 다 별로 불편하고 부디사고, 예. 그리고 입이 그냥 썩었고, 음식이 당기지 않고서, 예. 입맛이 없어서 밥 못 먹으니까 예, 맥이 없고 예, 너무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약도 좀 써봤는데 예, 그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예, 그래다가 서장약 서탄 선생님 방송 듣고서 예, 약방 찾아갔는데 그는 벌구 소리 던진 망제하고의 수간조낭
1: 네.
4: 이 두 가지야 가지다 이 한 40일 먹었습니다.
1: 네.
4: 그런 게 배 더부룩하고의 소화 아이 되던 그 증상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더란 말입니다.
1: 네.
4: 그리고 모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의구색이 좋아졌다고 그랬더란 말입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4: 이게 확실히 의구색이 좀 이렇게 밝아진 거, 이렇게 느껴진 것 같은 게.
1: 예.
4: 그리고 이렇게 입이 뜨겁고 밥맛이 없던 게 밥맛이 돌아,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속이 부딪하고 불편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내 지금 효과를 보던 김에서 더 사먹자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1: 예, 맞습니다.
4: 그리고
1: 예.
4: 선생님.
1: 예.
4: 이번에 그런 무슨 활동이 있다고 하던데
1: 예.
4: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거?
1: 지금이 수간전환 6곽 3회 6곽이 지금 한계료정입니다. 예. 수간전환 6곽 3회는 한계료정분 6곽을 또 거저드립니다. 그리고 이 런칭망주의 하두곽 3회는 또 수간전환 6곽을 또 드리고 예. 그래서 그 활동이 오늘까지입니다.
4: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그래서 이 508-9929번에 전화하면은 내일이 가지려고 하면 됩니다.
4: 예. 예. 그리고 전번에는 예, 가서 예, 약 사왔댔습니다.
1: 네. 예.
4: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예, 배달하자고 하는데 전화도
1: 예.
4: 어떻게?
1: 배달해도 됩니다. 508-9929번. 예.
4: 그렇습니까?
1: 예.
4: 아, 예.
1: 그러다 연계하십시오. 예.
4: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는 예, 윗병이 예, 엄청합니다. 야. 한병, 반병, 세형, 저 막, 윗병도 이전에 쌍발을 떼두고서, 막, 아침 쌍발을 늦어먹어도 다 대수가 먹고, 점심에도 아이 먹고, 저녁 어때는, 저녁에 회를하고 늦게 하면 저녁에 아이 먹고, 이래 그러지, 위에서 싹 망가졌어요. 윗병이나 위약이나 위약은 다 먹어도, 예, 그냥 위가 항상 예, 더부룩하고, 명지 끝에 딱 내려야 갑니다. 무슨 밥 먹음, 지금. 지금 생활을 통하니까 아무것도 먹어도 이런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뭐가 그런지 어찌 그런지 그냥 위가 쓰리고 아프고 해. 그리고 바닥에 보면 바닥에 이사들 그래 어찌 바닥에 소태가 호.
1: 네.
5: 그러니까 나 소화 아이 되는 거 들어간다.
1: 맞습니다.
5: 그리고 병원과 검사하니까 나는 축소미염 있고 만성미염 있고 그다음에 그런 비계염이 있단다.
1: 네.
5: 치료과 새벽에 먹어서 아프단 말이야 새벽에 먹어.
1: 네. 궤양이선 그렇습니다.
5: 위궤양이 새벽인 것에 한 일, 열두, 열한시부터 일어나서 막 무서워도 나 조금 먹어야 돼. 아이 먹어. 그럼 아침에 나 무서워 약간 먹어야 돼. 다시 가서 일어나서 자꾸 아이 먹으면 막 위 쌀쌀 아프고. 위 쓰린 게 그게 영 바쁩니다. 위 쓰려서 예. 꿀을 얼마 먹었는지 약방이 약은 좀 좋다는 건 다 사가 먹어도 아이 되는 게 우리 정부도 자꾸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장약이 그리 좋다는데 아이 먹니? 장약이 좋다는 말은 말 들었는데 뭐, 이거는 먹을 엄두를 먹으니 너무 아프거나 아무래도 먹어야 되겠다. 우리 정부가 나를 데리고 서 저기 공원 옆에 우유에 그런 덮인 장약방 그걸 데리고 가더란 말이야. 장답해란 분은 내 이 병이 내 수술하니까 선생님이라든지 병이 좀 엄중한데 그세 가지 약을 선택해 주더라면 조주라시하고 따탕화라고 능칭 상제 이 세 가지를 먹어보라는 게지 뭐예요.
1: 그 세 가지 쓰면
5: 그거 먹으니까 벌써 예. 먹고 얼마 안 돼서 소화 잘 된다.
1: 예, 속이 편안합니다, 위가.
5: 예, 속이 영 편안하게 쑥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맥혔으면 이게 땅땅한 거 먹으면 딱 맥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그 위가 예, 쓰린 거 안 돼서 올려.
1: 예.
5: 그리고 예, 그 나이가 그 담당도 나쁜지 어째 입이 아침마다 썩고 이사들마다 나를 비우기도 나쁘단다. 그래놓고 소화해야 돼. 야, 때마 되면 밥 맛있어서 밥 안 먹고 어부가나 내게 없지 여배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 약 먹고 술이 지금 효과 너무 좋아서 내가 그런데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 거지. 우리 이제는 장약이 좋다는 말이 말은 많이 들어도 못 먹는데 이번에 이거 먹어볼까니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따탕화하고 저주 다시는 녹습니다. 그리고
5: 이 그런 거 이제까지 우리
1: 창제가
5: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 넘어 먹은데 야 효과 요즘에는 찬 것도 못 먹고 매운 것도 미니만 보기요 김치라는 거 원래 먹지 못 먹으면 막 또 매운 거 먹으면 술 짜고 찬 거 먹으면 술 짜는 그 증상도 지금 위장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야기.
1: 네 맞습니다.
5: 위하고 짠 거 다 좋아지는 게 그냥 나 뱀비라는 거 모른다 그냥 술 쌌어 얘기하지. 요즘에 술 쌌어 한 달이나 좀 넘어 먹었는데, 설사 다 해야지, 야, 문제는 소화 잘 되니까 살 것 같습니다.

0: 이런 데 쓰니까 뭐냐 할 거니 안주 얼마를 더 먹어야지 이 다른 약 다 더 먹어야지
1: 한 달을 썼다 한 달을 썼습니까? 예? 한 달을
0: 예? 한 달 좀 넘었었어요
1: 예, 그 석 달까지 쓰셔
0: 석 달 있으면
1: 예, 예, 예. 그리고 석 달 후에는 따탕화를부터 끊으셔
0: 따탕화
1: 예, 예, 따탕화를 끊고 예. 그 다음에 런칭 창제는 세 날에 한 번 드시고 조조 다시는 하루에 한 번씩 드시고 이렇게 또 석 달을 쓰고 6개월 맞으셔 이러면 위 때문에 소화도 개통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0: 위 소화 잘 됐고 얼마나 얹어버리겠어요. 맞습니다.
1: 예, 예. 그다음에는 예. 반년 예. 후부터는 예. 예. 창제만 써도 됩니다.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감사상 약을 먹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전도가 나고 하신 거 약을 먹습니다. 이랍서 저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혈당도 높고 또 이제 혈지도 높습니다. 그래 약간은 당뇨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 이 기도의 전도가 나고 하신 거 약을 먹은 게 이런 혈당이 높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머리 어지럽고 아프던 게 또 많이 나가지고 예, 혈당도 이거는 기본상에서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던 게 예, 지금은 예, 좀 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손과 발이 차가워서 시리고 옛날에 그린 날에는 두통 양말이 신었습니다. 어떤 때는 양말이 신고 잘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면서 예, 밤잠도 자지 못하고 예, 이러면서 예, 밤이 뭐 영 신고라고 소리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지 지 올라와가지고 예, 일어나서 두드림이 주무름이 이래 욕설 해야 조금 시작됐습니다. 그래던 게 예, 방송에 있어서 그 예, 친구복에게 이 미세혈관도 저기 촉진하고 미세혈관도 열어준다 해서 같이 먹은 게 영 효과도 됩니까? 네. 네. 귀에서 소리 나고 저기 머리에서 소리 나는 같았던 게 없어지니까 예, 너무 잘 잡니다. 밤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이나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혈당도 조절 잘 되고 그러니까 나의 MI 그 좋습니다. 그래 왜 발이 시리고 타갖고 양말까지 신고 댕기던 게 지금은 그런 증상이 한두 달 가량 먹은 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양말이랑 두꺼운 거에 신고 밤에 양말 아예 신고도 삽니다. 그리고 지 올라오던 건 이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래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감도상 약을 먹으니까 예, 몸이 불편한 곳이나 먹으니까 자꾸만 생기는데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니까 예, 요즘 활동이 오늘까지 끝이 난다지 않습니까?
1: 오늘까지 하는 활동은 예, 수간전환하고 런칭망제 우대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 예, 치수의하고 화진코프의 이 우대 활동은 508-99-29번에 연계해서 문의하십시오.
3: 예, 그래요. 예, 예. 어쨌든 약이 좋고 그러니까 효과 보니까 되나 예, 물어보고서리 예, 계속 다 나사실 때까지 쓰겠습니다.
1: 예, 우리 것도 길장약방의 약품들은 실제로 예, 질병을 치료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고통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3: 예,
1: 쓰십시오.
3: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장량을 씁니다.
1: 예.
4: 스스로의 존중을 하고 신민이 민무화를 썼습니다.
1: 예.
4: 예, 맹풍기 왔다는데, 작년에 왔다는데, 온 다음부터 눈이 깔깔하고 눈곱이 많이 나고 눈을 뜨기 바빴습니다.
1: 네.
4: 눈에 붙이는 약도 많이 써보고 섬약도 많이 썼습니다.
1: 네.
4: 그래도 낫지 않아 됐습니다.
1: 네.
4: 방송 듣고 선생님이 강의하신 걸 듣고서는 이 두 가지 약을 사서 썼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눈이 맑아지고 눈이 아프던 눈 증세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1: 네.
4: 정말 중약 중에서 이 서장약이 최고입니다.
1: 네.
4: 예, 두 달을 있었는데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그래서 두 달, 석 달이면 현저하게 효과 봅니다.
4: 예. 이제 또 쓰던가?

0: 중풍이라 했죠. 예? 면풍. 면풍이라면 이 석달은 써야 됩니다. 석달을
1: 써야 됩니다.
0: 예, 예. 면풍이니까, 예.
1: 예.
0: 예, 그러기.
1: 눈이 완전히 나선 것 같았네, 지금. 어떤 끊어도 되겠는가 하네, 선생님 관문이 합니다.
0: 예, 아이 됩니다. 석달은 쓰고, 예. 그 다음에 예. 또 장대 변대 가시오. 예, 예. 그래서, 예. 좀 면풍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 제때 치료해야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1: 예. 예, 그럼 저 쓰겠습니다.
0: 예, 그래.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렇게 간 기능하고 이 위장도 질병은 뗄래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장약으로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는 이 조주 따시라든가 따탕활이라든가 혹은 예, 런칭망주, 런칭창주 이런 약들은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소화도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우리 조주 따시는 또 전문적으로 이 오래된 위병도 치료하고 소화도 궤양을 치료하는 국가 기술 특허 약품입니다. 예, 때문에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전면적인 이런 방제입니다. 그래서 소화도 궤양이 있거나 만성 위염, 천표성 위염, 위축성 위염 치료에서는 예, 우리 림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쓰는 이런 약입니다. 예, 우리 조주 다시를 보면은 그 원리가 간기를 먼저 소통시켜서 위를 건강하게 하면서 청열하고 이 궤양 치료에서는 특효이면서 또 소화도 질병이 있으면서 자주 붓기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주 다시하고 런칭 망주에 혹은 이 런칭 창주에 그리고 따탕활이라든가 이 지토제바이완이라든가 혹은 이 헤이빙펠 여러 가지 이런 약품이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예, 처음 쓰시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시면은 환자분에게 맞게 예, 약을 잘 배합한다 할 때는 아무리 오래된 소화도 질병이라 해도 또 빨리 낫습니다. 예, 그리고 러인 분들을 보면은 소화도 기능이가 떨어지면서 벌써 70대 후반에 들어서면은 아무리 잘 드시던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죠. 이럴 때에는 간 기능부터 예, 우리 회복시켜줘야만이 또 소화도 잘 되고 또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중의학적으로도 간 기능하고 위장도 소화 기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약으로는 예, 수관전황이라든가 런칭망주 예, 이런 약들을 같이 배합했으면은 소화도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또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0: 그리고 소화, 간 기능이 저하될 때는, 예, 이 심장도 우리 간 기능과 관계가 많습니다. 간경화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심장 근육이 손상을 일으키면서 심전도 검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분들이, 예, 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나는, 아, 심장병이 좀 오래됐는데 잘 낫지 않다 하면은, 예, 간 검사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됐을 때, 예, 신진대사의 유동물질이 환자의 체내에 추적이 되면서 심장 근육을 손상시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4: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는 본래 중요한 핵심이 있고 보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가끔은 본래 해야 할 핵심 일은 소홀히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차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을 쏟거나 작은 보수적인 것이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은 우리의 일 효율을 떨어뜨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오늘은 주요한 것보다 차선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더 크거나 많아지는 상황을 비유하는 속담과 송구들을 함께 배우면서 올바른 판단 기준과 생활 태도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이슬아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속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배를 보세요. 배가 훨씬 크고 배꼽은 매우 작죠. 우리 몸에서 배가 주된 부분이라면 배꼽은 배에 달려있는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배꼽보다 배가 큰 게 당연한데 배꼽이 더 크다고 하니 이 속담은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또는 주된 것보다 딸린 것이 더 크거나 많은 경우를 뜻합니다. 본래 작고 적어야 할 부수적인 것이 오히려 더 크고 많아지는 어긋난 상황을 표현한 이 속담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일보다 부수적인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거나 불필요한 곳에 더 많은 노력과 노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례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할 때 본래 핵심은 교과서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쌓는 것인데 예쁜 필기구를 고른다거나 노트를 꾸미는 부수적인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에 해당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잘 알고 생활에 적용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핵심을 먼저 챙기고 부수적인 일은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굵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조물이고 석가래는 기둥에 의지하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속담은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할 기둥보다 부수적인 석가래가 더 굵은 것처럼 주된 것보다 부차적인 것이 더 우세가 되거나 규모가 더 큰 어긋난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을 할 때 본래 즐거움과 자기개발이 핵심 목표인데 관련 장비를 많이 구매한다거나 외적인 활동에만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 정작 취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핵심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는 상황은 일상 곳곳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평소 상황을 판단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일의 균형을 잡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더욱 알차고 가치 있는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장군보다 풍각쟁이 더 많다라는 속담을 살펴볼게요. 전쟁에서 장군은 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고 풍각쟁이는 단순히 나팔을 부는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속담은 중요한 핵심 인물은 적은데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만 많아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체 활동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축제 준비 때 정작 핵심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보다 이것저것 참견하거나 일을 구경하는 사람만 많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인력이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구성원들이 협조하며 힘을 모은다면 어떤 단체 활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800개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의 한어 성구 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도위변为우주라는 속담을 볼게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려 잠시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느새 집주인처럼 행세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부차적인 것이 기본적이거나 주된 위치를 차지해 주된 것이 밀려나는 주객전도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잠시 의견만 내던 친구가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정작 주도해서 준비하던 친구의 이견은 묻혀버리고 마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선을 분명히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배려한다면 더 즐겁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反客为主라는 성구를 볼게요. 돌이킬 반, 손님 개, 할 위, 주인 주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손님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주요한 것과 차요한 것이 전도되거나 피동이 주동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자료를 찾기 위해 시작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게임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본래의 목표는 사라지고 여가 활동이 주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합니다. 항상 자신의 목표를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잠시의 즐거움에 휩쓸려 본인의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저 달처럼, 저 별처럼을 들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조여한 것보다 차선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더 크거나 많아지는 상황을 비유하는 다양한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공부, 활동, 친구 관계 등 모든 일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살짝 앉아 쌍안경 걸고 발가락 꼼질꼼질 꼼질 고추 잠자리 잠자리 꽁꽁 꽁꽁 꽁꽁 여기 오느라 작대기에 옮겨 앉아 앉아 같이 같이 놀자 놀자 옳지 그래 그렇지 앉았구나 제꺽 선서 한 마리 잡아 잡아 봐야지 바자 위에 살짝 살짝 앉아 머리 저으며 쌍날개 파르르 파르 파르 고추 잠자리 잠자리 꽁꽁 꽁꽁 꽁꽁 여기 앉아라 손가락에 옮겨 앉아 앉아 같이 같이 놀자 놀자 옳지 그래 그렇지 헐리웠구나 살짝 선서 한 마리 잡아 잡아 봐야지 잡아 잡아 봐야지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재호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재호 복구 건설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호 복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기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1층 진작되게 해 전주경제의 안정운행과 사회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 재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주 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 공원 및 정보화국, 주 재정국, 주 자연자원국, 주 생태환경국,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 교통운수국, 주 수리국, 주 농업농촌국, 주 시장감독관리국, 주 리모 및 조원국, 주 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연변 금융감독관리 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이 선으로 현시 재호 복구건설 지원과 각자 분의 대상기획 정황을 둘러싸고 회부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경국이 3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세 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후 복구 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선을 견결이 잘 치려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피해 등급 및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 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 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지의 위험 요소 제거, 포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역의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방지 감소 능력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 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긴박한 임무입니다. 피해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역량을 집중해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막힌 부분을 뚫으며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설비 검수, 원료 공급 보장, 자금 유통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의 정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기구에서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하고 긴급한 일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기구에서 농업과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공업기업, 피해 농가, 신형 농업경영 주체의 융자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며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해 이들이 하루빨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보험이 재해 보상과 복구 건설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상 기획은 재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에 착안해 재해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의 재후 복구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후 복구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축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축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림시 구조, 생활물자 보상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

0: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의 신심을 굳히고 자립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경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과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속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부 청주시에 한 종료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책임감과 사업긴박감을 1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투자를 확대해 경제지속적인 안정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루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허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다 그쳐 처리하고 기존 지하 도관 이설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게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입을 늘리고 생산 제조 능력과 공예 수준을 힘써 높여 단일한 기술 봉사 제공에서부터 장비 연구개발 제조 플러스 기술 봉사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 공간을 1층 넓혀야 합니다. 비암 성경 대상 시공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진척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암 성경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작업반을 증가하며 공사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모아산 주차 휴식 광장 대상은 고급 호텔과 온천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허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관련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은 모아산과 가까이에서 주변 경관으로 인한 관광객 흐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관광 모식을 관광 유람으로부터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 관념과 효율 의식을 강화하고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하고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용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주체 건물이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실외 부대 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용정의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조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회구역 내포형 종합타가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가봉사는 천문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 잡아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 대상은 경제 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 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 발전 착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강도와 실속 있는 조치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잘 틀어주어 현역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 장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점, 추진 조치를 일층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 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요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여섯 가지망 건설, 민생 개선, 생태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요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과 영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 축구연맹 경기가 19일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성에서 공익의 힘으로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문화 절약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일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예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4일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상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1: 제4회 연변야영관광촉재가 8월 21일부터 20일까지

0: 23일까지 영정시 량전 백세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 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3세 여성 국위 대사였던 주남선 선생님의 양심 비결과 함께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상식과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의 전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중의과학원 최초 학부위원이며 상해 중의학대학 종신교수인 주남선 선생님은 의사사업에 종사한 지 80년이 넘으며 진료 환자가 1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는 국위대사이자 100세가 넘었음에도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사고가 민첩해서 취약한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남선 선생님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한 것은 고급 보약을 많이 드셔서가 아니라 양생복원에 자신만의 독특한 비결을 갖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우선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그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마음을 즐겁게 유지해왔습니다. 조 선생님께서는 또 요즘 여성 유선증 환자가 많은 원인을 현대 여성의 부정적 정서와 과중한 스트레스, 늘 우울한 생활에서 찾으셨습니다. 여성 건강관리는 보양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기분관리에 달렸으며 마음이 편안해야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기상 후 제때 배변하는 습관을 견지했습니다. 조 선생님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양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50살이 넘으면 해가 한낮을 지나가듯 기력이 쇠퇴한다고 합니다. 50세 후 젊은 사람처럼 과음하고 밤샘 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나이 들고 밤샘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을 정하고 낮잠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며 취침 전 자극적인 음식과 영상을 피했습니다. 이어 습기가 없어야 몸이 가벼운데 조 선생님께서는 10명 중 9명은 체내 습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침 전 조격으로 습기를 풀어내는 방법을 선생님께서는 50여 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조 선생님은

평소 발 건강을 매우 중시했으며 매일 저녁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서 해당 장기를 자극하고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취미를 꾸준히 키우는 습관도 견지했습니다. 조남선 선생님께서는 평생 다져온 지혜와 양생 노하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선생님의 양생법을 잘 참고해서 심신을 조절하고 자신을 아껴가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보내며 질 높은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진 시간에는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상식과 정보들 알아볼게요.

이어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한 소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네,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사가 알려준 정확한 대처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일전에 소식공개회를 개최하고 절기 및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회의에서 중일우호병원 조임의사 염성동은 집안의 노인이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들은 즉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120에 전화하여 스피커를 열고 구급센터 상담원의 지도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소개하면서 불확실한 처리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맹목적으로 약을 복용시키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심장 정지에는 현재 효과적인 경구용 약물이 없는데 약을 먹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질식하거나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약을 넘기는 기능이 약해지거나 없을 수가 있기에 강제로 약물을 복용시키거나 액체를 마시게 하게 되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기가 쉽고 심지어 기도를 막아서 2차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는 120에 전화한 후 즉시 노인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의식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인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부리는 동시에 가슴과 복부에 기복이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노인이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이나 근처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안내 따라서 조작해야 합니다. 셋째는 만약 노인이 간질병, 저혈당 또는 중풍과 같은 기초질환이 있다면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응급구조사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저혈당이 의심되고 환자가 깨어있어서 협조할 수 있을 경우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흐릿하다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전문적인 처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반 대기 과정에서 노인의 생명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호흡기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잠재적인 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이동을 피해야 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릴 때는 인수인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과거의 병력과 평소 복용하던 약상자, 의료보험카드를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나 길목에 사람을 배치하여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담가 등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 앞에 잡동사니를 지워야 합니다. 네, 응급상황 대처법 잘 기억해 두셨습니까? 아래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건강법입니다. 노인분들 음식 섭취 6대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잡곡과 정제 공류, 혼합 섭취, 소화기 쉬운 음식 구성, 충분한 채소와 과일 배식, 적절한 신체 활동으로 열량 균형 유지, 음식의 색, 향, 맛, 모양, 단단한 정도 고려 등 6대 원칙을 지키는 기초에서 하루 식사지 적정량을 구성해야 합니다. 공류 250g, 살코기 가금류, 어류 50에서 100g, 계란 40g, 콩 및 콩제품 적정량, 신선 채소 250에서 300g, 조리용 기름 20에서 30g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경제적 여건이 되면 신선한 우유와 신선한 과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 호두, 참깨, 바닷물고기, 김, 조개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경화와 혈전 형성 예방에 유리합니다. 아직 인간을 불로 장수하게 하는 단일 음식이나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로화 예방 연구를 통해서 장수에 도움되는 다수의 천연식품이 확인됐습니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콩류, 채소, 해조류, 과일, 무가당 과일 주스가 포함되고 항산화 식품에는 채소 중 고구마, 당근, 쑥갓, 시금치, 파,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키위, 귤, 도마도는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며 멜론, 복숭아, 자두 등 과일도 해당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채소, 과일, 현미, 전리뿐, 녹두, 검은콩, 아몬드, 참깨, 흑대추 등이 포함되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식품들로는 옥수수, 밀, 배아, 체리, 바나나, 사과, 자두, 고구마, 도마도, 피망, 콩가루, 캐슈넛, 해바라기씨, 인삼, 마늘 등이 있습니다. 내비 표고버섯, 양송이, 모기버섯, 구기자, 로열젤리, 꿀 등 적당히 곁들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안전한 약 복용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노인들이 자주 겪는 약 복용 관련 조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약을 구매할 때 놓치기 쉬운 위험점과 과학적인 약 복용 방법 함께 살펴볼게요.

많은 온라인 약 판매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넷 약 구매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예약인 노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약을 살 때는 아래와 같은 면에 종시를 돌려야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널리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

복용, 약물 금기증 등 종합적인 정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은 본래 판매 홍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은 할인 행사나 묶음 판매가 가능하지만 처방약에는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불안감이 짧은 동영상 약 광고, 생방송 판매, 플랫폼 알고리즘 추천과 결합되는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져서 로인들의 장기 약 복용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 복용의 방도를 갖추다는 로인들에게 과학적으로 약을 복용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처방약 온라인 소매는 진실한 처방전과 전문적인 심사, 플랫폼의 준수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처방약 온라인 판매는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절차는 명확하게 안내하고 설명은 쉽게 풀었으며 약사 상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송과 약품 추적 관리도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교정 범위 내에서 조작을 도와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발품을 줄이는 것은 사회 발전이지만 약 복용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더욱 지켜야 할 기본선입니다. 약물 안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넨 건강관리에서 약물 안전에 늘 중시를 둬야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호소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뚜렷한 넘어짐이나 충격이 없어도 물건을 쥐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기침을 하거나 몸을 뒤척일 때 갑자기 허리 잔등에 대한 심한 통증이 찾아와 안고서는 것조차 힘들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합니다. 가족들은 흔히 허리를 삐끗했거나 허리 근육 피로로 여겨서 팥을 붙이고 마사지를 하며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통증이 심해지고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증상 대부분은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입니다. 은밀하게 발생하면서 위해가 크고 증상만으로 확진하기 어렵습니다. CT와 MRI는 의사가 골절을 판단하는 투시눈과 같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검사 보고서를 보고 척추체 압축, 골수 부종 같은 전문 용어를 보고 당황하는데요. 오늘 CT와 MRI가 이런 골절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설명해보고 보고서를 쉽게 이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왜 노인들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칼슘 부족이 오래되고 햇볕을 쬐는 일이 적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뼈는 벌레가 파먹은 나무처럼 변합니다. 골량이 요실되고 골소주가 갸늘어지고 끊어지면서 뼈의 경도와 인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정상적인 척추체는 튼튼한 스펀지 쿠션처럼 몸무게와 일상활동의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골다공증이 생긴 척추체는 매우 약해져서 미시한 위력은 물론 자체 무기만으로 우둘리면서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이 생깁니다. 이런 골절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렷한 외상 병력 없이 일상의 작은 동작으로 통증이 유발되고 허리 잔등의 깊은 곳이 아프며 척추를 누르면 통증 부위가 뚜렷합니다. 서 있거나 몸을 뒤척이거나 기침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누우면 약간 완화됩니다. 일부 노인들은 키가 작아지고 등이 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으로는 요추간판 탈출증, 허리 근육 피로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CT와 MRI 검사로 확진해야 합니다. 네, CT는 골절 형태를 판단합니다. CT는 척추단층 스캔을 통해서 뼈의 형태, 구조 밀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척추체가 압축되었는지 골절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핵심 검사입니다. 정례 생긴 골절로 현재 통증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밖에 노인들의 허리 잔등의 통증은 종양 전이, 감염 등 중증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변은 MRI 신호가 골다공증 골절과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감별해 오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CT는 뼈의 형태를 보여주고 척추체 압축 여부와 골절 경중을 판단하고 MRI는 골수 부종을 확인해 골절이 최근 발생했는지 가리고 다른 질환을 배제합니다. 네, 두 검사를 병행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노인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한 허리 삐끗함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CT와 MRI로 새 상처와 오래된 상처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보고서에서 핵심 용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CT나 MRI 보고서를 받고 전문 용어를 보고 불안해하는데요. 몇 가지 핵심 단어만 파악한다면 결과를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CT나 MRI 보고서를 받고 전문 용어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척추체 압축성 골절이라고 쓰여있을 경우에는 척추체가 눌려 골절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척추체 쇄기 변형이라고 적혀있을 때에는 척추체가 쇄기 모양으로 변한 것으로 압박 골절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골수 부종이라고 적혀있을 경우 최근 새로 생긴 골절임을 알려주며 현재 통증의 원인인 것입니다. 골절 희소, 골밀도 저하라고 적혀있을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존재하며 골절의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골증식 골경화라고 적혀있을 경우에는 주로 오래된 골절이거나 척추퇴행성 변화로 새 병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척추체 함몰이라고 적혀있을 경우에는 골절이 비교적 심해서 척추체가 크게 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관 협착은 뼈 조각이 척추관 안으로 돌출돼서 신경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보고서에 척추체 압축, 골수 부종, 골다공증이 함께 적혀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새로 생긴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므로 빠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로인과 가족들은 단순히 뼈가 눌렸을 뿐 누워있으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골절은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며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는데 새 골절을 방치하면 통증이 수개월 지속되어 로인이 침대에 누워 지내며 자기관리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물지 않은 골절은 계속 압축되면서 키가 더 작아지고 등이 심하게 굽어서 심폐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장기간 누워있으면 폐렴 욕창, 하지정맥혈전, 오로 감염 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런 합병증은 로인들에게 골절보다 더 위험합니다. 아울러 골다공증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1년 이내 다시 골절될 위험이 몇 배로 높아져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기본 치료로는 진통 및 골다공증 치료로서 급성계는 짐상 안정을 취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을 피하며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합니다. 동시에 칼슘제와 비타민D를 보충하고 항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해서 근본적으로 뼈의 강도를 높여

골절을 예방합니다. 다음, 최소 침습 치료를 받으면 골절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시행되는 척초체 성형술, 척초체 후만 성형술은 최소 침습 수술로 등에 가는 바늘을 찔러 골절된 척추 안에 골시멘트를 주입해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합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상처가 적어서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행이 가능해 침상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재활 및 예방의 종시를 돌림으로써 재상처를 방지해야 합니다. 통증이 완화되면 의사 지도하에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하고 햇볕을 자주 쬐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허리를 숙여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심하게 기침하는 행동을 삼가하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항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합니다. 로인이 뚜렷한 외상 없이 갑자기 허리 잔등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단순 허리 근육 피로로 오해하고 치료를 미루지 말고 빠르게 CT와 MRI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T로 뼈의 변형을 확인하고 MRI로 새 골절을 가려 두 검사를 함께 활용하면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로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상 합병증을 예방하며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골다공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칼슘 보충, 운동, 햇볕 쬐기를 생활화해 근원적으로 골절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이상 허리 골절과 골다공증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뼈 건강은 노년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종시를 돌려야 합니다.

오늘은 103세 여성 국위대사였던 조남순 선생님의 양심 비결과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상식과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석양열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우르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입추가 지나서 요즘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햇볕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더위가 한창일 때는요 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모든 신경을 썼다면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의 패턴을 바꿔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입추 이후의 날씨에 대비한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또 미용, 식탁 살림 그리고 마음 챙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해서 더위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늦더위라고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기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실내외 온도차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고 또 충분한 수면과 이 가벼운 운동으로 컨디션을 관리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수분 섭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물을 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늦더위에도 탈수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입추 이후를 수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봄에는요, 싹트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이에 맞춰서 안으로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시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집중을 해서 돌봐야 할 장기는 바로 폐입니다. 가을은요, 폐의 계절이라고 해요. 폐는 촉촉함을 좋아하는 장기인데 날씨가 건조해지게 되면요, 폐도 함께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 후에는요, 윤조, 즉 모만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근, 마, 굴, 흰무 등 수분이 많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하얀색 식재료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백색 식품인데요, 가을 환절기에 특히 추천을 해드리는 식재료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분들의 몸 상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입추 이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두 가지 류형의 여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류형은 습기가 가중하고 체형이 풍만한 여성이죠. 네. 이분들은요, 이 시기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몸이 무겁다든가 대변이 묽거나 또 설사가 잦아지며 혀에 끈적한 백태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리가 늦어진다거나도 깔끔하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유형은요, 사춘기와 생육 연령대 여성들입니다. 사춘기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습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생육 연령대는요, 간의 기운을 소독시켜주고 맑게 보충을 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율무와 복룡으로 죽을 수어 드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습기를 빼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육 연령대 분들은요, 장미꽃과 진피로 차를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기운 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바로 이것이 양기를 안으로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족욕입니다. 잠자기 전에 속잎을 끓인 물로 족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속잎을 끓여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후에 등이 살짝 땀날 때까지 담그는 겁니다. 일주일에 1, 2회만 해도 찬 기운과 습기를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입추 후에 여성분들의 건강을 둘러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만큼이나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또 피부죠. 입추가 지나면은요 피부 관리도 환승이 필요합니다. 여름 동안 우리는 피지 조절과 또 자외선 차단에 집중을 했습니다. 뭐 여성분들 특히. 하지만은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피부 환경이 확 달라지기도 하죠. 여름에 잘 맞는 강력한 클렌징 제품, 특히 비누, 케럴 클렌저는요 이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권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미노산 계열 클렌저로 바꾸는 것, 이 자극이 적으면서도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보습과 장벽 케어입니다. 환절기 피부는요 외부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재생 기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충분한 보습 제품을 사용을 해서 피부가 계절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죠.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이 잡에선 차단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잡에서는 계절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네, 5에서 건강과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과 피부는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입주 이후에 식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8월의 제철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여성분들은요, 제철 농산물은요, 며칠 내로 섭취를 해주고, 수산물은 구매 후에 즉시 조리를 할 것을 권장을 하며, 장기간 보관보다는요, 짧은 주기로 필요한 만큼만 이제 구입하는 방식이 영양 소진을 줄이는 길이라는 걸 아시죠? 이 해당 부분에서 소개한 8월의 대표 제철 식재료는 바로 민어, 오이, 무화과입니다. 민어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부담 없이 보양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민어탕은 입맛이 없을 때도 시원하게 넘어가면서도 속을 든든하게 해주죠.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 보충에 최고랍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함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칼륨이 많아 붓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훌륭한 재료가 되죠.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릴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열무 비빔밥. 네, 여름의 대표 메뉴죠. 열무 김치 200g에 밥 두 공기, 달걀 두 개, 오이 반 개, 김가루, 참기름, 통깨만 있게 되면요,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열무김치의 맛이 입맛을 확 살려주기도 하죠. 네, 다음 이 가지바 애호박 부침. 물 한 방울 없이도 바삭하게 구울 수가 있는 간이 음식이죠. 애호박 한 개, 가지 한 개, 부침가루 다섯 큰술, 감자 전분 두 큰술, 달걀 한 개, 소금 약간, 식용유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하고도 반찬이 모자랄 때도 든든하죠. 들기름에 볶는 무. 이 8월 무는요, 겨울 무보다 단맛이 덜하고 매운맛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채보다 들기름의 볶아도 좋고요. 다시마 육수를 붓고 또 약불에서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난답니다. 네, 방금 입추 이후에 챙겨 먹게 되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집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살림입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집도 환승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자연스럽게 집안 정리에 대한 관심도 가끔 생겨나죠. 하지만 대청소라고 해서 하루의 모든 것을 끝내려가면 오히려 지치기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목받는 방법은요, 집안일을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리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떤지요. 월요일에는 아이들 책상이나 놀이 공간 정리하기. 아이들 책상이나 놀이 공간 정리하기. 다음 화요일에는요, 얇은 이불을 걷고 살짝 두꺼운 이불로 교체를 해주기. 네. 다음 수요일에는요, 여름용 슬리퍼를 닦아서 보관하기. 목요일에는요, 선풍기를 청소합니다. 금요일에는 창문이나 방 중망을 청소하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하다 보게 되면은요, 부담도 덜게 되고 어느새 집안이 환절기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살림의 핵심은 효율.

것이죠. 효륜을. 네, 최근 화제가 된 살림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숨기기 기술입니다. 보이는 게 많으면요, 청소할 게 많아집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다음은요, 버리기 용기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려주거나 기부해보세요. 물건이 줄면 청소할 면적도 줄고 정리할 고민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요, 즉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사용한 물건은요,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인데요. 잠자기 전 5분만 투자해서 화장대와 화장실을 정리해도 집안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살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주부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주부님들은요, 가족을 챙기고 살림을 돌보느라고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8월 입추가 지난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무시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바로 워킹맘 힐링 프로젝트. 나에게 머무는 하루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요, 일과 가정을 병행을 해가며 지친 워킹맘들이 자녀 걱정 없이 자기 개발과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요, 감성 공예, 퍼스널 뷰티케어 등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혼자서라도 나만의 힐링 데이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방금 주부님들에게 집안 정리 비결과 나만의 힐링 데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8월 입주 이후 여성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생활에 뭐 정보, 건강, 피부, 식탁, 살림, 마음 챙김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입춘은요 수확의 시작이죠. 여름 동안에 지친 몸과 마음을 거둬들이고 또 더 건강한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0: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주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라주오 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여름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은 식원성 질병 발병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대중들은 여름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식중독 위험에 주의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굳건히 지키며 혀끝 우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은 량피, 쌀국수를 좋아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잘못 보관하면 쉽게 변질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화의과대학 종합병원 영양과 부주임의사 하우함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 식품이 일단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면 독성이 매우 강한 쌀 효모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독성은 병원성이 매우 높고 중독 후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식원성 질병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류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규적인 상가를 선택하고 제품의 생산 일자, 유통 기한 및 보관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방 만들어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량피는 당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실온 환경에서 오래 보관하지 말며 하루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량피, 쌀국수 등 이 신맛, 끈적임, 이상한 냄새, 비정상적인 색상 등 변질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버려야 하며 요행 심리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불린 건조 목이버섯도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어 봉크레크산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우함은 식용 목이버섯은 바로 담궈 먹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상온에서 장시간 담그거나 밤새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리 담가두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 환경에 두고 저온으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쌀 효소의 산독소 오염 외에도 일반 병원성 세균 오염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단 무침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요리로 여름철에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비단은 가공,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셀모넬라균이 오염되기 쉽고 보통 고온으로 가열하지 않게 무칠 때 세균을 직접 섭취하기 쉽습니다. 감염 후 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고 심한 경우 탈수, 전해질 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셀모넬라균은 내열성이 약하고 고온에서 완전히 사멸할 수 있습니다. 하우함 의사는 비단을 먹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찌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등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량피, 쌀국수, 불린 목이버섯 등 고위험 식품을 섭취한 적이 있다면 봉크레크산 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이력이 없는 경우 액체 식염수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몸도 아직 젊은데 혈당이 벌써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느낌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혈당을 통제하려고 매일 5km 달리기, 하루 2만 보 걷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 최고의 혈당 저항 운동은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15분만 해도 당뇨병 위험이 27%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중년들이 장기적으로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례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매주 2시간 이상 근력 운동을 한 사람들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면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큰 손입니다. 근력 훈련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은 그것이 골격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운동은 그 진행 과정에 혈당을 소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은 천연 혈당 강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육은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 많은 혈당이 소모됩니다.
무한시 제육병원 내분비과 부준의사인 진유는 인체의 약 80%의 포도당은 골격근을 통해 대사미 소모되는 바 근육은 마치 몸속의 혈당 저장 창고와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근육이 충분할수록 당대사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규칙적인 근력운동은 근육량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큰 손입니다. 근육량이 충족할수록 당대사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근육량을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혈당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력훈련을 많이 하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훈련은 견제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혈당 통제 효과가 장기적인 단순한 걷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는 신체 혈당 처리 공장의 자급률이 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루 한 줌 견과류가 노화 늦추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이를 제거하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 사이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거나 항산화 능력이 부족하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노화, 염증,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산소가 체내에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60g 이상의 아몬드를 먹으면 DNA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 대학 연구팀은 젊은 남성 흡연자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84g의 아몬드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산화적 DNA 손상은 약 28% 줄었습니다. 체내 지방 손상은 약 34%, DNA 가닥 절단은 약 23%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산화 효소 활성화는 좋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아몬드가 흡연과 같은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세포막과 DNA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성분은 노화 및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과 관련된 과정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 아몬드, 잣, 밤, 캐슈, 피스타치오 등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한 개의 씨만이 드러내는 나무 열매를 견과라 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지만 새로운 건강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매일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당뇨병 발병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와 캐슈 그리고 피칸 등의 견과류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의료건강매체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견과류와 건강사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중 조절에 좋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견과류의 80%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칼슘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

심과 돈의 건강에 중요한 엽산,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을 빼려면 견과류를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0, 30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살 빼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견과류의 건강상 효능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간식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며 너무 자주 먹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서 아주 시내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합니다. 일백하에 오셔서 금방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신화서점 끝장으로 오신다면 신화서점에서 서쪽으로서 좀만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겠습니다.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는 최근에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섰는가 하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난치성 질병,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계시던 분들 가운데서 도강중년을 찾아보신다면은 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모두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서 병 보시고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하신 다음에 약을 가지고 나갈 때게 되면 와,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값은 저렴하고 여긴 또 의료보험 지정 병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고 적은 요금을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득이 우수해놔서 의사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사이에 병은 절반을 거의 나선 셈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여기에 흠가구강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이미 흠가구강은 꽤나 긴 그 구강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강 내의 일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내의 일체 문제 가운데서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여기 치주염이 있다든지 혹은 또 야인이 생긴다든지 치아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입에서 냄새가 진하게 많이 치아 때문에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치주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뭐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는가 하면 주약에는 지금 치과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치아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시거나 혹은 임플란트 하거나 그 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먼저 들어가서 문의할 수 있어요.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검사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치아를 또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치과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돌아다니다 이처럼 와서 편리하게 치아를 맞춘 적은 거의 접근이 없었다고 이렇게 치아하시면서 심지어 틀니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진리를 해서 입금이 아파서 내리 누를 수 없었는데 여기서 한 날부터 찰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좀 한 달 전부터 지금 감기 와서 기침 지내나고 가래 자꾸 올라서 오열도 자꾸 나고 가만히 좀 증상이 많았을 때다. 그래서 머리 세게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뜻이 뭔가 뭐 저녁에 잠도 못 자겠을 때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약방에서 약을 싸다 먹기는 먹었는데 이 기침이 하고 가래 올라온 거 조금 많이 나는지 열이 나면서 막 혈압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낫지 않아서 지금 도강중년에 가서 지금 선생님은 저녁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2: 일주일 먹었는데 지금 요즘에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래요. 리맹글 선생 많은 환자분들이 널리 이분을 치하고 계십니다. 예.
2: 열이 벌써 좀 내릴까라 혈압이 어느 인사됐대다. 막 혈압 올라 두는가 뭐 투여하는가 냈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경기까지 혈액도 언성이 되고, 언성이 잘 되니까 지금 내 한 번 더 가려고,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예, 님의 은결 선생님, 이미 많은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이런 치료를 예. 하셨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높은 화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예. 좋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2: 선생님이 조선분이 돼서 얘기를 하게 내가 어디 아프다고 말을 다 가장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마음 다 털어놓을 수 그 병을 예. 다 털어놓을 수 있죠.
2: 그래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겠는데 갈 때 우리 딸이 전번에 그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벌거지 먹은 충치 있어서.
1: 예.
2: 그래 이제 치료 한번 받았는데 오늘 또 같이 가 치료 받으러 같이 가려고 두 분 예약해 주시오.
1: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예. 치과하고 리민길 선생 예. 이야기입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뇌경색이가 있었습니다. 예, 항상 예, 머리가 어지럽고, 앉았다 해서 나면은 막, 이, 뭐, 확별도 뜨는 것 같고, 예, 이러면, 이, 그때는 이 말 하는 것도 언어 장애도 있고, 또 이 걸음, 그래도 이 걸음도 잘 안 되는 이런 증상도 있고 이랬습니다.
1: 예.
3: 예, 이래가지고, 예, 그 도방중년에 같이 도임난 선생님이 약을 썼습니다.
1: 예.
3: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내 지금 두 번까지 치료받았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조일만 선생님, 길림성 조명관 신노쇠갈 전문가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순서를 잘 잡기 바랍니다.
3: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그렇게 힘들고 그러던 게 뭐 정말 약을 내 또 병원에서도 약을 또 제수 좀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 때뿐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인란 선생님 약 쓰고 예, 효과 나는 게 아니고 이 반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용 이렇게 좋습니다. 예, 뭐 거뿐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하던 것도 이렇고 이 다리 걸른 것도 지금 걸은 거라도 예, 용 이렇게 순통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3: 언어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그냥 위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위도 그냥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면 트림하고 폐기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향만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중 일어놓고 어, 말하면 단순 뭐 떡 심내혈관이면 심내혈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맥을 통해갖고 확실하게 병 진단이 나오는 대로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조일만 선수의 40년간의 중이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오지간의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이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처방이 따라가죠.
1: 예, 그래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기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와 병 보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면 확실하게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1: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번에 그럼 우리 오빠는 내 소개했는데 졸마 선생님 보이는 이 사람 맞습니다. 졸마 선생님께서 나는 위병도 치료를 하고 이 내기 세그로가 난 어디로 죽나던 게 치료를 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여러 가지 병인다. 그냥 우리 오빠는 혈압도 저렇지 아이들입니다. 혈압 조절이 안 됐어서 그냥 한것서 혈압약을 몇 가지 놓고 잡수고 잡수고
0: 동맥경화가 심각합니다. 예예.
3: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말 그래서 예. 야 병원에 어때는 밤중에 다가 혈관 누르고 놓고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선생님 이 혈압 이 로 교수지 이
0: 심내혈관에서는 알아서는 전문가입니다. 예.
3: 예, 그래, 전문가라면,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 맞고, 내, 원래, 그, 있는 게 생활을 치료받기 위해서 다 갔다 올 뻔했는 게, 야, 안개하라, 용 효과도 없어. 두 번 가서 이제 약속하는데, 지금, 예, 뒷골이 그리 아프던 게, 너무 아이, 이렇게 아이 아픈, 그러니까, 검사해볼까나, 그, 혈압, 매일 재지면, 혈압, 기본 사계에서 정사해란다, 지금. 예전에는 막, 120에, 저 혈압 120에, 고혈압 언제나 양방 예시까지 막 올라가.
0: 그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그 혈압이.
3: 큰일 나지. 예, 냉쳐진지. 예. 그러게 없으면 혈압 조절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가고 140, 145 정도 되고 예. 저혈압은 그래서 90 아래랍니다.
0: 너무 정상에 가깝게끔 됐습니다.
3: 예. 그래서 허리 아프지 너무 좋아서 이런데 야 이렇게 속은 그 언영 시작하는 게 이랬다. 그리고 우리 오빠도 예. 그 전일순 비대도 있었어요. 고생한다. 예. 시부터 손 볼 때는 형사를 따지 아프다. 저도 저변단이 자겠어요. 영탁 따배하고 저녁에 몇 번씩 오서 몇 번씩 오서 일하실 번씩 어떤 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 중에 세 번 제일 많은 세 번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갑니다.
0: 그게 예, 보통 치료가 아닙니다. 예, 보통 중이 치료에 있어서 우수한 중이니까 그 정도 치료를 받지 그런 만성 질병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드뭅니다.
3: 그래서 요즘에 효과도 너무 좋았어요. 가겠다. 그리고 우리 오빠 주문에 가서 지혜도 들리를 했습니다.
0: 예, 치과병원에. 예.
3: 이번 NG 오라라 하면 가능성을 해주더라고요. 예. 법원 들고 한 게, 야, 이건, 그날로 벌써 무슨 땅땅한 거 뭐, 미래다 찾더라면 뭐, 땅땅한 거 살짝 닦아드리고, 땅땅한 거 무슨 억실을 닦게 해보겠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 치과에 대해서 너무 도폐해졌습니다.
3: 예. 그래 아직까지 이 신호시간리에서 또 공고향 효과 볼때 또 공고향이래 오늘 한두 또 쉬어보는 데가 또 오라 하더라고요.
0: 예 그렇죠.
3: 오늘 또 가서 또 점량 또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됩니다. 예, 예 신 넣고 찾아오세요.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요. 예, 태양성 관절이고 여성만 탈출 있습니다.
0: 예.
4: 예, 누워서 돌아눕기도 바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쁜데, 유명길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지문 맞고 했는데, 이거 마음대로 돌아놓고 앉았다 갔다 일어나고, 다리를 마음대로 폈다고 폈다 합니다. 그때 소리 꾸덕꾸덕 나네, 다리 폈다고 폈다 하지 못했습니다.
0: 예.
4: 이러고 또, 예, 위 아파서, 위 아파서, 예. 뭐도 아프고 알무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 위 아파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0: 예.
4: 또 빈가리 있었어요. 안에 나팠는데 어제가 검사해서 안에 정사이 됐습니다.
0: 이 리명결 선생 소화계통 간, 담나, 위장, 비장, 장도를 포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엄지를 펴는 우수한 이방면의 치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4: 맞습니다. 당뇨염이 아파서 다들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0: 예.
4: 이제 마음대로 먹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4: 지금 예, 거기 치과에 가서 이 들리를 해였댔습니다.
0: 예.
4: 딴 데서 하면 자꾸 입금이 아파서 내 건방한 것도 대주가 했는데 입금이 아파가 오늘 우리 아재 가졌답니다. 우리 둘이 오늘 예약하자고.
0: 치과병원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찾아오세요. 예. 2층에.
4: 2층에. 안 내구나, 리맹길.
0: 그래요. 예. 한 분은 리맹길 선생, 한 분은 치과.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내가, 예, 우리 옆집에 있는 한족부입니다. 한족부에서 이거 저, 뭐입니까.
1: 그, 조선말방송 잘못 듣죠. 예.
0: 예, 예. 근데 이건에, 예, 나는 이 심장뼈가, 내가 예전에 같이 여기 뭐, 어른은 몇 년 있었을까나, 이분이 바라는데, 심장을 해서 해마다 봄, 봄이나 가스레기 되면 또 이때 나오죠.
1: 그렇죠. 예, 황계절 때면 모든 질병 가운데서 혈관성 질환에 먼저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0: 예,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예, 영 바빠하고, 자꾸만, 예, 이거 전번에부터 숨이 너무 차서, 쨈까? 조금이라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는, 이, 뭐니까, 이, 저기, 신혈관, 잠깐, 이게, 맥박이 끼는 게가 완전히 막, 이때 한 40개씩 낍니다. 보니까,
1: 내가. 이거, 어느 날에 큰일 나는데, 쓰러지면 이러면 납니다. 그 정도의 여담이.
0: 네, 혈압기를 그거, 이거, 동글동글하게 재우고 이래보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야, 이사, 여기, 저, 네 방송 모르니까, 내, 이 조선말, 우리 방송에, 이사, 잘하는 이사, 그랑 나오는, 저 방송에 나오는데, 네 거기를 한번 가봐라고, 예. 얘기를 알려도 전번에 갔댔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래 가서 그 뭔가 그 조일만 선생님 쨈까?
1: 예.
0: 예, 보고 하니까 그래 가서 그 맥박 저도 먼저 마음도 안 했답니다. 내 심장.
1: 아, 맥박 보고. 예.
0: 저도 심장을 내왔다고. 예.
1: 예.
0: 검사 맥박 딱 짚어보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게 관심병에다가 그 엄두가 하도 있고 저 엄두가 합니다.
1: 아, 그 정도에게 다음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러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0: 예. 신경까지 있다고 그랬죠.
1: 예, 140까지 올라가면 예, 심혈이
0: 이게 잘못했다고 빨리 치료해야 되니 이 사람이 위험 심장병이 모든 날 어떻게 된 게 뭘지 않죠.
1: 전날 저녁에 뭐 이야기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러면 난 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
0: 예 그래서 병 거기서 다 보고 약까지 제가 이제 요즘에 좀 한 며칠 먹었습니다.
1: 예,
0: 근데 무덤을 어떤 것 같거나. 이제 한 3일부터 볼까 영 지금 잘 편안하고 잠도 이 그날 잠도 잘 못 잤다.
1: 예예예 그렇죠. 심장병 때문에 잠은 편안하게 자기 힘들죠.
0: 그러니까 여기가네 이제 한 3일 지나갔는데 지금 효과가 안 된답니다.
1: 예예
0: 예, 편안하고 지금 잠부터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조금 나가 그날 보니까 걸어댄 게 이래도 그 당시 그렇게 전번처럼 걷지 않지도 많이 났을 때다.
1: 예
0: 나도 뭐 좀 이 선생님이 그 소개를 하던 바람에 가서 이 병, 저, 이렇게 딱 보고, 진짜, 안 돼가지고 이 약 많이 썼단다.
1: 그랬겠죠. 예.
0: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사님 맨발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이래서, 저기 나서 다시 예약 한번 해달라고 했겠다. 또 가겠다고 가서 저 약 좀, 약 요즘 거짓 먹었는데, 그래, 여기가네.
1: 예.
0: 예. 그래, 예약 좀 합시다. 그래.
1: 예, 그렇게 하셔. 예. 한쪽분 한 분이 이야기도 됐습니다. 예.
0: 예, 그래, 감사합니다.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을 나가시면 됩니다.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형부가 중풍후유증을 이래서 걸음도 바로 걸지 못하고 숨을 깨지지 흘리고 밥도 위에 손을 떨면서 먹지 못한답니다. 그래 이 외지 있는데 오늘은 못 그러고 예, 내일로 예약하고 조일만 선생을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중풍후유증 조일만 선생 최고제입니까?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래 우리 언니도 그래 치료하고 많이 나가니까 우리 형부도 좋단 병원 다 댕겼는데 치료를 못 받고서 난 구멍이랍니다. 돈은 많이 받았는데.
1: 예.
3: 예, 그래. 오늘은 눕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시자고.
1: 그렇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되니까 내일 오세요. 예, 됩니다. 완전히. 예,
3: 알겠습니다.
1: 예. 내일 거기 떠서리 가서 전화번호를 대기다 많은 사람들 예, 가운데 압신사에 배치합니다. 예.
3: 예.
1: 예.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우리 그 동생 남편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이 마초리 신경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돌만 선생님 치료받고 어제는 많이 도와줬답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이 또 가서 어쨌든 일 없으니까 또 한국 갈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그 천명 지나서 한국 갈 소리 하더라 말입니다. 걔 가기 전에 부지런히 치료하겠다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1: 예, 돌만 선생. 그러죠.
4: 예, 돌만 선생님.
1: 예, 예. 이름 이야기된 겁니다. 거기 떠서리 예, 가서 그 이거 말합니다.
4: 예. 예. 그 우리 동생님 맞은편이 그 할머니 내일 가겠답니다. 그 할머니.
1: 내일 됩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까지 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4: 예. 알아.

0: 맞습니다. 그래 예약해 주세요.
1: 예, 두 분이 예약이요. 한 분은 오늘 오전에, 다른 한 분은 예. 내일 오전에. 예. 예,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이명길 소장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요. 아, 먹게 볼 생각이 또 없어서 지내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해서요. 밥 먹으면 예, 소화제를 예, 한두 가지를 어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고 예. 아, 기름 찍어 먹으면 이쯤 더 썰더라고 예. 가루는 찍어 먹으면 식구물이 올라고 예. 아, 거기서 과일이나 순 우유나 이런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정신침하고 예,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 아이 나서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음식을 먹으니까 예, 또 몸도 예, 조금 부드럽진 것 같더랍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또 거기다가 또 결장염이 있어서 예, 바로 식전에 가서 아침 전에 가서 예, 두 번 화장실 갑니다.
1: 아,
3: 예. 예. 할 날에 대해 화장실을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이 증상도 지금 예, 많이 다수가 줄어들어서
1: 예.
3: 어떤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예.
3: 예. 어디서 들으려니까 결장염이 오래 있으면 설사를 오래 하면 예, 암이 걸린다는 소리.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래서 예, 부지런히 치료를 하였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1: 예.
3: 이 선생님은 예, 치료도 잘하지만 예, 아주 예, 태도가 예, 영 온순하고 영 친절하고
1: 예. 아, 이득이 좋죠. 예. 예.
3: 거기 또 약값이 또 저렴해서 예, 예 모두의 칭찬을 제 친척들도 친척 아줌마에서 가는데 영 영 저렴, 약값이 저렴하다고 영 칭찬합니다.
1: 아, 그렇죠.
3: 그래서, 예, 우리 친척 아줌마하고 제 친척 아줌마에서 예, 거기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 예, 내일이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네,
1: 리명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나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 중에 되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집중돼서 여러 환자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여기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그 1호적으로는 주임 선생이고 행정적으로는 거기 최기명 원장이라는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님께서는 장춘 중학은 졸업하고 줄곧 연변 중리병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거기서 퇴직하시고 저는 여러 해 됐는데 여기 도강 중의원에 핀칭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피부과 그 주임이사로서 여러분들 향해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다각도로서 여러 가지 오랜 피부병 가운데서 백전풍 여러분들 아시죠? 면사요 그 허옇게 변하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거 그리고 소보짐 대상포진 그리고 부스럼 버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미 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후유지자병, 손톱, 발톱이 그 완전히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갈 매독, 림병, 여러 가지 그 피부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것은 오늘은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3차로 범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최기명 준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전 나라적으로 인정하는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진찰하는 시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 목, 토, 오전에만 보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일찍부터 오셔서 순서를 기다리면 영락없이 잘 볼 수 있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옵니다. 특히 그 피부과에 있어서는 보통 한번 치료해서 또 어느 정도에 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최기명 주임 선생 치료 방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약을 바르거나 기타 치료 방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탕약으로 합니다. 탕약이라는 건 중약을 그 전에 다려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다 자려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약으로서 그 탕약 방법으로서 치료하는데 지금 이미 7월 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에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발병하지 않으면

0: 기본상 발병하지 않는 겁니다. 30년까지 발병하지 않았다고 치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외지에서 저 남방에서 광주, 상해, 심지어 산동, 북경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소문난 그 이사신샘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화, 목, 토 오전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락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이학과라고 있습니다. 또전을 통해서 직접 3층에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여기 운동이학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골격통을 해결하는데 병적인 골격통 가운데서 보통 우리 노화 과정에서 오는 단순 그런 골격통이 그걸 포함하겠지만 해도 그뿐이 아닙니다. 근육, 골격,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척추 망곡증이 있는 분들, 척추가 훈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다리 교정, 그런다면 골절 후 회복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에 운동요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바꿨다면 무릎 관절을 바꾼 다음에 지금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하기보다 못합니다. 무릎 관절 그거 바꿨습니다. 연고를. 그런데 그거 바꿔가지고 재활훈련하지 않으면 다리가 떡 벗은 대로 굽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은 재활훈련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응급조치성적인 이런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루이성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서생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 운동이학과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아주 원만한 그 운동요법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한 그런 방면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년에는 과실이 구전하고 그 여기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상당한 실력파 선생님들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리광호 중의 안마사 선생님 계십니다. 리광호 중의 안마사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22년간 중의 안마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도강 중인 2층에서 중의 안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안마를 할 때 3대가 이분한테서 안마를 받으면서 손목 꼭 잡고 반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애절하게 그분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분은 국구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2층에서 중의 안마를 하고 돼 있는데요. 견주염 어깨가 아픈 분들,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왕출절 손목 발목이 아픈 분들, 근만성 허리동통, 요추간반 탈출, 자골신경통, 무릎관절 동통, 어느 관절이든지 동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일단 리광호 선생님 중의 안마를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원만한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서 치료에 일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 중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시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사위가 어둑어둑하였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서쪽 길에서 말밥국 소리가 차지르지게 들려왔다. 말 대여섯 필이 달려오고 있었다. 먼저 내린 사람이 달래와 물었다. 효양년이 이곳에서 머물 곳입니까? 후정이 불빛을 빌어보니 모태동의 심호위병이었다. 모두석 동지는 오셨습니까? 호위병은 후정을 알아보고 대답했다. 네, 불현장 동지도 함께 왔습니다. 저쪽에서 외투를 걸친 모태동이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급히 물었다. 후정 동지, 공습을 받았습니까? 네, 너무 방심했습니다. 후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서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후정이 간단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하자진의 상태를 말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모태동은 말이 없었다. 불현장이 물었다. 수술은 했습니까? 리치를 함께 보냈으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후정이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모태동 일행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호위병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말을 천천히 산책시키였다. 동필무가 소식을 듣고는 람프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동어르신,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태똥이 손을 맞잡고 물었다. 괜찮네, 괜찮아. 동필무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다. 놈들이 날 생매장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디 호락호락 당할 위인이던가. 그러고는 앞뜰을 가리키었다. 자진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네. 동필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방 안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 몇이 흔들렸다. 문을 살며시 열고 모태똥이 안으로 들어갔다. 하자진은 가만히 누워있었다. 들끓 아래로 두텁게 깔린 볕짚이 보이었다. 상우에는 가리개가 달린 석유등이 켜져 있고 간호사가 한 손에 람프를 들고 서 있었다. 의사 리치는 손에 촉집게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파편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과 동필무, 불현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처하게 웃었다. 살짝 드러난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마취약도 없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태똥은 허리를 숙여 하자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자진은 두 눈을 꾹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였다. 간호사가 부지런히 피를 닦아주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피가 한 줄기 배어나왔다. 모태동은 하자진의 발목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댔다. 맥박이 아주 희미했다. 천군만마도 태연히 거느리는 지도

0: 솜통이를 집어 상처 부위를 살살 닦은 다음 밥편을 쑥 빼냈다. 하자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자진! 자진! 모태똥이 손을 잡고 불러보았지만 하자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똥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는 깨알같이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동필문은 모태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연지, 그냥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네.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네. 답변만 꺼내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어서. 리치는 꺼낸 답변을 범랑 접시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모주석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모태똥은 극한 눈길로 하자진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방을 나갔다. 그는 견강한 사람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오직 세 가지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호위병이나 통신원이 희생됐을 때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의 생사가 엇갈렸을 때였다. 어둠 속인지라 수행 인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말없이 통구박까지 바래다 주었다. 모태똥은 드넓고 깊은 강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면 사나운 물결이 밀려드는 바다 같았다. 철학자의 냉정함도 갖추었지만 시인다운 정열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힘겹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떼어놓아야 했던 아내가 지금 크게 다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모태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였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나서 힘 있는 손짓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 놈들이 폭격을 하라지요. 토벌을 하라지요. 차단을 하라지요. 적군이 수십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홍군의 북진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0: 불연장과 호위병들도 모태똥의 뒤를 따라 말에 올랐다. 순식간에 큰 길에는 말밥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었다. 오늘따라 말밥국 소리는 유달리 우렁차게 들려왔다. 이튿날 들급반 반장 정양상은 쪽지를 한 장 받았다. 정양상 동지,
2: 동지가 내일 가서 하자진 동지의 들것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러 하자진 동지가 적기 폭격으로 다쳤는데 부상당한 몸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0: 모태똥. 정양상은 강서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보기 드문 꺽다리였다. 오람진 체구의 키 큰 모태똥과 비슷하였다. 그는 쪽지를 받고 망설이었다. 모태똥은 아픈 몸으로 강서를 떠난 데다가 장정길에 올라서도 한밤중까지 작전을 짜고 일을 하느라 이튿날 말을 타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 것을 배정해 주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떠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는 모태똥을 찾아갔다.
3: 모주석 동지, 제가 떠나면 주석 동지는 어쩝니까?
4: 말을 타면 되지요.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튿날 말을 타는 데다가 마루에서도 책 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지려고요?
5: 그럼 책을 안 보면 되겠군.
0: 정양상은 잠깐 망설이다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6: 휴양연에도 들 것이 있습니다.
5: 정동지, 당신은 후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겁니다. 동지가 가면 하자진 동지 들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0: 정양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6: 그러면 말을 탈 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집을 나서며 정량상에

0: 발부를 했다.
1: 정동지, 잠깐만 기다려줘요.
0: 모 대통이 정량상을 불러세우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1: 여기 달가리 11문 개 있는데 좀 가져다 주지.
0: 정량상은 보따리를 받아주고 대문을 나섰다.

0: 무르녹는 봄빛이 사람을 취하게 한들 어찌 여전사의 뜨거운 정에 비기랴. 온갖 어려움과 온갖 통증도 따뜻한 애무 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진다. 온남당은 역시 달아난 말이야. 누군가 읊조리는 말이 신선한 바람 사이로 들려왔다. 하자지는 햇살이 눈부셔 얼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서 새파란 하늘과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연 달랐다. 귀조에서는 날씨가 매일같이 흐리고 축축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헌데 이곳은 얼마나 볕이 밝은지 몰랐다. 비록 끝없이 펼쳐진 산은 가도 가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넓은 골짜기로는 논이 떼기떼기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은 대개 산비탄이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귀주보다 크고 기와집도 많았다. 어떤 집은 좁고 높다랗게 지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청집 같았다. 더구나 흙빛깔이 사뭇 달랐다. 멀리서 바라보면 고향 강서처럼 온통 붉은 빛이었다. 하자지는 부상을 당한 뒤에 2, 3일 내내 정신을 잃고 누워있었다. 비를 너무 많이 흘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의식이 돌아올수록 상처는 더 아리고 고통스러워났다. 머릿속은 하늘에서 어지럽게 흐르는 구름처럼 복잡하였다. 두 달 전에 낳은 아이가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성씨도 모르는 묘족이 아이를 잘 길러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뒤로 낫지 않고 내내 고름이 나와 물렁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자지는 들꽃대원에 무드러진 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났다.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려니 더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들꽃대원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성반장 걱정 말고 갈 길이나 가시죠. 두 사람은 좁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들어섰다. 강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온통 돌투성이었다. 얼마 못 가 들꽃대원이 아야! 하며 휘청거리더니 겨우 몸을 가누었다. 물렁발 그렇게 조심하라니까. 좀 헛디딘 걸 가지고 뭐. 그는 헤헤 웃으며 넘기었다. 하지만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났다. 그는 문드러진 발로 돌뿌리를 찾을 터였다. 하자지는 마치 누가 자기 가슴에 난 상처를 헤집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웠다. 강을 건너자 정반장의 뒤에서 또 소리를 쳤다.
1: 어이, 그새 또 대호에서 떨어져서 더 빨리 가자고, 어? 어서! 좋아, 그러지.
0: 들것은 가볍게 달려나갔다. 이것은 행군의 법칙이었다. 앞사람이 걷기 어려운 곳을 만나 군병의 걸음을 하다가 길이 튀어 달리게 되면은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지였다. 곧장 쫓아가지 않으면은 대호를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점점 더 뒤처지기가 쉬웠다. 어떤 때는 금방 숙여

경지에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출발을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쉴 생각을 말아야 하였다. 이렇게 걷다가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자질은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친 발로 걸을 때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살을 넘어야 하니 물론 말 자네가 앞에서 걷게. 어? 그러죠. 들끝 대원들이 들끝 앞으로 나갔다. 정반장이 발이 불편한 물렁발을 배려해 뒤로 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야 두 사람 모두 산을 오르기가 좀 쉬웠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들끝 무게가 대번에 뒤로 쏠리기 때문에 뒤에 선 사람이 키가 크면 힘이 덜 들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도 쉽지는 않았다. 만약 가파른 길이라면은 천천히 무릎 걸음을 해야 들끝에 누운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다. 그럴 때면 들끝에 탄 사람도 괴롭기 짝이 없는 노릇인지라 걸을 수만 있다면은 아예 들끝에서 내려서 걸었다. 하지만 하자지는 온몸에 여덟 군데나 상처를 입어 몸을 돌려눕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하니 들끝 대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걸음을 해야 할 터이지. 하자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끝 대원의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을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

0: 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연변 시가학계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도문시에서 남편과 함께 개인 진로소를 경영하면서 시 창작을 견지해온 류순희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순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순희 시인은 예, 도문시에서 출생했고 연변 작가

0: 협회 회원이고 1988년에 길림대학 정치학부 정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집 햇님이 꼬리와 성인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 등을 출간했습니다. 이 정근원이 MBN 아동문학학회 필요해서 시 눈으로의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 정근원이 제23회 아동문학창작 및 연구모임에서 동시 가을 하늘이에 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근원 제26회 두만강 요울소리 시가 탐구에서의 타자라는 시가의 신인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 길림신문 비호급 문예작품 공모에서 또 화투놀이라는 시가의 장례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그럼 려순이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0: 예, 그는 자신이 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많이 아프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작가가 되려던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집착한 덕분에 저에게도 시집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문법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저에게 시쓰기는 너무 높은 산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모짐을 쓰며 노력하였지만 저의 시쓰기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선생님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형을 알게 되었고 이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쓰기로 긴 터널 속을 나와보니 높다란 산기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적 사유를 더 개방하고 언어를 갈고 다듬으면서 선배님들 뒤를 따라 부지런히 산으로 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예술 가치가 있는 시를 쓸 수 있으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1: 네, 그럼 아래 려순이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도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봄바람입니다.
2: 봄바람 려순이 너의 푸른 외투자락이 산을 감싼다. 들을 감싼다. 강을 감싼다. 너의 푸른 웃음에 나뭇가지가 파랗게 웃는다. 냉이가 파랗게 웃는다. 강물이 파랗게 웃는다. 대지가 온통 너의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
0: 예, 이 시에서는 이 봄바람을 푸른 외투자락으로 보면서 그 외투자락이 산을 감싸고 들을 감싸고 강을 감싼다고 형상화했습니다. 또 그 봄바람이 웃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뭇가지가 파랗게 웃고 냉이가 파랗게 웃고 강물이 파랗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대지가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즉 봄바람이 파랗다 못해 나중엔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파란 웃음병에 걸리기까지 봄바람이 추운 겨울이 서른 만리를 넘어온 그 로고와 고난의 행군을 치야 하는 거죠. 참 이 봄바람을 아주 살아서 숨쉬게 인격화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남성묘입니다.
2: 남성묘 려순이 아버지 집으로 인사 올리러 갔다. 낡은 밥상 위에 아버지가 써놓은 쪽지 하나 있었다. 얘들아, 오늘 삼국연이 강좌가 있어서 전공으로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거라. 맥이 풀린 나는 집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창턱 밑에 아버지의 손때가 반들반들하고 보풀이 보약해인 삼국연이 수어전 홍두멍 금경매 고전 명작들이 쌓여있었다. 즐기시던 일을 오늘도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나는 문을 꼭 닫아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하산했다.

0: 예, 이 시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청명이나 추석날 아버지 산소로 성묘하러 가는 것을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낡은 밥상 위에 쪽지 하나 있습니다. 쪽지 내용은 얘들아 오늘 삼국연이 강조가 있어서 천궁으로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평소에 늘 즐겨 읽으시던 삼국연이 소원 홍르몽을 강의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고전 명작들을 즐겨 읽으시던 분이었고 그런 걸 잘 알고 계신 분이란 거죠. 그러하길래 그걸 또 강의하러 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두루 살펴보니 창틀 밑에 아버지 손때가 반들반들하고 보풀이 보약해 인 삼국연이 수호준 홍르몽 금병매가 가득 쌓여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시인도 그런 아버지 책들을 어렸을 때 많이 읽으면서 문화의 길에 들어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그걸 또 보고 막 춤이라도 추고 싶어하는 시인을 보고 시인도 한때 문학에 심취했던 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문을 꼭 닫아놓고 하산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산소 아버지 묘를 지금 집으로 봤을까 그 집 문을 꼭 닫아놓고 하산했다. 즉 아버지가 평소 즐기던 일을 천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방해하지 말자고 생각한 거죠. 이 시는 이렇게 현실과 상상 속의 그 천궁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문학을 즐기시던 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포도주입니다.
2: 포도주 려송이. 고요한 보랏빛 호수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뱀 한 마리 스르르 기어나와 나의 목에 매달려서 긴 혀로 입술을 핥는다. 나는 혼몽 속에 흔들린다. 뱀이 기다란 꼬리로 칭칭 감는다. 점점 몸을 조인다. 단계가 풀려 너부러진다. 전율한 몸을 호수물이 서서히 덮어준다.
0: 예, 이 시 역시 시적 상상을 쓱 잘 발휘해서 포도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아주 잘 형상화했습니다. 즉 포도주의 수를 고요한 보랏빛 호수로 보았고 그 속으로 또 포도가 아닌 내가 천천히 들어간다고 했는가 하면 그 속에서 또 뱀 한 마리 스르르 기어나와 나의 목에 매달려서 긴 혀로 입술을 핥는다고 합니다. 즉 포도가 술에 잠기는 순간 나도 뱀도 다 포도주로 되는 그 술 속이 물건이 되죠. 아주 그 상상이 기발합니다. 그래서 막 몸이 조여들고 나중에 탄계가 풀려 너부러지고 온몸이 전율하다가 서서히 호수물에 쓱 즉 술에 이래 덮씌우는 그 과정 어쩌면 한 인간이 서서히 익어가고 성숙되는 과정이라 할까. 완전히 현대적 방법으로 포도주의 숙성 과정과 인간의 성숙 과정을 잘 절여낸 훌륭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읽기에도 멋있고 맛있습니다. 여기서 포도가 술 속에서 어쩐다거나 또 그걸 뱀으로 화해서 어쩐다거나 다 이해해야 되지만 내가 포도 뒤에 술 속에서 막 진흙해지고 찢어지고 너부러지고 탄계가 풀린다고 한 것은 진짜 절창이라 생각합니다.
1: 내가 포도주 속에 들어간다.
3: 이건 아마 그 우리 그 일반적인 소설 작품에서 1인칭이나 3인칭이나 아마 그런 또 사회로도 볼 수 있겠죠.
0: 예, 그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변역 속에서 이분이 이 시를 쓸 때는 막 그 바깥 환경 때 대변역 속에서 지금 진이겨지고 젖어지고 이것과도 관계돼.
1: 예.
0: 물 젖고 또 씌워지고 껍질을 벗기고.
1: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융화되었다는.
0: 융화되어 나도 지금 예. 대변역을 일으키고 특히 그렇죠. 이 시창작에서 또 나도 떼포시를 하고 있는
1: 예.
0: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진달래입니다.
1: 진달래, 려소니. 꼭 5월이면 고향산에 나타나는 빨간 꽃게무리들. 저마다 산봉우리 하나씩 차지하고 온 산을 먹어치운다. 엉금엉금 꽃잎무로 이산저산 노을빛 물결 출렁이게 하고 어두운 골짜기 찾아 환한 빛 파종한다.

0: 예, 이 시의 진달래는 예순이 시인이 어울 고향 산야에 피는 진달래를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입니다. 가장 그 인상적인 부분은 이 진달래를 빨간 꽃게무리에 비유한 점입니다. 꽃송이가 하는 꽃게무리로 형상화함으로써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으며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저마다 산봉우리 하나씩 차지하고 온 산을 먹어치운다 라는 구절에서는 이 진달래의 그 번성함이 거의 그 침략적일 정도로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또한 엉금엉금 꽃잎 물어라는 그 의태어는 꽃잎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기어다니며 산을 물들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결국 이 진달래는 어두운 골짜기 찾아 환한 빛 파종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로 승화됩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봄꽃을 원초적 생명력과 정복력을 지닌 존재로 재탄생시킨 려순이 그 시인이 특유의 참신한 발상과 언어감각이 돋보이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자몽련입니다.
2: 자몽련, 려순이. 밤새 하늘 가득 걸어놓은 황진이 분홍 귀걸이, 세월 가지 끝에 매달아 놓은 이루지 못한 여인의 푸른 꿈, 검은 고줄 뜯어뜯어 울컥울컥 토해놓은 퍼른 멍 하나 둘

이 신은이 자목연을 소재로 한 서정적인 작품인데 화산의 시적자를 통해 밤새 하늘에 걸린 황진이 분홍 귀걸이라는 그 독특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는 아마도 자목연이 그 꽃봉오리나 꽃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0: 이어서 예, 또 세월의 가지 끝에 매달린 이루지 못한 여인이 부른 꿈, 이런 그 구절에서 예, 미완의 꿈과 애환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검은 고추를 뜯으며 울컥울컥 토해낸 푸른 멍, 예, 이런 그 식구는 예, 감정의 격렬함과 상처를 강렬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자연물, 즉 자목령과 인간의 내면, 예, 즉 꿈, 상처, 미련을 교차시키면서 섬세하고도 강렬한 정서를 전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비장하면서도 또 형상이 잘 살아난 그런 시입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의 제목은 물고기 가게에서입니다.
2: 물고기 가게에서 려손이 검푸른 파도 고요한 정오의 바다 동해 고등어 오징어 갈치 송어들 서해 고래 꽃게 문어들 장기 자랑을 펼친다. 태평양이 와서 설레이고 대서양도 와서 출렁거리고 인도양은 와서 흐물거린다. 은빛 고래가 불쑥 솟구치며 남극의 거대한 빙산 자락을 토해놓는다. 노을이 내려와 바다를 서서히 먹어버린다.

0: 예, 이 시도 참 명확히 썼습니다. 이 시는 상상을 쓱 발휘해서 한남 물고기 가게에서 본 느낌을 자유자재로 바다를 끌어들이고 동해의 고등어 칼치 성어들을 끌어들이고 서해의 고래 꽃게 문어들도 끌어들여서 한남 물고기 가게가 동해와 서해의 한복판인 듯 행성화했습니다. 이 시는 여기에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예 태평양도 와서 설레게 하고 대서양도 와서 출렁이게 하고 인도양도 와서 흐물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극까지 고래 입에서 토해지게 하고 더우기는 그 노을이 내려와서 그 큰 바다를 서서히 먹어버린다고까지 했습니다. 점으로부터 면으로 한낮 시장 모퉁이 물고기 가게로부터 전반 바다가 통째로 묵히는 데까지 확장해서 시가 부풀어 오르고 살이 지고 형상의 물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류순희 시인의 그 시적 재질이 잘 표현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의 서재에서입니다.
2: 나의 서재에서 려송이 수억 년의 잠에서 공룡이 깨어나며 천지가 뒤바뀐다. 금강산 기암 절벽에서 나는 구룡 폭포의 빛취알이 되어 천질 벼랑을 뛰어내린다. 료동의 갯벌에서 나는 작은 꼬막이 되어 황홀한 노을 한 조각 물고 있다. 도낭 막고굴의 벽화에서 나는 복대불 몸체 푸르니끼로 돋아나 순례를 한다.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
0: 예, 이 시도의 상상이 썩 잘 발휘된 시입니다. 시는 지금 자신이 서재에서 서재에 있는 책들을 통해 공룡시대도 가보고 금강산의 구룡폭포도 가보고 또 서재의 그 책들 속에서 려동 갯벌이 꼬막이 되기도 하고 황홀한 노을 한 조각을 물기도 합니다. 또 돈황 막고구리 백화에서 북대불의 몸체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밤을 패며 독서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즉 독서에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밤을 새는 그 정황을 잘 형상화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헌독입니다.
1: 헌독 려순이 베란다 한구석에 처바가 두었던 헌독 속에서 까르륵 까르륵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와서 무심히 들여다봤다. 파란 호수가 잔물결을 일렁이고 호수 밑에서 둥근 달이 서서히 떠오르고 햇살 가지들이 반짝이는 별이 된다. 황홀한 밤하늘이 펼쳐진다. 달은 수억 년 된 화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시간의 진공 속에서 헌독 속에 넘쳐나던 어머님의 사랑이 별이 되어 어둠을 가셔주고 있다.

예, 이 시 헌덕은이 낡은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그 과거의 기억과 어머니의 사랑을 상상을 발휘하여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베란다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헌덕에서의 까르륵까르륵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오는 설정이 인상적입니다. 무심히 들여다본 화자는 그 속에서 파란 호수 그리고 떠오른 둥근 달 반짝이는 별 이런 걸 막 환상하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마주합니다. 특히 시간의 진공 속에서 헌덕 속에 넘쳐나던 어머니의 사랑이 별이 되어 어둠을 가시주고 있다는 그

마지막으로는 이 오래된 물건이 깃든 따뜻한 추억과 모성의 빛을 감동적으로 승화시킵니다.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이 세월을 초월한 사랑의 저장소로서 헌덕이 새로운 의미를 얻는 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통해 깊은 정서와 우주적 상상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류신이 신 특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0: 예, 오늘은 여순희 시인의 상상과 형상이 잘 살아난 깊이 있는 시들을 감상하고 또 시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곳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우리의 모든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던 나팔꽃이 생각납니다. 해가 뜨면 활짝 피어나 우리의 하루를 반갑게 맞이해주던 그 꽃 말입니다. 리성비 작사, 리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 꽃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도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이 있죠.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집 마당,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 그리고 가족의 따스한 미소.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엄밀한 작사 작곡의 량춘하 가수가 부른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행의 설렘과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잔잔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우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전해드립니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 꽃처럼 상큼한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꽃을 한 송이씩 받은 듯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뇨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곽의 가격 8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5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새롭게 강의하는 장수로방 한각의 198원인데요. 한각은 6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일보로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명서방 이걸 설명드리면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연속 지금 698원으로부터 오늘부터 200원 인상된 898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연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수로방이 지금 새롭게 나온 이런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에 대해서 진일보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수로방은 이름 그대로 장수를 보증해주는 로 처방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한각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한각 안에는 큰 여사알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전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완약입니다. 우왕상치환처럼 그만큼 큰 그런 그 완약에 속하는데요. 지금 우대정책이 특수한 우대정책이 실행됩니다. 30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3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30각에 15각이게 되면 30각이게 되면 30일 복용하고 15각을 더 드리게 되면 4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완약에 속하는데 일단 이번에 우대정책을 이용해서 드셔보시게 되면 이 제품은 명품이구나 이런 감을 짊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천이박사는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에 눈에 붙이는 고양 10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박사는 익숙한 제품이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디에 불편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 주면서 금방 불편한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명서방은 598원에 한각을 하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이 집에 남편이 좀 중풍이 온 지 한 2년이 됐는데 그냥 혈압이 온종일 안 됐대다.
1: 예.
2: 예, 그래 그냥 뭔가 뭐 젓가락이 밥 먹을 때면 젓가락질 해도 자꾸 흘리고 밥을 먹은 거 퍼먹으면 괜찮은데 졸지 그 잘라치면 자꾸 졸지하고 자꾸 많이 흘린단 말입니다. 자꾸 하겠더라고. 예.
1: 예.
2: 그래고 그 다음에는 이게 힘들어 아이들이었어도 그래 자꾸 또 개낀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 개낀단 말입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 전행적인 증상 가운데 개끼 물을 마셔도 개끼고 밥은 네. 국물을 먹어도 개끼고 그래요.
2: 야, 그 살몸에 바쁘게서 그 한번 그렇죠. 개끼나 막 콧물이 눈물이 막 번들이 된다.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막 놀배상은 두 번 받은 약이라고 해서 지금 전이 봐서 6개 동안 먹었습니다. 6개월을.
1: 반년 되셨네요.
2: 예, 예.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데서 봤는데 이 약에서 지금 효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예. 손을 덜 떨리고 흘리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예. 흘린다, 예. 그리고 얼굴이 약간 푸들푸들 거리나 미랩자. 괜찮아서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는 그게 알린다는 게 우리는 모르겠다는데 그게 없어졌답니다. 푸들푸들 떨리던 게.
1: 그게 주의하지 않으면 크게 예. 번집니다. 맨 단 와서 절반이 예. 그 단화에 오거나 앞으로 뭐 지금 젓가락 쥐기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 밥 예. 먹기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밥 씹으면 나오지. 예, 예.
2: 그래 그 심장이 또 원래 또 안 좋습니다. 그래 그러지 정소소서를 못하면 조금 하면 성기 신경 쓰고 성질이 막 패해졌습니다. 누르는 사람 성질도 패해지고 예.
1: 그렇죠.
2: 저녁에는 다니지 않고 또 안 사도 있습니다. 근데 막 정신병자 저기네 어떻게 챙겨놨지 않고 이랍니다. 차라리 빌라서 되게 병이 또 가네.
1: 병이죠.
2: 예, 제대로 예. 우울해지면 사람 신경 쓰더라 말입니다.
1: 예.
2: 근데 그러면서 예, 가슴이 답답하다며 안 사다도 안 사도 있고 문을 열어놓고 찐도 막 온밤 잠 자지 않으면 문을 TV를 켜놓고 있었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증상 없어지다 이런 증상이.
1: 그렇죠.
2: 그리고 요즘엔 게도 가슴이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이 가슴이 편하다면 신경질을 썼습니다 저는.
1: 아 그렇죠.
2: 많이 예. 좋아졌습니다. 그럼 머리 계속 얼빠내서 무슨 옷도 됐으면 좋겠지. 얼빠내 앉았던 게 또 정신 차리고 따로 해줬습니다.
1: 어 그렇죠.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예. 예.
2: 혈압도 온종일 잘 되고 예. 혈압하고 두 개, 세 개씩 두 가지씩 못 두기 한 가지만 먹어도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내 한 가지 또 물어볼 거는 이 제시 조만간 뭐 누냐고
1: 명서방
2: 예, 우리 시누이가 좀 저 안방에서 조금 놀라왔는데 누워서 그렇게 아프다는 통새나다 이게 눈 이게 눈 확이 막 빠지는 것을
1: 어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안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실명하는 우선 질병 가운데 한 가지 속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검사해봐야 되는데.
2: 검사는 예. 아예 해봤는데 그게 막 자꾸 눈이 아프고 참 피곤하고 그 산후이 머리가 원래 아프다 미립다 그래서 내 집 선생님과 물어봅니다. 이야기 명서방 농약이 되겠는가 내서.
1: 그런 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드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 방송에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2: 예.
1: 그거는 주약에 안통이 느껴지고
2: 예.
1: 눈알이 빠지는 것 같다고 그 예. 정도게 되면 안과 질병 가운데서 녹내상 침광예는 의심해볼 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예. 쉽게 실명하는 노인성 안과 질병 가운데 아, 중요한 그렇구나. 한 가지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드시고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아,
1: 안압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예. 이걸 쓰는 어간이 이전에는 계속 안압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나서 안압이 기본 뭐 10부터 21 예. 그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 눈뿌리가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예. 그랬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완전히 개선됐다는 아, 분들이 계시고 이거 빨리 선택하라 하시오.
2: 예, 그래서 오늘은 뭔가 뭐 이 천이박사 떠서 마저 활동이 아닙니까?
1: 어, 그렇죠. 천이박사가 이번에 어, 예. 우대할 때, 큰 우대할 때 있는데.
2: 이야기 예. 했을 때도 무슨 다르냐고 했었는데, 뭐, 이리 활동이 좋을 때 아무리 이야기 또 써야지, 네.
1: 예, 그렇죠.
2: 마저 활동이 이렇게. 오늘도 12가구 싸고, 우리 신의 앞으로도 명서방 눈이라도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죠. 천이박사는 12가게 15가구를 주고, 눈뺑치로 예. 명서방은 역시 12가게 12가구 주니까, 두 분이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다 더 준다요, 그렇죠.
1: 그렇죠. 어, 많이 줍니다.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툭 쏩니다. 예, 예.
2: 예, 이렇게 두 가지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눈약을 얻은 반년 썼습니다, 지금. 원래 이게 진단받은 게가 지금, 저기, 그러니까 농내다에다 예, 내일 환반 뺏어거지 있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래, 물질이란 배우는 게가 예, 비틀게 배우고 항상 끓었습니다. 그리고 입도 원점거지 있어가지고 예, 자꾸 이게 눈에, 눈동자에 자꾸 머리 날아다니는 거 쟁점입니다. 예, 검은 반점이.
1: 어, 유리체 혼탁입니다. 예, 예. 예,
3: 눈도 댕기고 이랬는데, 지금 내 이 명서방 눈약 쓰면서 안압은 완전히 잘 공제되고 있습니다.
1: 아,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그건 보통 해결 아닙니다. 안압이 공제됐다는 거는. 예.
3: 그게 난 맨 중요한 게 안압을 했는데 이게 안압이가 지금 잘 조절되고 있을까나. 암을 뭐 눈알이 아프거나 빠지고 것처럼 이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 완전 없고 예. 그리고 이 환방에서 물질이 삐뚤게 배우는 게 지금 예. 물질이가 잘 고치 배웁니다. 지금.
1: 아, 항반변사입니다. 예, 예, 예. 항반변성하고 항반구병변입니다. 예, 예.
3: 젓가락에 한번 딱이라 뭐, 삐뚤게 이렇게.
1: 꼬꼬산대 내 생각에 각이 삐뚤나 예. 보이죠. 예.
3: 예. 그러던 게 지금, 예, 전차적으로 나사지는 게 악입니다. 예,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이, 거의 원적이, 이 문적은 거는 완전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1: 아, 아 그럼요. 예, 예. 별명으로는 비문적이고, 그리고 병 이름으로는 유리체 혼탁이고, 그렇습니다. 예.
3: 예, 이제 그건 지금 완전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그건 큰 해결입니다. 모두 큰 예. 해결입니다. 예.
3: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이 배우는 경우가 예, 많이 빨리 배웁니다. 잘 배웁니다. 그러네. 시력도 가서 그러네. 시력 검찰해봤는데 이게 요즘 몇 달 약 쓴 다음에 감사하는데 시력이 예, 지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지금.
1: 아.

0: 연능병 치료에서는 알아준다. 올라간다는 게 지금 상태를 보증하는 게 큰 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시력이 올라갔다면 보통 약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1: 예, 그래 난 시력은 원래 올라갈래 근심 다 했습니다.
0: 아, 그렇죠. 더 하시면 대세다 이랬죠. 예. 예.
1: 그러니까 이 약수분에 얼마나 지금 신심이, 예, 완전 신심이.
0: 신심생주 기분 좋죠.
1: 예. 시력 기분도 좋으니까 나 예, 뭐 눈도 완전히 뭐 이제 자꾸만 뭐 아프던 게 이런 증세야 완전 나 뭐 눈에 눈병 있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내 약 요번에 이거 활동 이렇게 솔직히 오늘 두 갈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랬나.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트니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묘도는 아마 한 거의 다섯, 여섯 달 된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처음에 쓸 적에 이 허리 놀라고 밤에 악물 많고 그리고 이 심장이 가슴이 드문드문 가다도 이 쥐어드는 감이 나면 통증이 오고 그리고 녹음쇠 부두도 심하고 기억력 감퇴성이 특히 심한.
0: 어, 심대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력이 감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은 네, 순환장애를 풀어줘야 기억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기억세포가 먹지 못하니까 말라깡이가 되니까 그 기억세포가 어, 기억할 수가 없죠.
3: 예. 예, 손발 자꾸 저리고 이래서 선생님하고 뭐냐고 이거 쓰기 시작해 우선 거의 한 반년 먹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3: 그래 그러려니까 또 요새 값이 오른다지.
0: 아, 예.
3: 예. 그리고 이게 또 두 번도 노벨상 받은 약이 확실히 좋았을 때.
0: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살려고 하면서 오늘 다음 나오고 싶은 건 그 장수로바이라는 약 오늘 셀러 앞이다.
0: 어,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예.
0: 이 제품은 특수한 제품인데 이제 설명드리면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어, 노는 게 이런 제품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되어 있구나 이런 감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3: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싶은 건 전에 신자의 전열선염을 인해서 밤섭에 자꾸 밤에는 방대 잘 수 없고 그리고 이 점점은 그 요추간판 다수들로 인해가지고 좌골신경 통용계인데 다리가 느리 저리면 어디를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이야기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과
0: 아, 잘 모르셨는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을 개선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100가지 모병을 풀어주는 100가지를 통하게 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알만 딱 드시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딱 네. 드십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 식전 한 시간 전에 한 알만 딱 완약인데 그것만 딱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골격이 좋아지고 컴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종합으로 간이 좋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어,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황실의 의 처방입니다. 의라는 거는 황제를 관리하는 전문 의사가 있는데 의 몇천 년 내려온 장수 처방으로 내리 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부선 텐징 그러니까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해결받고 소화계통이 잘 해결되니까 비위가 든든해지고 간 경락이 열리니까 간주 수시에 그게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락을 잘 소통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모두 황제 위치에서 자아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8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딱 드십니다. 얼마나 이 약 힘이 세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드시고 이렇게 여러 종합적인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는가 이런 걸 완전히 가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진일보 많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대 정택도 좋습니다. 15각을 싸면 5각을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세가 30각 싸면 30알 드시는 셈이 되는데 거기에 또 15각

0: 그러니까 15 날을 드시는 양이 거기에 또 10가게 누려 붙이는 고약을 드리니까 이때 원래 한 가게 198원으로부터 100원 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특수한 처방인데 제가 이거 이 처방 받아보고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와 인류가 백세 시대 하던데 그저 단순 구호가 아니구나. 이 제품이 바로 백세 시대를 이끄는 장수 제품의 기본을 해결해서는 이런 좋은 제품이구나. 꾸반 폐유엔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데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본 제품 장수로방이구나. 장수로 처방이라 하는 말입니다. 예, 잘 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배달 받아야 되겠죠.
0: 예, 값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예. 딱 드시면 됩니다. 예, 15가구 사면 5가구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주원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산이 박살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제가 심장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럽증이 해결되고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 예, 가슴이 편안합니다. 저거 밥은 예. 잤던 게 지금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피나 잘 수 있어. 아, 드리를 안 죽으시냐고, 예. 저거 이, 저기, 허리 아픈 것도 예. 많이 나서 지금 걷지 못하던 게 잘 걸을 수 있고.
0: 예.
3: 소화가 안 되고, 안 돼서 연고생했는데, 예,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이봐, 매진합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저를 만났기 지금까지가 심했는데, 예, 이것도 다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예, 그래야지 효과도 즐겨서 수리고수리 저 오늘 약에서 배달 받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지금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는 지금 가격 인상 전에 가격으로 4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인상되면 100원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형님이 지금 천이 박사리 쓰고 있는데 부일 것만 오자마자 병원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인춤 썼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 이 팔다리를 잘못 쓰던 게 지금 있잖아. 예. 머리가 빗습니다.
0: 머리 빗을 정도까지 그러면 그 발을 쓰는 공능이 정상 돌아왔다는 걸 말하죠.
4: 예, 어떤 예, 한 야도 딸 썼습니다. 이전에 예. 걸음걸이라며 온수랍니다.
0: 그렇죠.
4: 신기한 예. 천지박사의 중풍에는 용 좋은 약입니다.
0: 그렇습니다.
4: 그래, 내 또 선생님 한 가지 담으랍시다. 지금 해약이 나온 게 장수로바이라고 나온 게 이 콩팥이도 나쁘고 간도 나쁘단 말입니다.
0: 간과 콩팥의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4: 그렇습니까?
0: 그렇죠. 예.
4: 그러면 오늘이 그 장수로반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장수로반의 북한산 해소는 되는 우리 오장 가운데서 건파하고 간이 심장도 건파를 떠날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북한산 해소는 제품이 여기에 산주여, 두중,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건파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청춘을 맞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청춘이라는 게 이거 보통 선생 만날 것 같아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드셔보시게 되면 알 겁니다. 내가 예, 옛날에 예. 청춘을 때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오게 되실 겁니다. 예.
4: 예, 어쨌든 선생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하시니까 그래 예, 써보자 그럽니다.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장수라바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해입니다. 우대성택도 예. 좋으니까.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면 그 효과성은 모든 많은 제품을 압도할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이 28가지 진기중약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의의 처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황실의 젊은 황제를 관리하는 이사라는 걸 말하게 됐는데요. 이 어의 처방으로는 장수 이전에 말하면 밀방에 속하는데 지금 이 공개된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하나하나 맥동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여기에 천동, 지황, 숙지황 그리고 택사, 봉영, 우술, 산주요, 뚜중, 목향, 원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 보게 되면 뭐 그 녹각교라든지 혹은 또 거우변이라든지 게이콤파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진주라든지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0: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5: 저 뭔가 우리 엄마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가끔 어제 눈 앞에는 뭐 산산산산 거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0: 예.
5: 가끔 오늘도 보면 눈은 그래서 탱탱 붙게서 눈을 완전 마주 붙을 수 있는.
0: 아, 그래요? 예, 예.
5: 예.
0: 예.
5: 그래, 양은 저, 저기, 쓴다. 그런 게 어제 계속 입 낫지 않습니다. 왜 어제 그랬을까?
0: 지금 눈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 예, 원래 당뇨병에서 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0: 당뇨병이 있게 되면 당망증이란 게 있습니다. 당뇨병이라 해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빨리 시작하세요. 전화 놓자마자 빨리 시작하세요. 이 제품 그러지 않으면 지금 그 정도에서 실명 가능성을 이미 한바디 내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명서방 그리고 눈이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명서방 지금 당뇨병으로서 눈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이 열 달이면 해결 보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 두 배 세 배로 더 써야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명합니다. 예, 예.
5: 그렇게 해서 명서방 눈에 아직 쓰면 될까?
0: 예, 예. 그러면 적당하게 그 저희들 제기하는 이런 제품들은 글쎄 조건이 허락되면 구분 배연하는 이런 근본을 지켜주는 이런 제품 자체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같은 거 함께 쓰면 좋은데 계속 쓰면서 장수로방 다음 한두 각이라도 먼저 선택해 보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7월 저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화자재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끓여보니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아내가 다치자 그는 자신의 호위병과 들끝 대원을 보내주었다. 남편도 힘들 것이었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나서는 작전을 짜고 전장 형편을 살피느라 밤이 되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튿날 들끝에 누워 자는 쪽잠이 얼마나 귀한 휴식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들끝 대원을 자신에게 보내왔으니 어떻게 쉬는지 말해서 떨어지지나 않을지 마음이 쓰이었다. 장정을 떠난 뒤 말에서 떨어진 지도자는 여럿이었다. 귀주나 운남처럼 길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내가 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데도 이대로 가야 할까? 들끝은 산등성이를 지나 산을 감으며 내리뻗은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오호이병은 하자진이 입을 벙긋거리자 얼른 다가가 물었다. 하자진 동지, 물을 좀 드릴까요?
1: 아니, 이지도를 불러줘요. 할 말이 있어요.
0: 오호이병이 앞으로 나가 이행도에게 하자진의 말을 전했다. 이행도는 행렬을 빠져나와 길가에 서서 들끝을 기다리었다. 하자진이 탄 들끝이 오자 그는 얼른 다가가서 물었다. 자진, 어디 불편해요?
1: 아니,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나를 맡기고 가세요.
0: 뭐라고요? 리행도는 깜짝 놀랐다. 장정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눈없이 맡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맡긴다는 말이 떨어지면은 이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열의 아홉은 끔찍하게 끝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맡긴다는 말을 불길한 단어로 여기었다. 그런데 하자진이 제 입으로 맡겨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리행도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1: 앵도,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러다간 다들 지쳐 죽을 거예요. 나를 맡기고 가세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찾아갈게요. 네.
0: 하자진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었다.
1: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0: 리행도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하자진에게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는 동필모에게 달려갔다. 동필모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2: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이 일을 택동에게 알려야겠습니다.
0: 리행도는 길가에 앉아 모태똥을 기다리었다. 모태똥은 날마다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늦게 출발하였다. 어떤 곳에 이르던 모태똥의 호위병은 먼저 모태똥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문짝으로 책상부터 만들어야 했다. 문짝이 적어 침대까지 만들 수 없을 때면 호위병과 함께 바닥에 짚을 깔고자 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 누가 누울 때면 남들이 일어날 무렵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적들이 뒤쫓아올 때가 많으니 늦게까지 잘 수도 없었다. 간부턴에서 본부를 호위하던 团장 진갱은 한 간부에게 특별히 모태똥에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살피도록 하고는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가서 깨우도록 하였다. 모태똥은 늦게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발하는 날이 많아 10리, 20리를 걷고 나서야 길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러다 보면 밥이 이미 식어버리기가 일쑤여서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으면 들어가서 더운 물을 끓이거나 뜨끈한 국을 얻어 밥을 말아먹곤 하였다. 한참 기다려도 모태똥이 오지 않자 리앵도는 말을 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과연 모태똥이 길가에 자란 큰 나무 아래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0: 사기를 맡기고 가래요.
1: 왜지?
0: 모태똥은 놀라서 도시락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차기 때문에 남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요.
1: 그런 거라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지.
0: 모태똥은 남은 밥을 두세 숟가락에 먹어버리고는 곧장 말이 올랐다. 얼마 안 가서 휴양년을 따라잡았다. 모태똥은 꺽다리 정반장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들것 곁으로 다가갔다. 하자지는 두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해석하였고 빨갛던 입술도 하얗다. 모태똥은 두 들끝 대원에게 인사를 하고는 나직이 아내를 불렀다. 하자지는 대답 삼아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다.
1: 맡겨달라니 웬 말이오?
0: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에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1: 왜 그런 말을 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꼭 당신을 데려갈 거요.
0: 모태똥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였다.
2: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당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픈 금세강인데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네.
1: 참,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요.
0: 모태똥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1: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우리가 금사강을 꼭 건널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0: 하자지는 말없이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검고 여유였고 부리부리한 두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은 자신은 너무 나약하였다. 모태똥은 말없이 하자진의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흰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들것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다. 하자진은 아직도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이대로 그네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려워했다. 1927년 10월 34살에 난 모태똥은 주수봉기 실패 후에 남은 대오를 거느리고 지친 몸으로 정강산에 올랐다. 그때 그곳 어느 좁은 산길에서 일찍이 입대한 이 여천사를 만났다. 그것은 정강산의 오솔길이었는데 모태똥은 다 낡은 중산복을 입고 달아터져 굶기 시작한 발로 농민 무장 세력 지도자인 함인학과 왕좌 원문제를 만나러 갔다가 부대에 있는 젊고 예쁜 처녀를 만났던 것이다. 그때 하자진은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전투 경험도 있었다. 혁명과 전쟁은 사람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우연히 만난 두 혁명자는 도쟁 속에서 몰래 사랑의 싹이 터다. 모태똥은 종소리와 조연 속에서 지기를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싹튼 혁명 근거지에서 만나 함께 투쟁을 하며 전우가 되고 사랑을 키워갔다. 모태똥은 하자지를 마음속 깊이 아끼었다. 그는 이 깊은 산골에 피어난 생생한 들꽃 같았다. 단정하고 어여쁜 생김새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자진이 두 손에 총을 들고 싸운다는 전설은 고향 사람들의 과장한 말이겠지만 싸움에서 용감한 건 사실이었다. 1929년 초 홍군 사군이 정강산을 떠나 처음으로 강서 남부로 내려가는데 낯선 고장인지라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한계탄이 패전한 뒤에 물밀듯이 도망쳐 나왔다. 그 속에는 단장 님표도 있었다. 이 위급한 구비에 모태동은 다리목에 서서 허공에 총을 쏘아대며 전사들에게 돌아서서 저항하라고 소리를 지었다. 그때 하자지는 손에 권총을 들고 모태동과 함께 퇴각을 제지하면서 한 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하자진이 말을 타고 포위를 뚫으면서 뒤를 바싹 달아붙은 적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모태동은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온 하자진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다. 난 당신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때 모태동은 부대와 함께 외지고 가난한 산골에 갇혀 바깥세상과 거의 소식이 끊긴 채 살았다. 모태동에게는 이것이 물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보다 더 괴로웠다. 정치가가 정황을 모르고서야 어찌 정세를 판단한단 말인가. 그는 가진 방법을 다하여 적 정령구의 신문을 모았다. 그런 마음을 잘 아는 하자지는 두 개 패를 거느리고 서금으로 쳐들어가 모태똥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모태똥은 그 신문들을 보더니 구름을 헤치고 맑은 하늘을 본 듯 그 즐거움을 뭐라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부드럽고도 용감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을 대로 깊어지었다. 한 번은 모태똥이 아래의 내래가 사업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하자진이 그의 짐을 구려주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무렵 모태똥은 갑자기 하자진을 보면서 말했다. 자진이 날 바래다 주지 않겠나? 이리하여 사형원이 앞에서 말을 끌고 그들 둘은 단풍나무 아래 냇물을 따라 한동안 걸었다. 또 한 번은 하자진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며칠 묵을 거라고 하고 갔지만은 반날이 지나자 모태똥이 찾아갔다. 하자진의 부모는 모태똥을 잘 대접하고 그날 밤으로 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늘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자진이 모태똥 곁에서 비서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홍군에 들어온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뒷일을 돌보며 남의 뒷말을 듣느니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하였다. 하자진도 부녀 군정 간부 훈련반에서 주임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았다. 하지만 당에서 모태똥 곁으로 옮겨가라고 하자 그는 뾰로통해 하였다. 자신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모태똥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였다.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요. 모태똥이 그녀를 나무랐다. 결국 모태똥은 애정어린 말로 설득을 하며 하자진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다. 모태똥은 고추를 무척 좋아하였다. 고추만 있으면 상차림이 변변찮아도 잘 먹었다. 하자진도 남편의 이런 식성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남겨놓았던 고추 반사발에 곰팽이가 끼어 그만 던져버린 일도 있었다. 헌데 모태똥이 밥을 먹으려다가 그 고추가 없어진 것을 보고 성을 내며 세수대야를 왈칵 뒤엎어버렸다. 또 한 번은 모태똥과 가까운 전우 구백이 다쳤을 때 모태똥이 하자진대로 약을 다려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있던 하자진은 못 들은 척하였다. 고백의 아내를 두고 자신을 시키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라 두 번을 불러도 꼼짝 안 차 모태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자진을 꾸짖다가 소리를 쳤다. 당신을 당장에서 제명하겠어요. 하자진도 사정을 보지 않았다. 당신한테 그런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일로 며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모태똥이 먼저 고개를 숙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됐어요, 됐어. 나는 쇠고 당신은 강철이지. 그래서 부딪히면 쨍강쨍강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이런 자잘한 다툼이야 부부라면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 마치 연기처럼 바람만 불면 사라지었다. 모태똥은 늘 따뜻한 관심으로 자신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하자진이 고마웠다. 그때 정강산으로 올라간 모태똥은 한 잠에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보잘것없는 병력이 전부였고 어두운 세상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없이 외롭고 적막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연길의 정겨운 골목,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와 감성,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 커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길의 포근한 풍경과 그곳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위로를 감미로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연길의 정겨운 커피 향기를 여러분께 전해줍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노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길 바라며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용근 가수가 부른 백신 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강화 최리룡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와 그 향기에 깃든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최양강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프다 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강철수 주임의사를 찾고 있어요.
0: 네.
1: 강철수 선생은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름 있는 북경의 둥지먼 유엔이라든가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에 이런 데 가서 연수를 한 적이 있고 또는 국제친구학술회의에 여러 번 참가해서 자기 관점을 마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강철수 선생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심내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면풍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 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신적의 하나로 쓴 지혜라는데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 폐내 결절에 지궁 지류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해란대에 하게 되면 이 강철수 선생은 중약에다 친구료법을 결합해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강철수 주임이가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노년분들이 말이죠. 허리가 몹시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당연히 말이죠. 예, 그 낸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우리 해보게 되면 예, 근 말이죠. 예, 60% 이상으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파합니다. 예,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85% 이상으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픈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우리 현대의학의 결부를 가지고 중노년 분들이 허리다리가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내 지금 연변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0: 돌출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합니다.
1: 예.
0: 여주간판 돌출증.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간판이가 문제가 생기는데 간판이를 할 경우에는 하늘로 수의허라는데 수액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섬유환으로 조성되었는데요.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어느 날인가 이 섬유환이가 문제 생깁니다. 파괴됩니다. 그러게 되면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주위에 있는 인근 조직들을 압박하거나 자극을 주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관건 문제는 말이죠. 자골신경을 눌러놓았다 합시다. 자극을 준다 하게 되면 말이죠. 허리가 몹시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아래로 말이죠. 다리로 발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말이죠. 나타냅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걸음걸이가 말이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름발이 걸음합니다.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걸지 못합니다. 저도 림상에서 이런 환자들 드문드문 보는데 말이죠. 걸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말꼬리 신경이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2: 예. 내가 이거는 선생님이 그런 거 방창호 선생님을 예약하더요.
0: 예, 근데 무슨 정화입니까?
2: 근데 우리 아저씨가 예, 변비라 해서 계속 변비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변비하고 잡사도 변비가 나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0: 아, 심하구만요. 예, 예.
2: 예, 병이 변비, 그래서 예, 변비하고 잡수는 그래서 이렇게 무쭉 한두 번 나가면 민에 변비는 안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호 선생님 좀 배워볼까 해, 이랍니다.
0: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2: 예,
0: 오시면 됩니다.
2: 선생님이 이메일을 잘하시겠죠?
0: 예, 그렇죠. 그 무슨 변비가 예, 예, 예. 근심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2: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3: 예, 박윤도 선생님이 예약합시다.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3: 당뇨고 골이 예. 아프고 그다음 맥이었고 예. 그래서
0: 예예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0: 어전에 오십시오. 이분은 어전만 문제랍니다. 예?
3: 예, 내일로. 예?
0: 예예 예,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말꼬리 신경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0: 아, 거기 허리에서 말이죠. 아래로 가는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1: 네.
0: 이 요틀로 인해서 이 마우에선지 나는데 이거를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을 말이죠. 보기 바빠합니다.
1: 네.
0: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이 나가는 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실금 네.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림상에서도 아주 말이죠. 보기 드문 증상인데 환자는 아주 고통스럽고 가족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나가는 거 모르기 때문에 예, 말이죠. 아, 팬티라든가 자주 시쳐 갈아입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에, 가정에서 말이죠. 에, 많은 분들이 이게 신경도 써야 되지만 쌍발에 출근하기 곤란하거든요. 네.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네. 허리를. 에, 그리고 말이죠. 여주의관 샤다증이란 이런 말이죠. 병이가 또 중노년분들에게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 허리, 다리가 아픈 이런 병증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느 날인가 요추간이가 졸바진단 말입니다. 샤다에. 이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졸바지게 되면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아빠가 할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예.
1: 얘기하십시오.
4: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본신에 좀 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예, 바깥 일을 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깎아내가지고 서려 피지도 못하고 뿌리지도 못해서 정말 곤란했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이 허벅지 다리도 줄이 뻗치면서 걸지도 못했는데, 원장, 길태주 원장 선생님은 예, 그래, 만나서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많이

0: 약을 받게 되면 허리 다리가 몹시 아프고, 예, 말이죠. 다리가 말이죠. 마비되는 감이 나고, 덜이 나고, 예, 더 심할 때는 아예 말이죠.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우리 중노년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예, 퇴양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또 말이죠. 예, 허리 다리가 몹시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염 고리가 말이죠. 닳게 됩니다. 모순이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조증상에 골절 증시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관절 마디가 말이죠. 부원하고 활동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릎 관절에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낸시가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수승증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주세요.
2: 예, 박윤덕 수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무슨 상황입니까?
2: 지난번에
0: 예.
2: 예. 박윤덕 수임한테서 예, 한번 약 써봤습니다.
0: 글쎄, 무슨 상황에서 약을 썼습니까?
2: 예, 잠 잘 자지 못하고 밤에
0: 예, 예.
2: 참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약을 써봤는데
0: 예.
2: 효과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번에 좀 한 번 더 써보려고 예약하려고
0: 합니다. 아,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저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발뼈가 아프고 예.
0: 아,
3: 그다음 무릎이 관절이 아프고 그래서 예. 몇번 도했는데 영 화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0: 예.
3: 한번 더 예약하라고 전화드립니다.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3: 예,
0: 됩니다. 예.
3: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뭐입니까? 오늘이 그 박상호 선생님 예약을 하려 한다.
0: 무슨 정황입니까?
4: 이미 한 주일 동안 예약 썼는데 머리 어림증과 소화되지 않는 게 좀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4: 오늘 또 예약을 짓자고 한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예, 시름나도 예. 오세요. 연락이 다
4: 예,
0: 됐습니다.
4: 수월하세요.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네,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0: 예.
5: 예. 약을 어째 썼는가 하면 그, 이 가래 많고 소음이 차고, 층계 올라갈 때도 소음이 차고 이랬는 게 약을 쓴 다음에 지금 숨도 아예 자고, 그, 가래도 없어지고, 그리고 밤마 병 좋습니다, 지금.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5: 예.
1: 네.
5: 그래서 예약하자,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0: 연락이 다 됐습니다.
1: 예.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중노년 분들을 본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예, 혹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내가 어째 구두수승증이 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 낸시가 계심에 따라서 이 골질이가 말죠 량이가 줄어듭니다.
1: 네,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예, 예, 예.
6: 막수간판 탈출이 좌골신경통이 돼서
0: 예.
6: 거기다 아픔이 다리 이렇게 짱함이 앉았다 일어나다 너무 아파가지고 서기도 힘들고.
0: 심하구만요. 예.
6: 그래서 이제 거기 강철수 지금 치료제 한계로도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0: 예, 예.
6: 근데 주장이 지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자꾸 다리 장암이 다리 무겁던 게
0: 예.
6: 많이 나타지고

0: 있습니다, 지금.
1: 예.
0: 이제 이번에 한계료도 더 치료를 더 받다 오겠다.
1: 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완전히 연락이 됐습니다.
0: 예. 네, 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화 받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예, 예.
3: 저는 그 병원이 길태중이소의 박창호 주임한테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병원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3: 예, 원래, 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항상 위가 더부룩해 있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소화 잘 안 되니까 나이 용 사람이 맥이 똑 떨어진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지요. 예.
3: 맥이 없는데 어째 또 정신 상태가 또 위하다 여러 가지로 예. 불편했는데
1: 예.
3: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젠 나이가 되니까 나 현상이겠다 생각했지만 예. 그래서 예. 난 그런 대로 있었는데 하여튼 용 힘들지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한번 병원에 가서 좀 박창호 주임이 잘한다니까 비하보자 해볼까 했는데 섬약을
1: 예.
3: 한계료 좀 쓰니까 나 그때는 조금 낫진 않아 완전히 낫진 않아가지고 또 이 희망이 크게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또 썼단 말입니다.
1: 예.
3: 쓴 게 어쩌니 효과가 많이 좋아지고 예. 정신 상태가 맑으니까 사람이 좀 기분이 좋고
1: 그렇죠.
3: 좀 예. 나오고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공고히 좀 하려고 이 성과를
1: 예.
3: 오늘 또 선생님이 한번 가려고 좀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는 그 길태병원의 최영리 선생님한테 가서
1: 예.
4: 여러 곳에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이 경추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근데 그걸로 그게 아픈데 머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저리고 다리도 아프고 제가 다 아팠는데
1: 예.
4: 많이 다니면 치료해봤습니다. 근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뭐 영리 선생님이 이런 거 다른 데서 가서 했는데
1: 예,
4: 예 효과 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한 번 더 한계료 정도 하려고 신청하는
1: 근심하지 마시오.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내 머리 하려고 합니다.
1: 예, 예.
5: 예. 예. 나는 예, 어깨가 허리, 다리 영 아픕니다.
1: 예.
5: 그래서 저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 강철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5: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많이 좀 낫습니다. 그래 더 쓰려고 나 예약하다고 그럽니다.
1: 예, 근심하지 마시오. 다 연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예. 안녕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제 전화 맞죠?
1: 네, 맞습니다.
6: 네, 저는 발뒤치기 통신하고 졸이고
1: 예.
6: 아프고 어쨌든 반발자국도 발도 내디디는 게 영 힘들어서
1: 예.
6: 그러다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중에 선생님 강철수 선생님 용하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갔댔어요. 가서 치료받았는데 생각 밖으로 아주 치료가 효과가 좋았어요.
1: 예.
6: 그래 좋아서 저한테 아주 거짓는 좀 이 응사의 저기 그 다리 좀 저린 게 이게 낫지 않아가지고
1: 예.
6: 한 번 더 예약합니다.
1: 예.
6: 치료받으려고.
1: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수고하세요.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7: 허리가 있지 않까? 뭐, 그 물건 들다가, 그 한 개.
1: 예, 네, 펼쳤구만요. 예. 네. 네,
7: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해갖고, 그, 교수님 네. 한 대 가서, 침 맞고, 그, 첨약도 먹고, 한 개 용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아따서 일어날 때도 아예 아프고,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7: 그래서 내 보기엔 그 강철수 선생님이 엄청 꼭과에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7: 그래서
1: 그렇죠.
7: 오늘 또 좀까지 또 공고하게 조금 더 치료하려고
1: 예, 하는데. 그러도록 합시다. 예, 그냥 오세요. 예.
2: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8: 내가 다리 아파서 강주민 돼서 그 침을 맞고 점약 쓴 게 호감만 보고 있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8: 예, 걔를 오늘에 가다가 또 연락하다가.
1: 예, 시름 넣고 오세요.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8: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세요.
1: 네.
10: 네, 저는 저 박윤덕 주임이 환자입니다.
1: 네,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0: 제가 간 관심병이고 혈압이 높고 머리가 계속 무겁고 아프던 게 그 박윤덕 주임이사 저희 약을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네,
10: 그래서 제가 지금 혈압약도 안 먹고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친구하고 말했더니 우리 도문에 있는 친구가 또 저기 와서 보겠다고 저보고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예.
10: 예.
1: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그, 그분만 보고 오라쇼. 예? 예.
1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중노년 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구두 수승이라 하는데 예. 예, 이 골절의 양이가 말이죠. 예, 예,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뼈를 조성하는 이런 결구가 말이죠. 예, 예, 점차적으로 파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죠. 예, 환자분들이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나고 예, 줄이 뻗치고 마비되고 예, 예, 심지어는 다리를 쓰기 말죠 바쁘고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번져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말이죠 무저에 예, 이게 뼈가 말이죠 이렇게 끊어졌다 이렇게 말이죠 진단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업을 하는거나 말이죠 가정생활에서 예, 장기적으로 말이죠 허리라는 이 부위를 말이죠 너무 힘주어서 썼단 말입니다. 라올레. 예. 그리고 아,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생활 과정에서 보게 되면 힘을 쓸 때 많은 분들이 뭐 오른쪽을 힘을 쓰거나 혹은 왼쪽을 쓰거나 좌우가 예,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생활하는 과정에서 힘을 쓰는 이 자세가 말이죠. 예. 예, 정확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 원래는 평형을 잡아서 말이죠.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말하게 되면 말이죠. 물통을 들 때도 어떤 분은 한쪽만 쓰죠. 예. 오른쪽을 쓰거나, 오른쪽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허리 부위에 있는 말이죠. 근육이라든가, 예, 근막이라든가. 저도 모르게 말이죠. 예. 손상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자극을 받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럴 때 하게 되면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말이죠. 심지어는 예, 방사성에 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깐주진 예, 진이라 하게 되면 힘줄 예, 우리 연변에서는 심옥심옥 하는데 예, 깐주진 예, 그리고 선주구의 뼈에 예, 그러니까 간이란 장기가 든든해야 말이죠. 힘줄이 자기 말이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뜻이 되겠죠. 그리고 선주구에 우리 중의학에서 쓰는 말죠. 선천지번이라는.

0: 뼈를 주관해 주는데 이 말이죠. 선천지본이 든든해야 말이죠. 이거 뼈가 든든해진단 말입니다. 문제는 냄새가 말이죠. 점차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이 간주진하고 선주관은 이 기능이 말이죠. 저도 모르게 약화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말이죠. 치료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말해서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말이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말이죠. 특히 중년에 들면서 이 간이라든가에 선천지번은 말이죠. 썼네. 이 콩팥을 말이죠. 잘 보호하는 것이 이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1: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재호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 주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지시와 주황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재호 복구 건설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호 복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기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1층 진작되게 전주경제의 안정운행과 사회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 재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주 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 공원 및 정보화국, 주 재정국, 주 자연자원국, 주 생태환경국,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 교통운수국, 주 수리국, 주 농업농촌국, 주 시장감독관리국, 주 리모 및 조원국, 주 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연변 금융감독관리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 검사분국 책임자들이 손으로 현시 재후 복구건설 지원과 각자 분의 대상기획 정황을 둘러싸고 회보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경국이 3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세 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후 복구 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려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피해 등급 및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 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지의 위험요소 제거, 보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액의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방지 감소 능력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 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긴박한 임무입니다. 피해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역량을 집중해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막힌 부분을 뚫으며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설비 검수, 원료 공급 보장, 자금 유통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의 정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기구에서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하고 긴급한 일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기구에서 농업과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공업기업, 피해 농가, 신흥,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며 신용대출 도입을 확대해 이들이 하루빨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보험이 재해 보상과 복구 건설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산 기획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에 착안해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에 재후 복구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 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축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축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0: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临시 구조, 생활물자 보장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의 신심을 굳히고 자립 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 부주장인 류신강,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보 청취시에 한 종료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일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해 경제 지속적인 안정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루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다그쳐 처리하고 기존 지하 도관 이설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게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입을 늘리고 생산 제조 능력과 공예 수준을 힘써 높여 단일한 기술 봉사 제공에서부터 장비 연구개발 제조 플러스 기술 봉사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 공간을 1층 넓혀야 합니다. 비암 성경 대상 시공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진척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암 성경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작업반을 증가하며 공사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모아산 주차 휴식 광장 대상은 고급 호텔과 온천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관련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은 모아산과 가까이에서 주변 경관으로 인한 관광객 흐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관광 모식을 관광 유람으로부터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 관념과 효율 의식을 강화하고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하고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용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주체 건물이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실외 부대 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년간 용정의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조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회구역 내포형 종합타가봉사중심 대상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가봉

0: 공사는 천문 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 잡아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 대상은 경제 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 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 발전 착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강도와 실속 있는 조치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잘 틀어주어 현역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 장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 거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정, 추진 조치를 일층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유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6가지망 건설, 민생 개선, 생태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유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과 영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 축구연맹 경기가 19일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진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성에서 공익의 힘으로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문화 절약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1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예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사흘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0: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성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1: 제4회 연변 야영 관광 축제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정시 량전 백제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였다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1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 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알곡작물 홍수 피해 후 과학적인 시비로 피해를 감수할 때 관한 기술 지도 의견을 발부해 농민들이 과학적 시비를 지도하고 작물의 생육 회복을 촉진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 의견은 홍수 피해 후 시비는 과학적인 규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밭에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분별한 시비를 금지해 뿌리가 썩는 현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잎에 먼저 영양을 공급해 긴급 복구하고 그 다음에는 흙에 시비해야 하는데 작물의 뿌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토양의 비료 공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료 농약 혼합 살포 한번 살포로 다중 효과 방식을 도입해 쾌청한 날씨를 이용한 집중 작업을 권장했으며 드론 분무기 인공 분무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생육 촉진과 동시에 병충해 방지 작업을 펼쳐 밭 관리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토양에 시비를 하는데요. 일반 밭, 피해가 심한 밭 그리고 천천히 녹는 비료를 밑거름으로 준 밭으로 구분해서 질소 비료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도복된 옥수수는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살짝 기울어진 것은 억지로 바로 세우지 마고 땅에 완전히 누워 쓰러진 것은 즉시 바로 세우고 흙을 다져줘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콩의 경우 재해 후 생장이 느려지고 뿌리 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고려해 기술 지도 의견은 전용 관리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래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모기버섯 재배를 특색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업 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촌민들이 규범화된 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균종을 부단히 개량하도록 격려하고 하우스 관리부터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한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경로를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합작 사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의 모식을 통해 균종 공급부터 기술 지도 제품 회수까지의 완전한 형태의 산업 사슬을 갖추었고 시험 재배를 중시하면서 배지당 생산량과 모기버섯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향리에서 재배한 모기버섯은 도합 210만 주머니 이상에 달했고 모기버섯 재배를 통해 촌민들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합향에서는 앞으로 향당회에서 인솔하고 촌당지부가 선두에 서며 합작사에서 이끌고 농가에서 참여하는 산업발전구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통 우세산업을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방향으로 전환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도나시 강원진 연발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올해도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농업농촌 경제구조 조정을 다그치고 농민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촌당지부에서는 늘리기 위해서 이 일대의 토양이 산성을 띄어 블루베리가 자라기 적합한 자연우지에 비추어 블루베리 재배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진적인 재배 경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시행착오를 적게 겪기 위해 촌 간부들은 솔선수범해 안도현 이도백화진의 우수한 블루베리 재배기지를 찾아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듭되는 비교와 선별을 걸쳐 최종 적응성이 강하고 맛이 좋으며 출하량이 안전한 북륙과 대산반 두 가지 우수 블루베리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그 뒤 3년 동안 촌 간부들과 촌민들은 부지 선정과 정리, 토양 개량, 모종 심기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밭관리를 세밀화하며 관리 방식을 최적화하는 등 거듭되는 시험 재배를 펼쳐 전촌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산량을 해마다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이촌의 블루베리 재배 기지는 연간 생산량이 이미 1만 킬로그램 이상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을 효과적으로 늘려주고 블루베리 재배 이거에 부유해지려는 촌민들이 적극성을 드높였습니다. 연말촌 블루베리 재배 기지의 부지 면적은 현재 2헥타르에 달하며 상시적으로 32여 가구를 이끌어 블루베리 재배와 관리, 수확, 밭관리 등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촌민들이 집문 어구, 취업 및 근거리 소득 증대로 부유해지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촌이 제한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촌 집재경제를 튼튼하게 다져주었는 바 연간 생산액이 10만 원 정도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 증대 및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특색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종시 로투구지인 사수촌의 선식 옥수수 가공 공장은 요즘 분망한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고 진공 포장을 하고 상자에 담는 등 일련의 생산 절차가 가동되고 있었고 일꾼들의 얼굴에는 소득 증가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2016년 사주천 당지부에서는 로중청의 계단식 배합 사업구도를 모세 구축하고 로 간부들이 풍부한 기층 치리 경험에 이탁해 발전의 전방 국면을 안정시킨 동시에 예비인재 양성 기제를 보완해 귀향 청년 대학 졸업생 퇴역군인과 치부 능력자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여 총급 역량을 충실히 함으로써 촌의 발전을 위해 후속력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2016년 말 용정시 수화농작물 재배합작사가 정식으로 현판했습니다. 촌집채가 주식의 60%를 차지하고 촌민들은 토지, 노력과 자금 형식으로 주식에 가입했으며 선후해 623명이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해 촌집채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수촌은 용정시에서 집채경제 수입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는 100만 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촌집채의 연 수입은 5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사수촌은 젊은 당원 대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 산업사슬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며 더욱 많은 산업 수익을 민생복사에 투입해 촌민들을 이끌고 치부의 길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타선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봉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질 좋은 월동군을 육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연변 동방 꿀벌 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0: 네. 네. 올해 이 피나무 꿀은 끝났죠?
1: 네, 예.
0: 피나무 꿀 올해 생산 정황 어떠합니까?
1: 자, 올해 보면은 그 우리 피나무 꿀 생산량은 요 근년에 비교해서는 아주 잘 된 편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개화기 비록 이제 비가 많이 왔겠지만
0: 네.
1: 딱 그 비 오는 그 과정이 저녁 시간이라 돼가지고
0: 네.
1: 우리가 꿀벌이 나가서 꿀을 채집하는데 정말 영향을 안 끼쳤기 때문에 꿀 품질도 좋고
0: 네.
1: 생산량도 중등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보면은 하곡 평지 지역은 강우량이 좀 많아가지고
0: 네.
1: 밀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전반적으로 원래 피나무 꿀 생산량을 볼 때는 평년 수준보다
0: 네.
1: 아주 높은 편이고
0: 네.
1: 꿀 품질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한마디로 올해 꿀농사는 그래도 좋은 효과성을 본 한 해라고
1: 그렇죠.
0: 네, 결론
1: 풍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풍년인데요. 네.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1: 그쵸.
0: 너무 좋은 수확 따낸 양봉호들도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이 밀원지 선택 같은 것들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올해 피나무 꿀 생산을 계기로 양봉업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꿀 생산에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면 좋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 정말 이 장명산 지역의 우리 피나무 꿀은
0: 네.
1: 정말 우리 이 꿀 종류에서도 A급 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0: 네.
1: 첫째 뭐가 우리 피나무 꿀은 향이 특이합니다.
0: 네.
1: 꽃향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맛을 보기 전에 우리 냄새부터 맡아도 향이 다른 꿀보다 더 향하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0: 네.
1: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거기에서 잘 아쉬운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해도 첫째 양봉 이 계절에 대해 들어서서 우리 양봉원들이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0: 에이, 부지런.
1: 네, 첫째 우리 미련 환경 변화에 대응해가지고
0: 네. 네.
1: 정말 이 일기예보를
0: 네.
1: 정말 자주 봐야 되고
0: 네.
1: 벌통 그 이동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0: 예. 네.
1: 그래 둘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꿀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0: 네.
1: 올해도 보면은 그 우리 그나마 우리 여기에서 한 작년보다 비교해서 한 15% 정도 숙성 꿀을 뜨는 분들이
0: 네.
1: 좀 추가됐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꼭 지금 우리 제품들 보면은 경쟁력이 너무 심해요.
0: 네,
1: 꿀도
0: 그렇죠.
1: 아주 많고.
0: 네네.
1: 근데 꿀이란 자체는 우리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는
0: 네.
1: 꿀의 생산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0: 네.
1: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품질 개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사람들, 우리 소비자들
0: 네.
1: 같은 경우에 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가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예, 수분 함량을 엄격히 통제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셋째 벌군 건강 관리를 중시해가지고 병해충 예방을 사전에 실시하고
0: 네.
1: 건강한 여왕벌을 육성하여 벌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벌을 해야만이 제대로 네. 정말 일도 잘해요 꿀벌들이
0: 네.
1: 비실비실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는
0: 네.
1: 피나무 꿀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건 표준화
0: 네.
1: 표준화 생산 기지를 깔끔하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장백산 피나무 꿀을 위해서
0: 네.
1: 우리 보면은 동북 지역에 봤을 때는 저쪽 흑룡강도 이제 피나무가 있어요. 신강도 피나무가 있어요.
0: 네네.
1: 근데 보면은 우리 이 그러니까 센쌍이나 센시하다 보면 장발산 뚜안수미라 했거든.
0: 그렇죠. 장백산 피나무 꿀.
1: 예. 장백산 피나무 꿀은 어쩌면 다시 이거 비주.
0: 네.
1: 우리 피나무골의 선조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 피나무골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 몇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를 점점 보면은 정말 조금 신경을 더 써가지고 품질 관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많이 팔겠다고, 네. 생산의 품질 관리는 못 따라가고,
0: 네.
1: 그냥 정말 이런 산골 같은 거 떠가지고 파는 거가 이 소비자들한테 그 신뢰감을 떨구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0: 네.
1: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피나무골 표준화를 해서 정말 숙성골, 그, 다른 꿀과 그 비교되는 그 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야만이 언제 가더라도 꼭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날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0: 그렇죠.
1: 아주. 저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 표준화 숙성 꿀을 했는데 지금 와보면은 많은 사람 누구라고 이 비싼 꿀을 싸먹었는데 정작에 보면은 저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 가치가 틀려요.
0: 네.
1: 보통 보면은 그래도 소비 능력이 되고 꾸준하게 정말 질 좋은 꿀을 드시는 분이고,
0: 네.
1: 그분들이 한 번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치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홍보해 줄 때는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0: 그렇죠.
1: 그래 저는 항상 우리 연변 정말 그 양봉하는 분들,
0: 네.
1: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하는 만큼 그 가치를 올려주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꿀 생산에서 좀 더 중시를 돌리고 부지런하고 또 이런 환경 변화에 또 대응 잘 해야 하고 꿀 품질 관리 우리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한다면 꼭 앞으로 그 장원한 타산에서는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한 해 그치는 우리 꿀농사가 아닌 만큼 올해 이 경험 잘 총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표준화 생산에 힘써서 질 좋은 우리 연변의 특산인 피나무 꿀 생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올해 우리 주의 이 가을철 류밀기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게 될까요?
1: 우리 그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0: 네.
1: 우리 한 뭐 10년 전에는,
0: 네.
1: 보통 보면 8월 초,
0: 네.
1: 그때부터 이제 시작, 지금 우리 기온 온화를 해가지고,
0: 네.
1: 보통 8월 하순부터, 네. 가을철 꿀이 시작합니다.
0: 네.
1: 8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0: 네.
1: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고산지대는 일찍 시작하고,
0: 네.
1: 끝나며 평지 지역은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늦게 진행됩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항상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
0: 네.
1: 기상 상황에 따라,
0: 그렇죠.
1: 내년 그 시기가 맞추기를 바랍니다.
0: 그렇죠. 네, 기상 정황에 따라서 우리 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해발고 차이에 따라서 우리 그 늦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꼭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런 원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철 보조밀원이 풍부할 경우 적당히 꿀을 뜨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0: 네.
1: 가을철에도 우리 보통 보면 작꿀이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1: 작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서 꿀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뜨는 분들도,
0: 네.
1: 우리 초보들은 많아요.
0: 네.
1: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은,
0: 네.
1: 그 우리 꿀벌도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0: 네.
1: 개들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 우리 재미를 하는 거는 뭐 월동 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먼저,
0: 네.
1: 재미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월동 사료를 먼저 확보한 뒤에,
0: 네.
1: 그 남은 여분의 꿀만 채밀하고,
0: 그렇죠.
1: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꿀벌 일을 시키면 안 돼요.
0: 네.
1: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꿀벌이 이제 건강 관리입니다.
0: 네.
1: 꼭 이제 쇠약 상태,
0: 네.
1: 생기지 않게끔,
0: 그러네요.
1: 월동 육성에 큰 지장을 안 줄 정도로,
0: 네.
1: 우리가 꿀을 채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올해 강군 육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꿀 뜨는 시기에도 우리 강군 육성이 필요하고 또 이 지금 가을철 이 보조밀원이 풍부할 때 월동을 위한 강군 육성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1: 네.
0: 네. 이 가을철 류밀 시기를 계기로 우리 꿀 생산을 하는 분들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첫째로
0: 네.
1: 채밀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월동 사료용 꿀을 먼저 확보한 뒤
0: 네.
1: 그 잉여분만 다 채밀하면 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이제 금방 얘기하다시피 이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초보 이 양봉하는 분들
0: 네.
1: 어쨌든 갈 꿀도 올려 봐가지고는 정말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1: 갈 날씨도 괜찮고
0: 네.
1: 그리고 개화기가 좀 길기 때문에 좀 꿀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잘 중요한 거는 이 정말 우리 꿀벌들이 이 쇠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0: 네.
1: 우리 월동 꿀벌 그 월동 관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꾼 그 밀도를 유지하고
0: 네.
1: 분봉에 대한 현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0: 네.
1: 세 번째
0: 네.
1: 우리 특별히 우리 장벽산 지역의 밤낮 기온 차이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렇죠. 예?
1: 그리고 벌통 보온 통풍
0: 네.
1: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0: 네.
1: 예? 네 번째로는 밀류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하고
0: 네.
1: 밀류가 끝난 뒤

0: 우리 첫째,
1: 네.
0: 우리 여왕벌 관리.
1: 네.
0: 그 여왕벌을 우리 봄철에 섰던 여왕벌들도 이제 질이 많이 떨어져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이 쇠퇴됐냐 안 됐냐, 노쇠됐냐 안 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1: 네.
0: 그래 그 겨울에도 이제 그 여왕벌이 계속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여왕벌 정말 질 좋은 걸로
1: 네.
0: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1: 네.
0: 질이 이제 낙하다면은 그 질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군세 정리.
1: 네.
0: 약한 이제 보면은 꿀벌들.
1: 네.
0: 그거를 이제 그 좀 강한 꿀벌하고 일정하게 평행을 잡게 우리 군세를
1: 네.
0: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료 준비.
1: 네.
0: 에, 미련이 이제 부족할 때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사료가 이제 부족할 겁니다.
1: 네.
0: 그러면은 될수록이면은 우리 여기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설탕 가지고 이제 어떤 건 대체하는데
1: 네.
0: 될수록이면 우리가 생꿀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사료용을 쓰는 꿀은 비싸지도 않아요.
1: 네.
0: 그냥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몇 원이면은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사료를
1: 네.
0: 되는 거. 그거를 조금 어찌게 뭐 그 수분을 조금 농축시켜가지고
1: 네.
0: 화분을 섞어서
1: 네.
0: 만들어주면 설탕 쓰는 것보다
1: 네.
0: 가격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그래도 꿀벌들은
1: 네.
0: 잿꿀을 먹어야만이 꿀벌들도 그렇지. 자기 사료를 먹어야 그게 든든해지지 가공한 거를 먹으면
1: 그렇죠.
0: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수록이면
1: 네.
0: 우리가 흥룡강 지역에 가면
1: 네.
0: 우리 호박꿀이나 갈틀에 나오면 호박꿀도 많아요.
1: 네.
0: 호박꿀 내가 작년에 봤을 땐 호박꿀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이 소비자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보통 안 써요. 다 사료로 씁니다.
1: 네.
0: 그러면은 그 밭을 한 건에 한 4, 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네.
0: 그런 거 싸다가 해주면은 새해 와가지고 정말 꿀벌이 질도 좋아지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채집하는 그 꿀, 인다 또 질도 당연히 좋기 마련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꿀벌은 꿀을 먹여라.
1: 네.
0: 예. 설탕보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갈철에 잘 조심할 거. 이철에 이제 갈철 들어오면은 양봉, 이, 하시는 분들 잘 머리 아픈 일이 진더기 병이에요.
1: 진더기 예, 예방
0: 진더기 병이. 예. 막 어떨 때 진더기 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막 멸종돼요.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항상 그 진더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될수록이면 어떤가 하면 우리가 벌통을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판넝 같은 거 가지고
1: 네.
0: 다시 그 안에 그 무슨 균 같은 거서 다 태워 죽여야 돼요.
1: 네.
0: 예?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분발로 된 진더기 그 약 있어요.
1: 네.
0: 한번 발라주고
1: 네.
0: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한 하루 동안 통풍을 시키고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 벌군을 거기다 넣어줍니다.
1: 네.
0: 그러면은 정말 그 우리 그 진더기 퇴치 거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예요.
1: 네.
0: 특별히 또 가을 비가 많을 때 습도가 많기 때문에
1: 네.
0: 그 건조한데
1: 네.
0: 예,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리고
1: 네.
0: 통풍하고 습도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1: 그러네요. 네. 이 가을철 월동 사료 장만 시기에 어떤 점들에 반드시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0: 첫째, 우리 사료양을
1: 네.
0: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1: 네.
0: 벌통 한 통당 월동의 필량 꿀 사료양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1: 네.
0: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1: 네.
0: 많은 분들은 우리 꿀벌이 이제 군세에 따라가지고
1: 네.
0: 그 이제 꿀 사료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 보통 보면은 1매당
1: 네.
0: 2.5kg 내지 3kg 정도
1: 네.
0: 그 정도로 확보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로는 제가 금방 강조하는 거
1: 네.
0: 그 자연 생산된 꿀을
1: 네.
0: 물동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1: 네.
0: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꿀이 부족할 경우에 고품질 설탕액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1: 네.
0: 그거는 우리 외국에서나 꿀이 이제 비싸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보면 올해는 특별히
1: 네.
0: 꿀도 풍년이 들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 꿀 그 이제 흥룡강 지역에나 그리고 저 청장 지역에 또 가든 그리고 영하
1: 네.
0: 그쪽 갈 꿀들이 잘 나와요.
1: 네.
0: 그리고 보면은 그때 거기 가면은 이런 뭐 유채미고
1: 네.
0: 그런 것도 가래 피는 거 많은데
1: 네.
0: 가격이 아주

0: 쌉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백산 지역에 강조하는 거는 멀지도 않은 흥룡강 지역에 가 구입하면 잘 싸면 3원 정도에 한 건씩 호박꿀을 구입할 수 있어요.
1: 네.
0: 그거를 사용하는 게 우리 설탕 액으로 하는 것보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사료를 미리 꿀벌들한테 다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사료 저장하는 우리 창고 같은데
1: 네.
0: 우리가 통풍이 잘 되는가?
1: 네.
0: 예. 그렇게 잘 그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예. 잘 정말 건조한데 그 사료 창고를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가을철에는 월동군 육성 우리 관건적인 시기라고 보는데요. 월동군 육성 시기에 어떤 관리 요령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첫째로 우리 그러니까 산란력이 좋은 젊은 여왕벌을 사용하여 건강한 월동벌을 육성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겨울철이라 해가지고 그냥 정말 후싸움 안 되거든.
1: 네.
0: 그래도 좀 부지런히
1: 네.
0: 그 우리가 진드기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벌통관리
1: 네.
0: 여왕벌도 그냥 봄에 그래도 산란을 잘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
1: 네.
0: 꼭 이제 봄에 그 여왕벌이 산란했다 해가지고 그 정말 뭐 잘한다 해가지고 겨울 월동 그 시기에도 산란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될수록이면 제가 강조하는 거는 봄에 우리가 정말 왕벌을 이제 그 기운 우리 여름에 이제 꿀 뜰 때 갈철에도 다시 우리가 여왕벌을
1: 네.
0: 이제 생산해가지고 정말 젊은 여왕벌을
1: 네.
0: 그 우리 월동 벌로 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사료를 네. 준비해가지고
1: 네, 네.
0: 우리 유충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병해충 특히 진드기 피해를 네. 최소화해야 합니다.
1: 네.
0: 진드기가 심하면은 월동벌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가을철 진드기 병이
1: 네.
0: 좀 심각합니다.
1: 네.
0: 저도 저번에 한번 지금 그 저쪽 팔도 지역에
1: 네.
0: 예, 그쪽 가고 삼도구 그 지역에 갔는데
1: 네.
0: 벌써 거기에서 진드기 병이
1: 네.
0: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돼주고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진드기 퇴치만 잘 해도
1: 네.
0: 월동벌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 특별히 뭐 사료 같은 거는 제가 강조한 데도 저도 이제 잘 준비될 거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진드기 병을 예방 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분봉을 억제하고 군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1: 네.
0: 그 우리 군세를 보고 예 분봉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 군세가 약한 것도 막 분봉하면 안 돼요.
1: 네.
0: 약한 거를 좀 군세가 강한 거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1: 네. 네.
0: 그 어떤 뭐 겨울에 무슨 거 뭐 대충 하는데 절대 안 해. 그러면 겨울에 꿀벌이 월동도 못 하거든요. 봄에 와가지고 큰 지장을 받아요.
1: 네.
0: 그래도 겨울 월동벌이 좀 남아있어야만이
1: 네.
0: 우리가 봄에 이제 햇벌들도 좀 잘 키우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보조군벌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1: 네.
0: 월동도 하는 건 월동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초갈 기온 저하 시 네.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해야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가을철에 류밀기가 끝나는 것이 아마 9월을 중순을 계기로 한다고 보는데요. 꿀벌이 사양 관리에서 이 류밀기 끝난 후에 관리 어떤 점들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첫째, 밀류가 끝나면 더 이상 꿀을 따내지 말고
1: 네.
0: 예, 월동 준비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여왕벌 산란 상황을 관리하고
1: 네.
0: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산란을 멈추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예.
1: 네.
0: 기온 보통 보면 우리가 산란하는 것을 11월 중순
1: 네.
0: 그때 그 정도의 지연성까지 멈추면
1: 네.
0: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드기병 방제를 네. 집중적으로 네. 실시해야 되고 네. 가을철에 와가지고는 진드기병 퇴치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 네.
0: 꿀이 없을 때 네. 약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네. 꿀이 없을 때.
1: 네. 예,
0: 그렇기 때문에 꿀을 다 뜨고 예, 그때 그 우리 퇴치 작업을 하는 거가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세를 정리 잘 하고 네. 약군을 학군하여 네. 월동에 적합한 군세를 만드는 겁니다.
1: 네.
0: 다섯 번째로는 월동 사료 양을 최종 네. 진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1: 네.
0: 부족하면 제때 보충 사양을 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류밀기 끝난 후에는 우리 금방 말씀 두신 다섯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번 이 진드기 퇴치 중요성 꼭 퇴치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자주 강조했는데요. 이 가을철 크고 작은 진드기 퇴치가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어떤 조치들이 따라서야 할까요?
0: 첫째로 우리가 밀류가 끝난 뒤에
1: 네.
0: 꿀 저장량이 많으면 그게 많이 발생해요.
1: 네.
0: 적은 시기에 네. 우리가 그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네.
0: 꿀이 많이 들었을 때 약제를 쓰면 꿀이 오염될 그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제가 말하다시피 그 진드기 병을 퇴치할 때는 꼭 그 우리 그 꿀벌 그 군세를 그 펑피는 다 꺼내야 됩니다.
1: 네.
0: 꺼내고 먼저 우리 별통 실내부터
1: 네.
0: 깨끗하게 우리 펀덩 가지고 다 코하고
1: 네.
0: 거기 분말로 된 걸 한번 쳐주고
1: 네.
0: 진드기약을 쳐주고
1: 네.
0: 하루 동안 통풍을 시켜 건조하게 말려줍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소 그 불통 그 이제 그 입구에다
1: 네.
0: 거기에다 진드기약을 두고 있어요.
1: 네.
0: 그러고 나면은 온 사체 이꿀들이 오염이 된다고 제가 잘 싫어하는 거 그건데
1: 네.
0: 눈에 확확 이제 띄울 때면은 정말 화가 나요.
1: 네.
0: 왜냐하면은 꿀이 그게 우리가 먹는 식품인데
1: 네.
0: 거기에다 기술 놓고 말하면은 다 진드기약이 또 항성소 함량이 또 들어간 것도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꿀벌을 먹고 나면은 쟤네 개들도 이제 그 오염이 돼 있는데.
1: 네.
0: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1: 네.
0: 진드기 병은 그거가 맞다. 우리가 분말로 된 거가 중약입니다.
1: 네.
0: 중약이고 펀덩 가지고 코해주면은.
1: 네.
0: 그 안에 불통 안에 균들이 다 죽어요.
1: 네.
0: 그리고 저녁에 그 분말로 된 약을 쳐주면 깨끗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벌써 병든 벌들이 이제 보여요.
1: 네.
0: 그걸 이제 분류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건강한 벌하고.
1: 네.
0: 분류해가 깨끗한 거를 정말 우리 청소 깨끗하게 한 그 벌통에다 예, 넣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약제만 쓰지 말고.
1: 네. 예,
0: 될수록이면은 물리적 방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숯벌이 많으면은 그 진드기 병이 많이 생겨요.
1: 네.
0: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숯벌을 쓸데없는 숯벌은 다 버려야 돼요.
1: 네네.
0: 예. 그리고 그 우리 제가 얘기하는 거 화학약제를
1: 네.
0: 될수록이면은 적게 쓰도록.
1: 네.
0: 예. 근데 효과는 보겠지만
1: 네.
0: 앞으로 꿀벌이고 그렇고 우리가 그 꿀의 질량에 대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네. 약을 쓰더라도 정규적으로 이제 등록된
1: 네.
0: 그 약품을 써야 됩니다.
1: 네, 네.
0: 싸다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1: 네.
0: 예. 예를 들면은 꿀벌은 또 과량 사용을 하면 안 되고
1: 네.
0: 그리고 만푸
1: 네.
0: 그리고 우리 옛날에 물리적 약이란 건 요지수한
1: 네.
0: 자수한 같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그거는 그 우리가 중약을 다 가공한 거예요.
1: 네.
0: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러 종류의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고
1: 네.
0: 진드기 예, 그러니까 약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연변 동방 꿀벌 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가을철 양봉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양봉호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